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0: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e'll be talking about a little bit later. But this style of hanbok, this yellow one, is certainly the favourite. So tell us a bit about it. It really is gorgeous. 이거 어떤 한복이죠?
1: 일단 제가 입은 이 한복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이라는 한복이에요.
0: 당이?
1: 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비나 공주, 이렇게 궁궐의 높은 신분이었던 분들이 중요한 예식이나 의식이 있었을 때 입었던 예복, 겉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평소에 입었던 겉옷이기도 해요.
0: 오, 진짜요?
1: 네, 그리고 양반과 여성들도 좀 예식이나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 겉에 입었던 우리나라 전통 의복이다.
0: Wow. 네. So this is known as the Tangi Hanbok. Not one that I've heard about too much personally, but it's what maybe princesses would have worn in the palace, especially for formal events, kind of like the outerwear for things. Also at normal times, and maybe among the Yangban classes, so the upper classes back in the day, of course, with the female wearers. And it is so, so pretty as well. It looks absolutely beautiful. And your YouTube channel, Eunji, I did watch it, and there are so many different beautiful hanboks on your channel. The name of your channel is Hanbok Fox.
1: Yes,
0: in English.
1: 맞아요. 네.
0: 아, okay.
1: Hanbok Fox. 제 유튜브 채널은 네. Fox and Bear.
0: 아, Fox and Bear.
1: Fox and Bear 여우 곰 채널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0: 네.
1: 제가 이렇게 여우 곰 채널이 뭐야? 한복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우 곰이야? 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0: 네.
1: 근데 여우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제가 보시다시피 여우 같은 얼굴
0: 여우상.
1: 네, 여우상의 오, 얼굴과 네. 또 곰 같은 우직함이 있다라고 아. 설명을 드리는데
0: 네.
1: 구독자분들이 제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0: 네.
1: 한 아침 10시부터 밤 8시 정도까지 촬영을 네, 매번 해요.
0: 와.
1: 정을 나누는데
0: 네.
1: 그걸 보시고는 아니 너는 곰 같은 우직함이 아니야.
0: 네.
1: 여우곰은 곰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0: 네.
1: 여우 같은 얼굴에 곰 같은 우직함을 갖고 있다라고
0: 네.
1: 설명드려요.
0: Wow, so the channel's name is Fox and Bear in English, or 여우곰 channel in Korean, which literally means that as well. And people often ask, what is that to do with Korea, to do with hanbok? Because we've told you many times about the origin story of Korea with the bear and the tiger. So many people might be like, why the fox? And Eunji's explained that she has a fox-like face. Because in Korea, we often compare our faces to different animals. Like you are 고양이상, means you look like a cat. Or you are 강아지상, look like a dog. She says she has the face like a fox and then bear qualities. But her subscribers have said that she has the fitness of a bear because she will be filming, no matter what the season is, summer or winter, long, long hours. We're talking from like 10 a.m. to 8 p.m. And she mentioned in her introduction earlier, giving out that chong, right? That Korean quality of emotional attachment, that affection. And so those two combined come to Fox and Bear as well. And you currently have 320,000 subscribers. That is massive. What motivated you to start YouTubing in the first place?
1: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0: 아, 네.
1: 저는 8년 전에 마케팅 회사를 다니면서
0: 네.
1: 이제 마케팅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0: 오,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1: 회사에서
0: 아,
1: 처음에
0: 네네.
1: 시작을 했고
0: 네.
1: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 한복 역사가 이미 8년
0: 와.
1: 그러니까 8년의 무명이 있었는데
0: 아, 네.
1: 아무도 그거를 모르세요.
0: 아, 진짜?
1: 네.
0: 최근에 뭐 갑자기 뜬 거예요? 아니면 구독자들이 많아졌어요?
1: 원래는 한국 한복을 알리다라는 컨텐츠로 제가
0: 네.
1: 8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아서
0: 네.
1: 몰랐지만
0: 네.
1: 작년에 이제 작년 설에 제가 한복을 입고 설날에 나갔던
0: 오,
1: 영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영상이 이제 100만회, 200만회가 나오면서
0: 오.
1: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0: 네.
1: 사실은 이 눈 오는 경복궁 영상도
0: 네.
1: 역주행이에요.
0: 아, 진짜요?
1: 네. 그걸 먼저 관심을 보여주셨던
0: 네.
1: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사동에 제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갔었는데
0: 네.
1: 그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영상이 먼저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렸던 눈 오는 경복궁 영상을
0: 네.
1: 이제
0: 다시
1: 네, 관심을 갖기 시작해 주신 거예요.
0: So it's been 8 years since Eunji has started YouTubing. Many people think she's only recently started, but that's not the case. She started 8 years ago while she was working at a marketing company.

0: 같았네요. 네.
1: 근데 폭설 또한 예뻤던 배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네, 그랬던 영상입니다.
0: Wow, so 네. that one from February of last year. And if you remember for Korea, that was a quite turbulent time, a little bit too chaotic. And so Eunji was thinking, what can I do? And so she dressed up in that lovely hanbok, went out to Gyeongbokgung Palace and took out those little lucky pouches, right? The pokchumoni, as we call them, filled with yakgwa, our traditional Korean snacks, and handed them out to many foreigners you saw in the video. And there was loads of snow that day. She got so cold, she felt like she was getting frostbite. But handing out that happiness, so to speak, made it all the worthwhile. And especially since the views exploded, even better as well. There were so many people lining up to take photos as well. Do you still go to Gyeongbokgung Palace to wear hanbok? 요즘도 자주 경복궁 배경인가요? 영상 찍을 때요?
1: 처음에는 궁을 많이 가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너무 서울만 가고 경복궁만 가고 네. 궁을 많이 갔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양한 전국적으로 다니려고 네.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0: Wow. So it was originally the palace is in Seoul. And yeah, we see most people wearing hanboks in Seoul at the palaces, but now trying to diversify and visit locations nationwide in a hanbok. So hopefully you can see Eunji all over Korea somewhere, sometime. And the second video that we have, we mentioned this earlier, you were representing Korea at APEC, which is unbelievable. So you went to the summit wearing hanbok. Mm-hmm. 그 APEC 서밋을 참석했어요.
1: 맞아요. 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어머머머. 다시 봐도 감격이다.
0: 오, 근데 여기도 다양한 한복 착용하면서 여러 씬이 나왔는데요.
1: 와. 아, 이때 저는 지금처럼 당이 한복을 입고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각국의 귀빈들이 참석을 하셔서 네. 그 귀빈들이 한복 체험을 할 수 있게 우와. 또 마련된 장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황원삼이라는 또 전통 의상을 한번 입어봤었고 우와. 이때 저를 이제 그 APEC의 한복 대표 인플루언서로 네. RVIP 행사에 초청을 해주셨던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그때 한복 패션쇼도 APEC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한복이라는 문화,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해달라 와. 이런 어명을 받고 또 갔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분들께 한복을 다 지어서 선물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와. 그때 이제 구혜자 침선장님께서 한복을 네. 직접 지으셨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와. 국내외 많은 분들께 홍보하는 역할도 또 했습니다.
0: And you also met the first lady, Kim Hae-kyung as well. That is unbelievable. And she is apparently a subscriber to your channel. Oh, that's fantastic. So that was the scene at Gyeongju. You know, we had the huge summit there for APEC, and we mentioned on the show at the time, I remember, the hanbok fashion show, and so Eunji was invited there as the official VIP hanbok influencer, and she was wearing a dangi as well at the time, but also went on site where a lot of the VIPs could try on the hanbok, and she was trying on different styles of it as well, and they got to give gifts of hanbok to these VIPs from all over the world, don't forget. So i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from one hanbok designer, I believe, Kueja. And in our third video here, a bit more modernity, I suppose you could say, participating as an honorary ambassador representing Korea at the Korea Travel Expo in Taiwan. What? 해외까지 이렇게 홍보하셨어요?
1: 아, 네, 맞아요. 대만 영상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제가 대만 관광을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던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캐나다 국회의원분들도 또 우연히 뵙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또 많은 분들을 대만이 한국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한국분들이 우시면서 내가 이런 타국에서 한복을 보니까 네. 너무 울컥하다, 너무 우와. 감사한다라고 사진 요청도 많이 주시고
0: 네, 이거는 반대로 한국분들 대만에 가게끔 홍보하는 영상.
1: 맞아요.
0: 와, 근데 이거는 또 한복 입고 대만에서 그 홍보 영상을 찍는 거예요.
1: 그렇죠. 대만을 이제 방문을 또 네. 해주셔라라는 네. 의미도 있지만 대만과 한국이 이렇게 친하다라는 네. 의미도 또 담고 있는 그런 행사였어요.
0: 너무 신기하네요. So this was actually one, there are a few videos of Taiwan on the channel, but this one is actually promoting tourism to Taiwan, and you can see

0: I think for 한복, could you introduce this video? 이것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요거는 이제 작년 9월쯤에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친선교류를 위해서 저희 여우곰이 이제 주관을 했던 전통 의상 패션쇼인데 네. 올해 9월에 이제 서울에서 한 중앙아시아 전통회의 정상회의가 열려요. 네. 그래서 요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마음과 또 우리 친선 교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제 중앙아시아 전통의상 패션쇼고요.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친선협회 홍보대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여우곰에서 직접 또 주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때 중앙아시아 대표 디자이너분들이 중앙아시아 그 전통의상을 다 챙겨서 와주셨고요. 네. 또 각국의 대사님들, 국내외 많은 귀빈들이 다 참석을 하시고 네. 뭐 방송에서 취재도 오시고 또 심지어 저 그 패션쇼를 보시고 대사님께서 우셨어요. 네, 우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중앙아시아랑 한국이 네. 이렇게 전통이라는 소재로 교류를 할지 몰랐다. 네. 너무 아름답다라면서 우시기도 하고 한복 자수를 제가 입고 있는 저 옷이 보금공주화로 네. 네, 우리의 전통 홀레복이거든요. 네. 직접 자수를 만져보시기도 하고 네. 이 화관 같은 게 또 많이 고가예요. 화관만 막 2천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 그게 신기하다고 네. 막 또 조심스레 또 만져보시기도 하고.
0: Wow. 네. So this is from a tie-up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last year to celebrate the fact that they're going to have an official summit this September coming up. And as the official ambassador for this, Fox and Bear, the channel was chosen, and hence Eunji's role here. You can see in many of the photos in this Asian traditional attire fashion show. You can see other countries' traditional attire there as well. But the red with the yellows and blues, that really impactful one, that is the traditional attire when getting married. It's actually what my wife wore at our pebek, which is the traditional ceremony after you get married in Korea. We still do that. And so the ambassador to Korea was very emotional seeing that. And some of the adornments there are super expensive, like 20 million won there or thereabouts. So getting to touch it, come into contact with it is something that can move people, right? And that event was, of course, broadcasted, put into these videos as well. There were so many VIPs and ambassadors from Central Asia. And yeah, I guess that kind of cultural exchange is so, so meaningful, isn't it? Absolutely fabulous. So as you continue working in Hamburg, you must get many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events representing Korea. 이런 한복이 완전 한국을 대표하는 약간 이미지니까 이런 초대 많이 받겠네요. 한복랑 굳이 관련돼 없어도 뭐 APEC 같은 거.
1: 맞아요. 한복 대표로 초청을 네. 많이 해주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다 하면은 먼저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문화를 어떻게 글로벌화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강의에 대한 요청도 많이 주시고 네. 또 외국인들이 지역에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의도 또 많이 주시고 또 이런 이렇게 또 다양한 자리에 가다 보니까 네. APEC처럼 김혜경 여사님도 만나 뵀잖아요. 네. 김혜경 여사님이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꼭 한복을 입고 참석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각국의 또 많은 정상분들이라든가 뭐 각국을 대표하는 대표단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0: Wow. So because the hanbok is such an image of Korea, Eunji's confirming that she is often called when there's something to represent Korea. Recently, she was asked to come to a talk about how to globalize K-culture as well. And for places in Korea, maybe not Seoul, maybe in the countryside, other lesser-known places that want to have more foreign visitors, she will get contacted to come and try and revitalize that, get more foreigners to come to those places. And as we mentioned earlier, the First Lady, Kim Hye-kyung, who was in the video we saw earlier, is also a big fan of hanbok and will wear that at formal meetings. And we're trying to, through Eunji's content as well, see a revival in hanbok, right, to get it more spread across the world. We've been so chatty, I've lost track of time completely. We're going to get to a song, and then we'll be back with more talk as well. 노래 한 곡 듣고 이거 은지님 신청곡 맞으세요? 송소희?
1: 맞아요. 원래 두 곡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송소희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는 또 BTS의 바리톤.

0: 마디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나라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네. 저희 아까 중앙아시아 전통의상 패션쇼에서 네. 한복이 소개됐을 때 한복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나왔던 대표곡이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와. 또 제가 아리랑 라디오 나간다고 어제 네.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1: 아,
0: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제가 신청곡을 추천해달라 했더니 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언급이 제일 많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1: 제일 잘 맞아요. 뭐 그렇죠? 바디 투 바디 아리랑 샘플링 나오니까 저희도 많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이거 좋습니다.
0: 그래요?
1: So we're gonna listen to 송승희. She was thinking about Body to Body from BTS as well. You know we've played that track a lot, but her subscribers last night when she was saying she's coming out on Arirang Radio, most asked for this. 아름다운 나라, beautiful career. FYI as well, our YouTube channel name has now changed over to Arirang Radio, K-pop, K-culture, and news from Korea, so check that out and we'll be back in part two.

0: People, Peter's on the block. Today we're joined by Cheonji, a creator sharing the beauty of Korea with the world in her hanbok through the YouTube channel Fox and Bear. You can find that. Her nickname is also Hanbok Fox as well, just FYI. And Siska, I see from Jakarta, saying, what is your Instagram account?
1: Instagram. J-I-I-I-I-I.
0: Oh, 네.
1: I가 네 번이고요.
0: 네.
1: J-I-I-I-I-X 숫자 2, number 2.
0: J-I-I-I-I-X 2.
1: 네, I-I-I-I.
0: 4 eyes.
1: 네, 4 eyes.
0: X 2, yeah. Okie dokie. And you can find her on Instagram, subscribe there. Also, of course, check out the video content. We've showed you some clips, and this will go up after the broadcast as well. Sherry saying, what a great video as well. I love hanboks. I got to try one on when I was in Korea. They're so cool. 네, 많은 정치자들이 이제 언젠가 한국 방문해서 뭐 라디오 방문하기도 하는데 꼭 한복 체험하는 거 리스트 위쪽에 있어.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여성분들. 네, 남성분들도 많이 했으면 좋은데 남자로서 옷 갈아입는 자체가 너무 많지 않아서 약간 희망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외국인들 8년 전부터 했으면 그동안에 약간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 체험하는 거 체감하셨나요?
1: 어때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네. 그렇게 한복 체험 이거를 딱 인지는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K-pop 디몬헌터스가 많이 이제 했잖아요.
0: 네.
1: 이제 남자는 한복을 잘 안 입는다라고 하셨지만 네. 최근에 경복궁 가면 모든 남자들이 갓을 쓰고 있어요.
0: 진짜?
1: 네, 한 90%는 갓을 쓰고 계시고요.
0: 우와.
1: 또 이제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예쁜 한복도 좋아하지만
0: 네.
1: 난 대장금을 보고 왔어.
0: 네.
1: 뭐 이런 K사극을 봤다라고
0: 네.
1: 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당이
0: 네.
1: 한복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하세요.
0: 오, 진짜.
1: 네, 그리고 일부러. 저를 또 만나면
0: 네.
1: 이 당이 한복은 포즈를 어떻게 해야 돼?
0: 네.
1: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0: 네.
1: 이 안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0: 아, 그 뒤쪽으로 손 안 보이게.
1: 맞아요.
0: 와.
1: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꿀팁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예의와
0: 네.
1: 품격을 위해서 이렇게 손이 보이지 않게 넣었다라고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왕비 분들께서 격조를 나타내기 위해도 이렇게 자세를 취하셨고, 또 예전에는 저희 나라에 난방 시설이 없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추우니까 궁궐이 특히 매우 추웠대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자세를 했다고 해요.
0: 그래서
1: 이런 것도 네, 알려드려요. 외국인분들 만나면.
0: 와,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So I asked Eunji about hanboks and maybe over the 8 years that she's been doing her channel, whether she's felt there's more foreigners like Sherry trying on hanboks. And she said, yeah, she didn't really notice it too much in the past, but in recent times, especially with the popularity of things like K-pop Demon Hunters, seeing so many people, foreigners, wear the hanbok. And I was saying, maybe not so many men, if I'm honest, it's more women. But she was saying these days, if you go to Gyeongbokgung Palace, you might see like 90% of guys who are wearing something hanbok related are wearing the kat, the traditional hat. And that's perfect, you know, to keep the sun out of your eyes in this hot weather. And she said a lot of the women, although they are wearing beautiful hanbok as well, they might be choosing a specific character from a K-drama, like a historical drama they've seen before. It could be like Daejanggeum, or it could be the Dangi, this type of hanbok that we see Eunji in today. And one of the tips she will give is that you place your hands like under the material, and that's seen as a form of politeness. It can also be seen as a way of keeping warm, because back in the day there wasn't this underfloor heating system, and especially the palaces were said to get quite cold. So if you're wearing the Dangi type of hanbok with this outerwear, and I keep mentioning Dangi for a reason, we are going to be having a special quiz later, so bear that in mind. Moving on with some more questions for Eunji, who is looking stunning. So make sure you get to the live video stream. As I said, our channel name has changed to Arirang Radio, K-pop, K-culture news from Korea. I wonder how many hanboks have you worn, and if you've counted that.
2: 세진 않았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라도 한복 몇 개 입었는지 아세요?
1: 대략. 최근에 확인했을 때 한복을
0: 네.
1: 입었던 영상이 한 150편 정도 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100벌은 입지 않았을까 싶고.
0: 근데 다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임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1: 아, 또 저는 함께 해주시는 네. 감사한 또 디자이너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네.

0: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 너무 감사한데. 네. 이은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1: 이윤정?
0: 이은진.
1: 이은진.
0: 네,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1: 와, 한복 디자인 전문가예요?
0: 맞아요. 그래서 근데 구매도 해서 한 몇 벌은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네. 가지고는 있지만 와.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한복을 굉장히 많이 찢어요.
1: 이거 어떡해요.
0: 야외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밟기도 하고
1: 그렇죠. 돌에, 되게 기니까요.
0: 네, 네. 돌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한데 원장님이 다 괜찮아. 왠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많이 말씀도 해주세요.
1: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는 거겠죠.
0: 맞아요.
1: So, Eunji's had around 150 videos, maybe more, and so she guesses around 100 different hanbok she has worn over that time. And so I was kind of curious, are you buying all these hanbok or renting them? Well, she wanted to thank a designer that helps out with that, Lee Eun-jin, hanbok designer, and the best thing about it is that she will film outside Eun-ji for many hours, and she will sometimes rip the skirts, right, because they are so long. You can't see it in the shot right now, but they go down to the floor, and so if you're walking on it, if someone steps on it or you step on stones, it can rip easily. And Eun-jin is totally fine about that. Says, do whatever you want in these beautiful hanboks. Sherry says, what is the best material for a hanbok? This is creeping into hanbok design, but I wonder, 혹시 Sherry님 오하이오 미국 출신인데 그 한복 재질 중에 뭐 다양한 재질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가 제일 좋아하는 재질 있는지 물어보는데 다 비슷한 재질이지 않아요? 그 한복에 있어서
0: 사실 그 원단, 비단 네. 자체가 다 달라요.
1: 진짜?
0: 네, 저도 한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네네. 잘은 모르지만 네.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딱 봤을 때 이렇게 윤기가 나는 한복.
1: 네, 네.
0: 네, 그 고급스러워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1: 그거 제일 네. 좋아요. 편하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생긴 거가 좋아서?
0: 일단 생긴 거가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모시 한복도 좋아하는데 모시 한복이 굉장히 고가고 또 여름에 시원해요. 그래서 모시 한복도 좀 좋아합니다.
1: 모시라는 재질이 있어요?
0: 재질이 있어요.
1: 이거 영어로
0: 원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1: 모시. So out of the fabrics for the summer and something that's cool, Eun-ji says moshi, which is known as rami fabric in English. It's not something I've even heard of in English, to be honest. But she said they are different because I was thinking many hanboks just seem very similar in terms of their material. But she said that they can all be different slightly. And the ones that Eun-ji prefers the most are the ones like she's wearing today, the shinier ones, not necessarily for comfort, but more for how stunning they look. And I wonder what kind of things you're working on at the moment. You've done so much as well already with the APEC Summit and the Central Asia Summit congratulatory performances.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앞으로 할 약간 행사들이 큰 거 뭐 잡혀 있어요?
0: 요즘 활동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경기만 좀 많이 갔으니까 네. 이제 전국적으로 가자.
1: 네.
0: 그래서 한 7월 말쯤에 부산에서 찾아가는 한복 상점이라고 네, 다녀왔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국립국악원에 외국인 친구들 이제 4명을 데려가서 우리의 소리를 또 체험하는 행사를 또 한번 진행을 했고.
1: 부산에서요?
0: 요거는 서울.
1: 네, 여기 바로
0: 바로 옆이에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토요일 날 왔었는데 바로 앞이 아리랑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막 이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보령 머드 축제에도
1: 네,
0: 한번
1: 저기서 어떻게 올리죠? 머드 이렇게 묻으면 안 될 것 같은데.
0: 일단 아직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1: 네. 우와, 저기도 초대 받으셨어요?
0: 네, 네.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머드 축제도 한국의 이런 다양한 축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좀 알려 보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8월 13일부터
1: 네.
0: DDP에서 한복 상점 이라는 걸 또 해요.
1: 네.
0: 제가 작년에 가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데려가서
1: 네.
0: 좀 한복 상점에 있는 전통 이 소재들로
1: 네.
0: 한국 공주 만들어주기 뭐 이런 거를 좀 해볼까
1: 네.
0: 또 생각 중입니다.
1: 재밌겠네요.
0: 네.
1: So very busy, Eun-ji is at the end of July going down to Busan, the hanbok store that finds you. That was the event she was taking part in there. And then with foreigners coming on over to the 국악원,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center just across the road from us here at Arirang. And then next week going to Boryeong for the Mud Festival, which we mentioned on our show as well, which will be an interesting tie-up with hanbok. And then on the 13th as well at the DDP, the Dongdaemun Design Plaza, there are some hanbok stores there, and she's thinking of doing some content, making foreigners into princesses and whatnot. We are already running short on time, and today we have

0: have a very special format of the quiz, so maybe let's get to that because I don't want to run out of time. 오늘은 특별하게 원래 퀴즈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주는 기회인데 반대로 은지 씨가 오늘 선물 준비했다면서요?
1: 맞아요. 와. 제가 선물들을 좀 챙겨왔는데
0: 원래 콘텐츠에도 선물 많이 주시죠?
1: 네, 제가 한복을 입고 한국의 멋을 알리지만 네. 또 한국의 정을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네. 부채를 와. 또 나누고 있고요.
0: Oh, there's one over here as well. We got 네. fans to give away from Eunji. She is 네. giving you prizes today.
1: 그래서 이게 퀴즈 때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 드릴 선물이고
0: 세 명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1: 맞아요. 와. 그리고 요 약과 제가 복주머니에 약과를 넣어서 같이 선물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네. 이제 세트로 와우. 준비를 해봤습니다.
0: So we got these fans and these lucky pouches with the 약과 traditional snacks to give away to three lucky listeners. But you guys have to get the question right, okay? So as I always do, 원래 여기 와 있는 분한테 선택 제대로 해요. 퀴즈 안 해도 돼요. 귀찮으면 네. 아니면 나 바빠 안 하고 싶으면. 근데 하고 싶다면 하고 네. 청취자들 다 하고 싶으니까 선물 다 갈 수 있으니까 띵동댕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띵동댕! But you have to get the answers right. 근데 문제는 우리 작가님이 아주 쉬운 질문을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고 네.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힌트 같은 거 그러면 부탁할게요. I will read you guys the questions, okay? Write it up on YouTube or via KakaoTalk where our username is Daily K. So if you listen to today's show and you're watching, you must know today's answer, okay? So what is the name of this traditional Korean garment? So it is a type of hanbok, okay? But it's not hanbok. That would be too easy. It's a beautiful traditional outfit that royal women, queens and princes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wore for daily attire, or noble women wore layered over dresses for ceremonial occasions. In historical dramas, the garment worn by hanbok, by queens or the crown princesses. It's got a long front, back panels with side slits as well. And Eunji has mentioned that foreigners like wearing this as well. So let me give you some bogeys, okay? Some options for you. Number one, 당이. Number two, 두루마기. Or number three, 저고리. What is the one that we've mentioned on the show? 하고 은지님 힌트 하나 주실 수 있나요?
1: 일단 처음부터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네. I love number one.
0: Yes, there we go. There's a big hint for you. 우리는 좋은, 그냥 분명한 힌트를 아주 줬습니다. And it's the one that Eunji is wearing, okay? So if you know what we've been calling this, you can win the fans and also the pouches as well. And we will be giving them away. So write up your answers on the chat right now and we'll get to those in an announcement later. So one last time, Eunji, something you'd like to say to international listeners or your thoughts for the future? 앞으로 약간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뭐 채널 홍보해도 되시고요.
1: 일단 제 Fox and Bear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전 앞으로도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이제 힘쓸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문화를 알리는 종류 중에 한국 아름다움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오, 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뷰티 개선을 무료로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0: 아 진짜 뷰티 그런 뭐 메이크업 같은 거예요? 아니면
1: 피부 시술을 도와줘서 네. 그 네 명 친구랑 피부 시술 후에 국악원을 갔던 거예요.
0: 아 진짜?
1: 네, 한국 체험까지 해줬던 네. 프로젝트인데 이 뷰티 체험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의 멋, 맛 이렇게 또 다양한 무료 봉사라고 네. 해야 되나? 체험들을 또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계속 한국과 한복을 알리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한복 이 특색으로 계속 나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o, Eunji saying she's also, of course, subscribed to the channel, Fox and Bear, Yeolgom channel in Korean. But she's trying to, I guess, broaden the horizons of K-culture, not just through hanbok, but that is her main thing, and she will continue to do that, but through a program called called Beauty of Korea. The foreigners that she took over to the Gugagwon, or Traditional Korean Music Center, took part in this Beauty of Korea, which is doing skin procedures. You know, Korea is the hub for all things beauty, not just things like face masks, but actual procedures at medical clinics and institutions.

0: statues. So doing that and expanding to maybe the mot, the kind of appearance, the coolness of Korea, and the mat, maybe the taste of Korea in the future, but all the while focusing on Hanbok as well. And so a couple of our listeners I see on YouTube have said for the answer, is it number one, 당위? Is that correct? 정답인가요, 당위?
1: 당이 정답입니다.
0: Yes, well done. So to three listeners, we will get in touch and send you out these fans. This one is a special one. 이게 그 왕이 입는 한복에서 나오는 패턴.
1: 맞아요. 맞아요. 골룡포.
0: 골룡포.
1: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 드릴 때는 왕의 기운을 담았다. 아,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요.
0: It's got the energy of the king, this fan. And remember one of our guests, Q-Tae Shi, he wears the 공룡포 at the football matches. 우리 매달 나오는 게스트 중에서 축구 경기 갈 때마다 대한민국에 공룡포 입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오. 공룡포. 그래서 이 패턴 맨날 그 사진에 찍히는데. Wow, so you guys, you could win this one. There's also one with the Korean colors of the flag of the 태극기 and another one with the message. And all with the delicious 약과 as well. 은지님, 오늘 나와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오늘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1: 이것도 영상에 올려야죠.
0: 아, 좋습니다. So this is going to be in one of her videos.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도 한복 특집 할 때마다 나와주세요.
1: 아, 감사하죠. 저도 아리랑 라디오가 한국을 네. 가장 뜨겁게 알리는 라디오잖아요.
0: 아, 그렇죠.
1: 좋은 일로 또 찾아뵙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네. Cherry, Siska, and Benny, you are today's prize winners. So get in touch via Kakao Talk with your email address and we will get your addresses to send out these prizes. We'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today. Final song is An Yeun's Hongyeon, The Red Knot.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out. Bye-bye, everyone.
1: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엘리베이터가 왜 이리 안 오노? 아까 계단으로 걸어갈 거 진짜 지각하겠네. 아, 이제 왔네. 얼른 타야겠다.
3: Oh, hello. Long time no see.
2: 어머야, 이사님이네. 아, hi. Long time no see too.
3: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2: 아, 어색하게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노? 아, 저도 올라가요. Up, up, me too.
3: Up, up, me too? What's wrong? Like I asked,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2: 네, 올라간다고요. Up, up, 15층, 15th floor. How about you?
3: Oh, do you mean you've been working on the 15th floor?
2: Yes, yes. 진짜 자꾸 말 시켜서 그냥 다음 층에 내려야 되겠다. Thank you. See you later.
3: Oh, you're getting off here too? I thought you said you worked on the 15th floor. I'm getting off here as well.
2: 아, 같이 내린다고? 안 되겠다. 다시 타야 되겠다. 아, mistake. Me. Up, up. Bye. 오, 얼른 닫힘 버튼 눌러야겠다. 닫힘, 닫힘, 닫힘.
3: Okay, see you again. Have a nice day.
2: 네네, have a good day.
4: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4: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1: 상대방의 근황을 물어볼 때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최근에 무엇을 하고 지냈어요?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료, 지인의 근황이 궁금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다음 표현도 사용 가능합니다.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어요? What's new? 새로운 일 있어요?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2: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3: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hwa Bangseo.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Busan recently recorded its highest temperature in 122 years of weather observation, with tropical nights continuing not just through the day, but through the night as well, leading to sleepless nights. In the past, when the monsoon season began, it felt like the rain fell continuously for days. But nowadays, we are accustomed to short bursts of torrential downpours, immediately followed by intense heat waves. Is this change simply an unusual phenomenon for this summer alone, or is the climate we live in fundamentally just shifting? Today, we are joined by Ms. Yi Chun-Yi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to discuss why it has gotten so hot and why Busan must prepare for as we live in an era of climate crisi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준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산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후과학연구소는 기후변동성, 예측성, 미래의 변화를 포괄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부산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기초과학원 기후물리연구단에도 겸임으로 소속되어 있는데요. 기후물리연구단은 과거, 현재, 미래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기후, 관측, 이론, 모델링 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후 시스템 예측성 및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she introduces herself as a professor affiliated with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She explains that the institute conducts comprehensive research covering climate variability, predictability, and future climate change. She also holds an adjunct appointment at the IPS Center for Climate Physics.

0: 6, which aims to advance understanding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limate change by integrating observational, theoretical, and modeling research. At the center, she primarily focuses on climate system predictability and future climate change research. Well, as we know, it is exceptionally hot. As of July 29th, Busan recorded 39 degrees, the highest temperature in 122 years of weather observation. So why are we experiencing such extreme heat waves this year?
1: 교수님, 요즘 정말 덥습니다. 올 여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면서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극심한 폭염이 나타난 걸까요?
2: 이 폭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올해는 이 장마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서쪽에 이 티벳 고원이 있는데 아주 강한 고기압이 또 우리나라 이 남동쪽으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요. 이 서쪽 대륙으로부터 매우 더운 공기가 들어오고 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따뜻하지만 또 습한 공기를 동시에 이렇게 몰고 오면서 굉장히 지금 극심한 그런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압 세력이 오래 머물면서 정체하면서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사실 올해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을 돌려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폭염 발생이 심각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좀 고통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금 북반구 전역에서 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고기압성 순환화가 되었다 혹은 뭐 열돔, 블락킹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0: 네.
2: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에어로졸 배출은 감소하고 있는 등 이런 인간 활동이 지금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 것이 이런 폭염 발생의 증가와 열대화의 증가의 주요 원인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는 엘니뇨라고 하는 이 자연 변동성이 가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0: 네.
2: 그 두 원인이 합쳐지면서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매년 조금씩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히 더워지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0: So she shared that while summer heat waves in Korea stem from various causes, they worsen significantly when the Tibetan high develops strong to the west and the North Pacific high develops strongly to the east, drawing in scorching continental air from Pacific High and Asia and hot humid air from North Pacific. And she notes that this year, following the monsoon season, both high pressure systems remain very strong and stagnant as well. She adds that while these two high pressure systems typically form every year, pointing to the extreme heat waves experienced over the past 3 years in 2023, 2024, and 2025, she emphasized that despite year-to-year vari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se two high-pressure systems served as primary driver. But also she notes that over the recent decades, high-pressure systems across mid-latitudes of the Northern Hemisphere, including these two highs, have gradually strengthened, right? A phenomenon often referred to as a heat dome or atmospheric blocking. And she explains that recent studies point to human-induced factors, right? And such as intensifying global warming, and she mentioned primary drivers behind this trend toward strong summer high pressure systems. And of course, as we mentioned, she mentioned the El Nino, which also influences the severe heat waves in the years before as well. Now, citizens are struggling as tropical nights persist, but not just during the day, but through the night as well. So why are temperatures failing to drop even after the sun goes down?
1: 네, 요즘은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첫째로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 평균적인 기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에 떨어진 속도가 줄게 됩니다.

0: 되겠죠. 네. 이 최근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온난화는 이미 1.4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온도 상승은 또 지구 평균 상승보다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지표 온도 상승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점차 이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2030년 이전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매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폭염의 그 강도와 빈도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대 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기 중에 수증기의 함량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온도가 덜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수증기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 기체입니다. 그런데 네. 자연적인 물질이죠. 사실 인위적으로 배출한다기보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지구 온도가 1도 증가할 때 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은 7%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한 단면인데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그만큼 이 밤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보통 우리가 장마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마 후가 가장 덥고 또 습할 때죠. 네. 왜냐하면 이 서태평양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되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수증기 증가하는 것이 이 열대야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해양의 온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연안 지역에서 이 폭염의 강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열대야도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부산 앞바다의 온도 상승이 지금 굉장히 기록적이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해양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의 한 측면이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서로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 올해 극심한 그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지구 온난화가 그 핵심 가운데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So there are many reasons she explains that nighttime temperatures stay high when the Earth's surface cannot cool down sufficiently. She notes that a global warming increases average temperatures, with global warming already reaching 1.4 degree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South Korea warming at about twice the global average. The frequency of tropical nights inevitably rises. She warns that reaching 1.5 degrees of warming before 2030 will further increase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And she details major factors preventing the nighttime cooling. So first one she mentioned, or second one, is the atmospheric moisture. A 1 degree rise in average surface temperature increases atmospheric water vapor by 7%. So amplifying the greenhouse effect and keeping the surface warm. Another one is North Pacific high expansion. So post-monsoon expansion of the North Pacific High brings high temperatures and moisture, with global warming set to strengthen this high-pressure system further. And last one she mentioned was marine heat waves. So surging coastal ocean temperatures, evidenced by local seas recording high records, right? And marine heat waves lasting over just almost like 80 days of last summer, continuing this severely this year, directly fuel extreme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in coastal citi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Lee Chun-yi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Well, in the past, when the monsoon season began, rain would continue for days or even weeks. So recently, however, monsoon periods seem shorter, often followed immediately by severe heat waves after intense localized downpours. So why has this shift occurred?
2: 예전엔 장마가 시작되면 며칠씩 아니면 길게는 몇 주 동안 비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뒤에 바로 폭염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0: 이 장마 기간이 짧아진다고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2020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 뭐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54일 정도 지속이 되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원래 강수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또 크기도 한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점차 그러한 변동성이 커지고

0: 전세적인 그러한 극한 현상의 발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러한 부분도 지구 온난화의 한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 네.
0: 이 최근의 보고서가 2023년에 공개된 이제 6차 평가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연쇄적인 혹은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극한 현상이 온난화의 심화에 따라서 더욱더 커지고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순환의 강화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 온난화가 증가할수록 이 대기 중에 수증기 함량이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증발량도 증가하고 강수량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대기 순환도 함께 강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반적 특성은 우리가 물순환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순환의 강화가 시간적인 변동성, 공간적인 변동성 그리고 연쇄적인 복합 현상을 증가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폭우가 지나가면 바로 폭염이 오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So now she shared that instead of shorter monsoons, we are seeing much wider mood swings in the weather, noting that the monsoon actually lasted a while in the central region back in 2020. Across many areas, the gap between dry spells and heavy rain is getting much wider. And on top of that, Asia as well as Korea is seeing more back-to-back extreme weather during summer, where heavy rain quickly follows a heat wave or vice versa. And it's a trend that IPCC warns will only get worse as global warming continues. She points to a speeding up water cycle as a main cause. As warmer air holds more moisture, both evaporation and rainfall spike, creating dramatic swings where intense storms switch right into extreme heat. Since the water cycle also drives air currents, a strong storm system in one area can push a strong high pressure system into another, triggering heat waves and making weather patterns far more unpredictable from day to day and place to place. Well, around the world, we are seeing extreme weather events like intense heat waves, massive wildfires, and huge floods. So do you feel that South Korea has now fully entered the era of climate crisis as well?
2: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대형 산불, 홍수 같은 극한 기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까요?
0: 이 기후위기가 우리의 문제가 된 지는 사실은 좀 되었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작년만 또 기억해도 사실 작년에도 폭염이 굉장히 강했어요. 매년 그런 폭염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6월에 30도를 넘어선 게 처음이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및 사망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을 포함해서 연안 지역에서는 이 해수면 증가에 따라서 이제 폭풍이나 태풍이 오면 연안의 침수가 더 잦아지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자연 생태계는 그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고 있어서
1: 네.
0: 지금 뭐 농작물, 수산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악영향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영향을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소개해드린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기후 변화가 이미 인간의 복지, 생계, 세계 경제 및 자연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위협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 그렇군요. 기후위기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건강과 먹거리, 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3: So she stresses that the climate crisis has already been our reality for quite some time. Heat stroke cases and deaths from extreme heat have been rising for decades, while coastal areas face severe flooding when storms or typhoons hit due to rising sea levels. She highlights that nature is taking the hardest hit with mounting damage to crops and fisheries.

0: is already driving up everyday prices. And pointing to the latest IPCC assessment report, she notes that it's finding that climate change possesse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 well-being, livelihoods, the global economy, and nature itself. And of course, South Korea is certainly no exception. Now, I came across an interview where you said Busan is a city blessed by nature, but at the same time, it is heavily exposed to the threats of climate change. So could you explain Busan's biggest climate risks and the changes that residents will notice first?
1: 네, 부산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이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크게 노출된 도시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부산의 가장 큰 기후위기 위험과 또 앞으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 예, 우리 부산은 해양, 습지, 산림 등 천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어떤 지역보다 자연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왔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돌려보면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가 지금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도 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폭염 및 열대야 강도의 증가, 특히 열대야의 증가는 연안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피해를 받고 있죠. 올해도 지금 큰 문제이지만 2024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도 부산은 이미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를 경험을 했고요. 당시 폭염 일수가 34일, 열대야 일수가 32일에 달했습니다. 네. 아마 올해는 그 비슷하거나 혹은 더 극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지역 침수 피해의 증가입니다. 이미 뭐 기장, 해운대, 마린시티 보면은 이제 여름철에 또 비가 많이 올 때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침수 피해가 크잖아요. 네. 이런 피해들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해양의 변화에 따른 위협입니다. 해양은 지금 이 해수면 상승의 문제도 있지만 해양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해양의 산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산소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양 생태계가 큰 위협에 처해 있는데요. 이 해양 생태계의 위협은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0: So she notes that Busan enjoys rich benefits from its oceans, wetlands, and forests. But this unique location also exposes it to serious climate risks. She shares that residents are already feeling these impacts firsthand in many ways. First one she mentioned is more extreme heat.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are getting much stronger and happening more often. Busan suffered with its highest year on, hottest actually, year on record in 2024 with 34 heatwave days and 32 tropical nights. And this year is shaping up to be just as bad, if not worse. Second one she mentioned is coastal floods. Rising sea levels are causing worse flooding in coastal areas like Gijang, Haeundae, Marine City every year. And last one is damaged marine ecosystems. So surging local sea temperatures, growing ocean acidity, and falling oxygen levels are causing serious damage to marine life, which ultimately impacts daily life for all of us, our residen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Chun-yi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Well, you once said the climate crisis can't be solved with last-minute cramming. While more people now agree on how serious this crisis is, actual action still falls short. So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our society needs to change right now?
1: 기후 위기는 벼락치기로 해결할 수 없다.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졌지만 실제 행동은 아직 부족하다고 하신 내용도 봤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건 무엇일까요?
2: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고 방안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날씨 연료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이 시스템으로 이 전격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정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뭐 정치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0: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전국적인 국내 이 중앙 정부에서 이 배출 저감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부산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2018년 대비해서 47% 감축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0: 네.
2: 이것은 우리 전체 국가의 감축 목표인 40%보다 더 크죠. 그런데 과연 2030년에 그 목표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국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지만 부산시 목표 달성도 요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을 5에서 7%씩 줄여 나가야 하고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줄여가는 속도는 2% 정도에 불과합니다. 2%, 네. 3%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엄청난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로 해야 되죠.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녹색 전환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 거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부산시와 우리 정부는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간과 또 기업, 산업계에서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사회문화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장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기후 리더십과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문제란 말씀이신데요. So she urges that we must actually slash carbon emissions on a massive scale and a top speed. She stresses that tackling the climate crisis must become our top priority across all sectors, calling for strong, responsible leadership from Busan and the government. And she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ies, infrastructure, and support that help local industries and residents adapt, and emphasizing that steady long-term commitment is essentia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2: 예, 이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회 위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배출에 책임이 적은 국가, 지역, 계층에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매우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늘리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 기후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삶을 좀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0: 네.
2: 그런 생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의 질 및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더 나은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 라는 인식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of course, encouraging everyone to see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not just as a burden, but as a great opportunity to build a better life and society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Jun-hee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1: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준 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Why by Taeyeon.

And that was Why by Taeyeon.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The time is now 11:43, almost 44 here in the studio.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Monday morning so far. We are in the middle of summer special episode here at Busan Worldwide. Let me remind you of today's listener question. What's your personal way of getting through summer? 네, 여러분만의 여름나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d just a reminder, as part of our summer special week, we do have prizes to give away. So send us your messages and you'll be entered into a draw for an ice cream mobile coupon. 네, 여름 특집 주간을 맞아서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질문에 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무더위를 달콤하게 날려줄 시원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Now, let's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5759번님, messaging in. 요즘 여름 날씨가 20년 전의 여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 시원한 제철 과일 먹으면서 여름을 보내요. 제철 과일, 예이! 그 중에서 수박과 복숭아 가장 좋아합니다. 열대야로 에어컨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인터뷰로 기후위기 심각성과 올 여름 폭염의 원인을 알게 되어서 유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5759번님,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So their way of really defeating, maybe going through and surviving the summer is enjoying the summer fruits like watermelon and peaches. I actually bought some soft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Jung L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Jung Lina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All right, so we do have Ms. Jung Lina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im Yoon-dok actually visited Hanoi at the end of last month and delivered a personal letter from President Lee Jae-myung to General Secretary Tho Lam. The visit was centered on Vietnam's high-speed railway project. So what is this project?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지난달 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해서 또럼 서기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1: 네, 베트남이 올해 말 착공을 목표하고 있는 북남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이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1,541km로 잇고 이 34개 성시 가운데 20곳을 무려 시속 350km로 달립니다. 2035년 완공이 목표고요. 사업비는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또럼 서기장을 만나 우리 한국 기업이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럼 서기장도 실질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제1차 한배 철도 협력 회의도 열렸습니다.
0: I see. So Vietnam is set to break ground at the end of this year on a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connecting Hanoi and Ho Chi Minh City, a distance of 1,541 kilometers passing through 20 of the country's 34 provinces and cities at speed of 350 kilometers per hour. The target completion date is 2035, and this project is valued at approximately $67 billion, or around 96.8 trillion Korean won. Now, Minister Kim met General Secretary Tho Lam on the 30th to request that Korean companies be allowed to participate from the feasibility study stage, and Tho Lam expressed his desire to expand cooperation in practical areas. The following day, the first Korea-Vietnam Railway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Now, Vietnam already has the unification train connecting Hanoi and Ho Chi Minh City. So why build an entirely new line? 베트남은 이미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통일 열차가 있는데요. 왜 새로 고속철을 놓는 건가요?
1: 네,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요. 이 지금 통일 열차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 1,726km를 가는데 32시간에서 37시간이 걸립니다. 이틀 가까이 달리는 셈인데 이유는 바로 선로에 있습니다. 이 철도가 프랑스 식민 정부가 1899년부터 1936년까지 이 37년에 걸쳐 깔았는데 이 괴간이 1m의 전구간 단선입니다. 이 90년 전 식민지 물자 수송용으로 설계된 규역 위를 2026년에도 그대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행 코스 중 하나로 꼽지만 이 매일 오가야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이 낭만보다는 불편에 더 가깝습니다.
0: I see. So that question gets to the heart of the project. The current unification train covers 1,726 kilometers between two cities in 32 to 37 hours. So that's nearly two full days of travel. And the reason lies in the tracks themselves. The railway was built by the French colonial government between 1899 and 1936, running the entire length on just 1 meter and a single track as well. Vietnam is still running on infrastructure design 90 years ago to transport colonial goods, and travelers often cited as one of the world's most scenic rail journeys. But for Vietnam's people who need to travel regularly between cities, it's simply a burden.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Vietnam. Quite short today, but that's all we have for today. 네,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listeners, we just had so much we prepared for you for this short hour, but we are going to be continuing on with our summer special throughout this week. So tune in. Winners of the Busan Worldwide Summer Special Ice Cream Mobile Voucher can be found on BEFM website. Now, our summer special continues through Wednesday, and yes, more ice cream vouchers are up for grabs, so keep those messages coming. 네, 부산 월드와이드 여름 특집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 당첨자는 BFM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까지 여름 특집은 계속됩니다.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도 계속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d if you'd like to listen to this episode again, you can find our show at befm.or.kr or on BEFM app as well. And our final song is by 5 Seconds of Summer with She Looks So Perfect.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엘리베이터가 왜 이리 안 오노? 아까 계단으로 걸어갈 거 진짜 지각하겠네. 아 이제 왔네. 얼른 타야겠다.
3: Oh, hello. Long time no see.
2: 어머야 이사님이네. 아, hi. Long time no see too.
3: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2: 아 어색하게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노?
4: 아 저도 올라가요. Up, up, me too.
3: Up, up, me too. What's wrong? Like I asked,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2: 네, 올라간다고요. Up, up, 15층, 15th floor. How about you?
3: Oh, do you mean you've been working on the 15th floor?
2: Yes, yes. 아, 진짜 자꾸 말 시켜서 그냥 다음 층에 내려야 되겠다. Thank you. See you later.
3: Oh, you're getting off here too? I thought you said you worked on the 15th floor. I'm getting off here as well.
2: 아, 같이 내린다고? 안 되겠다, 다시 타야 되겠다. 아, mistake, me, up, up, bye. 오, 얼른 닫힘 버튼 눌러야겠다. 닫힘, 닫힘, 닫힘.
3: okay, see you again. Have a nice day.
2: 네네, have a good day.
5: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5: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1: 상대방의 근황을 물어볼 때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최근에 무엇을 하고 지냈어요?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료, 지인의 근황이 궁금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다음 표현도 사용 가능합니다.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어요? What's new? 새로운 일 있어요?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2: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3: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감사합니다.
1: 와, 제가 이렇게 호강을 일하러 와서 귀호강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That was fantastic. 약간 so I didn't know it was gonna be this. 이렇게 냅다 들어가고 또 어떻게 냅다 좋을지 몰랐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So this is actually my favorite version of this song. 아. 이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0: 네.
1: 지금 이 버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에요.
0: 네, 아, 저도 사실 이 노래를 이렇게 우쿨렐레 치면서 어떤 가수가 하와이의 엄청 전설적인 가수가 부르는 걸 보고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1: Okay, 네. so I'm gonna try to get his name. 왜냐면 또 가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Okay, 네. so his name is Israel Kamakawiwole. 네. So he's one of
0: Israel Kamakawiwole.
1: There we go. Kamakawiwole, one of the most famous 네. Hawaiian singers.
0: Yeah, Hawaiian singer.
1: 맞죠, 예, 맞죠. 예. 굉장히 약간 he had the curly hair. 되게 강렬한 이미지셨잖아요.
0: 맞아요, 엄청 네. 그
1: 덩치가 있으시고
0: 그 사모아 족이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런데 그 우쿨렐레가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맞아요.
0: 소리가 되게 또 엄청 두꺼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우쿨렐레 뭐지 했는데 그 우쿨렐레가 바리톤 우쿨렐레라고 종류별로 우쿠렐레 조금인데 아~ 우쿠렐레 중에 제일 큰 우쿠렐레였어요. 아~ 제 거보다도 좀 더 저도 큰 사이즈인데
1: 아 그런가요?
0: 이거보다 좀 더 큰 우쿠렐레였는데 그분이 들고 있으니까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1: 토이 마침 네. 장난감처럼
0: 맞아요.
1: Absolutely. So let's talk about this song. 자, 이 노래 저는 이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오리지널은 따로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So this is
0: 네.
1: from a very very famous classic Hollywood 아. film. 자 제목이 Over the Rainbow. Yeah. 하지만 이 노래는 어떤 영화에서 왔죠? 네.
0: 예, 네, 그 오즈의 마법사죠.
1: 맞습니다.
0: 오즈의 마법사.
1: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갑자기 퀴즈를 내드려서. All right. So it is the 네. 1939년 영화예요.
0: 와,
1: The Wizard 네네. of Oz,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 주인공 도로시가 부른 노래인데 이 39년에 Wizard of Oz가 처음 이 컬러를 쓴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Over the Rainbow라는 이 컬러가 들어간 노래가 참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네, 또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오즈의 마법사 주제가는 다 좋은가 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오즈의 마법사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1: 배단
0: 시골집 그 노래도 아, 네. 정말 좋은데
1: 또 나이가 이렇게 나오죠.
0: 네.
1: 모른 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네. I actually don't remember the cartoon.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만화 주제가들이 만화 주제가나 영화 주제가들은 그 콘텐츠를 넘어서 살아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친구잖아요.
1: 맞죠, 맞죠.
0: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나오니까 몇 번 들으면 계속 따라 부르고
1: right.
0: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같이 부르고 그 막
1: 개사해서 부르셨어요 혹시?
0: 저 개사는 못 했는데 개사 어떻게 하셨어요?
1: 저희 큰일 나요. 저 피디님 양복 입고 어디 가셔야 돼요.
0: 안 되는 거구나.
1: We can't. But then kids were a little naughty. We would change the lyrics.
0: 네.
1: Yeah, that's right. So, but then this song, going back to Over the Rainbow. 자, 이 느린 약간 좀 재즈하고 좀 느리고 약간 멜랑콜리함이 있었잖아요. 그 원곡은. So they thought, you know, Judy Garland, the very young girl at the time, it wasn't appropriate. 좀 소녀가 부르기는 너무 느리지 않나.
0: 네.
1: 하지만 명곡이 돼서 이제 큰 스타들 Ariana Grande, Celine Dion 커버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Over the Rainbow 이 노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연장에서도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커버를 안 하더라도.
1: 사실 이게 약간 앵콜곡으로 부르더라도 약간 떼창을 언제 네. 어디서든 가사 사실 모르더라도
0: 네.
1: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라고라도 떼창을 할 수 있는
0: 네.
1: 곡이잖아요.
0: 실제로 그냥 많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불러야 되고 무대에서 불러야 되면 그래도 어떤 의미로 의미가 있느냐 제가 막 원어민처럼 유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보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사실 네.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게 좋은 팝송 또 막 어렵지 않은 팝송이 있으면 수업 교재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희 가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노래를 준비하시면서 이 가사 외울 때 사실 영어 가사 외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0: 네.
1: 가수분들 가끔씩 손에다가 써놓고 커닝 페이퍼처럼 보신다고 하는데
0: 네네.
1: 혹시 가끔 그러시나요?
0: 아 그렇게 해도 그 저가 갖고 입이 안 익어 있으면 저는 못 불러요.
1: 아~
0: 막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으면 이렇게 뜻을 있으니까 어느 정도
1: 맞죠.
0: 그렇게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막 무대에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mm-hmm. 그렇게 되면 거의 입으로 달달 외워서 mm-hmm. 이렇게 해서 좀 지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럴 때도 참 많아요.
1: Right. So 네. of course, if any of our listeners, you know, we have some K-pop fans too. If you are trying to learn a song in a different language, it's really hard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So you have to just kind of mumble it over and over and over.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외우실 때 특히 이 구간은 진짜 내가 천만 번 연습했는데도 아직도 조금 긴장된다. 혹은 아직도 약간 이렇게 약간 스텀블 한다 그러죠. 좀 네. 이렇게 엉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0: 그 중간에 아까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이 부분이 그 되게 이제 원어민 우리 이스라엘 까마까미 올레가 하실 때는 네네.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저는 거의 그냥 음을 듣고 그냥 흉내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막 외우고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을 좀 구간을 좀 나눠서 한다든지 조금 강조해서 뭐 하나만 들리면 그냥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1: 네 사실 이게 되게 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간이거든요. Yeah.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자 언젠가는 어느 날은 I'll wish upon a star. 되게 이게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D사의 피노키오라는 yeah. 애니메이션에도 When you wish upon a star이라는 또 명곡이 있잖아요. 자 wish upon a star. 그리고 별이 막 별똥별에 떨어지거나 별을 보고 그 별 에다가 소원을 빈다. So wish upon a star. 근데 영어가 어려운 게 이제 연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someday I'll wish upon을 띄우지 말고 wish upon. Wish upon. Wish upon a star. Wish upon a star. 그렇죠. A star 또 끊으면 또 이게 약간 보이거든요. Wish upon a star.
0: Wish upon a star.
1: 자, 그렇게 내가 소원을 빌면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wake up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그게 시적이에요. 자, 구름이 far behind me. 더 멀리 내 뒤에 있다. 즉 내 몸은 이 높은 하늘을 둥둥 뜨고 있다. So wake up. 약간 wake up이란 단어가 저는 항상 이 가사를 들을 때 약간 소리적으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약간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wake up. 뭔가 센 소리가 팍 들어가면서 엄마가 아침에 찬물 끼얹는 느낌. Like Hayley. Wake up! I'm like, oh. 알았어, 알았어. So like,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you. 이렇게 세 번을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Yeah.
1: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그럼 또 이제 저희 선생님의 또 직업병으로 따라해보시고 everybody 따라해보시고 네. 여러분 영어는 네. 따라해야죠.
0: Wake up
1: where the clouds
0: where the clouds
1: are far behind me.
0: Are far behind me.
1: 아이, 너무 좋습니다.

0: 라고.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왜냐면 wake wish on a star 왜 아닌지. 별 보고 별 보고 하면 wish on 하면 왜 굳이 upon? 그러니까 upon이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위에 약간 뭔가 그 별 위에 있는 신이라든지 뭔가 더 파워풀한 힘에 비는 것 같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1: 아,
0: Anyway, so yeah.
1: 네, 오늘은 야, 가사 진짜 아름다워요. 그죠?
0: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댓글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청량한 목소리로 더위가 안녕하세요. 1도 정도 내려간 느낌입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맞죠. 네. I mean that voice, this like crystal clear, beautiful voice, definitely is cooling us off. 지금 피서 온 것 같아요.
1: 아,
0: 진짜
1: 네,
0: 하와이 온 것 같아요.
1: 오, 네.
0: 홀라, 또 코코넛 누가 코코넛 워터 한 잔만 갖다 주실 분.
1: 부곡 하와이인가요?
0: 부산 하와이. 부산 하와이 되겠습니다.
1: 거기 없어져서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0: True. 네. That's true. So yeah, we were talking about some parts that kind of stumbled him over when TJ was trying to learn this song.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But yeah, so that part certainly made us feel like we are in Hawaii. And then, you know, speaking of wishes, because that's the topic of this song. 저희 도로 씨가 뭔가 이 wish upon a star에 기도를 하고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Over the

0: The rainbow. 이 무지개 넘어서 구름을 멀리 보면서 깨어나고 싶다. 같은 꿈이죠. 희망 꿈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목표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 표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TJ님,
1: 네.
0: What's your dream?
1: 저는 그전 세계 투어를 도는 가수가 되어보고 싶어요. 세계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가서 공연을 할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0: So he wants to
1: 네.
0: travel and tour. It's key. Tour around the world.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요.
1: 아, 감사합니다.
0: 통학사가 필요하시면.
1: 네. 감사합니다.
0: Take me.
1: 네, 너무
0: Take me.
1: 좋습니다.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가수. 글로벌 가수 TJ님을 위해서 또 영어 표현 조금 배워봐야죠. Let's talk about dreams, right? I've always dreamed of. 따라해볼까요? I've always dreamed of.
1: I've always dreamed of.
0: 자, 뭘 꿈꿔왔다. 그럼 약간 좀 거창한 꿈이에요. So I've always dreamed of touring around the world.
1: Touring around the world.
0: Touring around the world. 월드 투어를 항상 꿈꿔왔다. 자, 그렇다면 또 my dream is to be a world famous singer.
1: My dream is My dream is to be
0: a world famous,
1: famous singer.
0: BFM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아, 네.
0: 안 되죠,
1: 열심히
0: 안
1: 하겠습니다.
0: 되죠.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Well,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이렇게 저는 저 제가 이제 my hope is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언젠가 막 어디서 공연하실래요? Like I don't know. Madison Square Garden 한번 채워 보실래요? 뉴욕에 거기서 채웠다. TJ가 채웠다를 뉴스에서 언젠가는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다. 내가 거기 가서 있어야지. I hope to have
1: 그래,
0: front
1: 가야지.
0: row 그러니까 front row ticket.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꿈을 작게 꾸만 front row tickets to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Madison Square Garden. 네, 그렇습니다. Well, I wish I could continue on. 그렇죠. 이 세그먼트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of course we have to kind of start wrapping things up. 그러니까 슬슬 마무리. 하지만 보내 드리기 전에
1: 네.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이 진행자의 권리로 한 곡을 더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와, so what is the song called?
0: 아, 이 노래는 서핑 자이브라고 하는 노래예요.
1: So that's why you're saying jive. Jive. Got it. Yeah. I have a question. Was this song kind of inspired by Over the Rainbow? 약간의 네. 오마주가 가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네. 더하는 느낌인가요?
0: 아, 제가 무지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오늘 Over the Rainbow를 하니까 제 노래 중에도 무지개가 나와 있는 여러 노래가 무지개가 나와 있는 노래가 세 곡이나 돼요. 그래서 그중에 이 노래를 하나 골라서 나왔습니다.
1: 가사를 들어보니까 for 네. those of our English speaking listeners, we've got some like overlapping motifs. 약간 가사의 분위기가 네, 너무 네.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Cuz you mentioned clouds and of course over the clouds. And you know, he says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가라. And this is all about, you know, following your dreams. So, and taking a small step Riding the Waves. 네, 이렇게 또 네. 여름에 청량한 멋진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네. right. Thank you so much. Again, this was our singer, TJ.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wrap up this segment. Oh, I'm just 약간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I'm just kind of gonna sit in my feelings. But let's take a song break. Here we go. That's How I Feel. Never Really Over by Katy Perry.
3: I'm losing my self-control. Yeah, you're starting to trickle.

Welcome back, everybody. It is time to get to our Busan playlist. So I asked you this question. How are you beating this heat? 물론 저는 이제 귀호강으로 한 온도가 3도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보시고 계시는지 이 더위를 피하고 계시는지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a text from our listener 9025님. My favorite way to survive summer. I like that. Survive summer. 그쵸. 여름은 뭔가 이겨내는 거죠. Is to find a nice cafe with great air conditioning. Oh, you are a man or a lady of my heart. I love that too. I order one iced coffee, open a book, and suddenly

로맨스 소설, 그렇게 뭔가 플롯이 재밌는 책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어떤 여름책 읽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9025님 is asking for California Girls by Katy Perry. Short and sweet, 0027님. My summer survival plan, stay in a nice air-conditioned cafe and don't leave until sunset. 자, 이제 카페에 저희가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많이 긁고 다녀야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 약간 당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아보다는 조금 단 음료를 먹게 돼요. I mean, that's not great, but I'm just telling you, it is what it is. Hi, Benny. Benny, of course, always coming in with some great K-pop requests. His song request, 여섯 번째 여름 by Play or 여름 쏙 by Popping or 1ONF. And either of the songs are the best way to beat the heat. 맞아요. 사실 이 여름 장르가 또 이제 여름 책이 있듯이 여름 팝송, 여름 K-pop 장르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아마 계속 들으셨을, 계속 이제 라디오에 꾸준히 나오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또 이제 선곡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노래를 선택하는 게 클리셰인가? 아니면 클리셰가 뭐 별 다른 이유 있이 클리셰인가? 좋으니까 들어야 한다. 우리 PD님, 여름 곡 선곡한다? 아니면 난 조금 더 안 여름여름하게 간다? What side are you? This is our producer's 여름 곡. That's right. Dive into it. It is mainstream. So we have some great song requests from Benny. Another great song request from 삽살개님. 저는 여름에 힘들 때 레드벨벳 파워업을 듣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전 여름에 저는 약간 청량한 노래, 근데 또 막 너무 방방 뜨지는 않는데 좀 청량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또 여름은 댄스곡의 계절이니까. So some people like the really fast synthesizer, power, obviously power up kind of songs. Others are more chill, like there's a little ukulele going. There's a little like a folk vibe going. So yeah. 고수님, I like where you're going with this.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어디에? 바다에 가서 수영해야 됩니다. 자, 고수님 팔에는 붉게 달아올랐다. 그 선크림을 안 바르신 거예요. 근데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Because it hurts. 여러분, 제 팔을 보시면 we call this, to call this, 이렇게 근육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we call this a tan, like a tan line, farmer's tan이라고 하죠. 막 농부들이 이제 여름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딱 이 티셔츠 끝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밑에는 it's dark and then the top part is light. 지금 제 팔이 딱 그렇습니다. 저는 또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바르거든요. But it is what it is. People keep asking me, oh, Hayley, did you go on vacation? 아, 휴가 되게 세게 갔다 오셔. 저는 출퇴근만 했어요. They're like, why are you so tan? Guys, it's sunny out. Like, what do you want me to say about it? 그렇습니다. Some people just keep tan. Some people can stay fairly, you know, their usual color. All right, let's go to Amy. All right, I beat the heat by mastering the art of doing absolutely nothing. Less movement, less sweating. 맞아요. 옛말에 틀린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가만히 있어라. That's what my mom used to tell me. 근데 엄마, 퇴근을 하고 오면 어떡하네. 제가 또 출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떡하죠? But then if you are with kids, 애들이 또 방학이었으니까 놀자. 그러면 환자 놀이. 그러니까 이모가 누워있을 테니까 진단을 좀 해. 그러니까 수술도 좀 하고 이제 주사도 놔주고 or 나무늘보 놀이. 그거 안 했어. 저는 약간 나무 같은 공원에 가서 어딘가 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매달렸지. 자, 여기 벽에 붙어 있을까? 나무 늘보 놀이인 거야. We have to move really slowly. So you play sloth. Yeah, less movement, less sweating. 에이미님은 another classic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하셨습니다. And let's move on to one more text topic. 마차차 티님. 마차, 말차, 또 아이스 말차 라떼도 마시잖아요. 여름에 안 나가는 게 답이에요. 자, 문 닫고 에어컨 틀고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삶 최고입니다.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Oh, is this a cover of the Indigo song? Absolutely shut the doors, shut the blinds. 커튼도 쳐야지 차단이 잘 되거든요. Turn on the AC and have some ice cream. For me though, I have to say, 또 이제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크림 들어간 좀 헤비한 아이스크림보다는
팝스클, 그러니까 과일 바, 약간 또 물 베이스. 제 꼬르륵 거리는 소리 들으셨어요? 가만 있어. And then just like that, fruit bars or popsicles or 쭈쭈바도 사실 맛있거든요.

0: Welcome back. I hope you enjoyed those two back-to-back summer tracks. And speaking of summer, we've got a summer special coming up. D minus, I can't do math. It's coming up Friday. You do the math.
1: 네, 지금 너튜브 들어보시면 저희 청취자 참여 이벤트 여름 특집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7일 여름 특집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선물이 쏟아지는 여름 특집.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로 만드는 여름 노래 챌린지. It's not hard. Use AI to make a song about summer. Whatever you want it to be. Ballad, dance, trot, rock, hip-hop, EDM. 자, 이 BFM 클럽으로 바꿔주실 여름 노래 기다리고 있고요. Also, your love story. 선생님, 청취자님,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Your summer love stories. 자, AI 아니고 아날로그 감성도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의 여름 사랑 이야기. 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마음 찢어지는 이야기, 오히려 좋아요. 행복한 이야기, 지금 옆에 같이 있다 등등등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ere? Number 4, 숫자 4, mybusan@gmail.com. 이번 주 수요일 자정 8월 5일 밤 12시까지예요. So, it's Monday, Tuesday, you have until Wednesday. 하지만 또 이렇게 11시 59분에 보내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That's my 직업병, sorry. Send it early because we've got a lot of gifts for you. 자,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드릴 빙수, 아이스크림, 커피 쿠폰까지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Alright, let's come back to your, speaking of summer still, summer messages. 착한맛 던지네스 통계님, 그렇죠. 무더운 날은 에어컨 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015B가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Alright, well, me too. Now we have the AC back now. 0720님, 족욕을 하시는군요. This person fills a small bucket with cool water and soak their feet for about 10 minutes. So it's really amazing how cool that makes them feel. A cold glass of water, favorite summer playlist, and they are ready to brave that heat again. One Republic, Good Life. This is actually one of my favorite summer songs. 약간 이렇게 조금 너무 막 붕 뜨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신나는 노래 좋아합니다. 황 작가님도 마찬가지네요. 베스킷에 얼음 넣어서 발 담근 다음에 포르마의 부산을 듣는다. Also, 황 작가님 반대로 가시는군요. So she listens to a winter song. 또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런 느낌으로 하얀 겨울 신청해 주셨습니다. Also, 너무 더우면 밤에 나가서 뜁니다. Is that 홍 작가님이세요? 우리 지금 밖에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And she's a runner too. We do see a lot of people. 자, 땀이 줄줄 흐를 때 집에 들어와서 씻으면 선풍기만 틀어도 엄청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맞긴 맞는데 저도 러너로서 근데 너무 덥지 않아요? How are you? Let's talk. Let's form a chat or something. 근데 조르디님은 일단 너무 더우면 소파에 앉아야죠. 자, 소파에 앉아서 선풍기를 틀고 얼음을 무한 리필로 계속 먹습니다. And we have messages coming in. 주부로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I'm seeing some familiar names. 아, 제가 이 시간에 오니까 다들 나와주시는군요. Also, 상윤캐님, of course, I see you. Sunbrella, 양산. 양산이 막 시원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덜 힘들다. 확실히, it definitely helps. But let's go to a song break. This is Good Life by One Republic.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소리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해 구호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지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며 경로당 225곳과 복지관, 노숙인 지원시설의 냉방비 등에 사용됩니다. 부산시는 선풍기와 냉방용품, 생수 등을 함께 지원하고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동안 취약계층 보호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is providing emergency support funding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amid record-breaking heat as the city faces its first-ever severe heat wave warning. The city will urgently allocate 100 million won from its disaster relief fund. The money will be delivered through the Busan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used for cooling expenses at 225 senior centers, welfare centers, and facilities supporting homeless people. Busan will also provide electric fans, cooling supplies, and bottled water while continuing to monitor protection measures for vulnerable residents as heat wave advisories remain in place.
2: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오늘 전담팀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과 해양, 첨단산업, 연구개발, 영화, 영상 등 4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앞서 기관이 입주할 공간과 정수 여건을 점검하고 정부를 상대로 유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is stepping up efforts to attract public institutions as part of the government's second phase of relocation plans, including the Korea Development Bank. Busan Mayor Chun Jae-soo chaired a task force meeting today to review the city's strategy for attracting public institutions, focusing on four key areas: finance, maritime industries, advanced industries and R&D, and film and media. Ahead of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its second relocation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Busan plans to assess available spaces and living conditions for relocated employees while actively urging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relocation of more institutions to Busan.
2: 부산 지역 반도체 부품 기업인 리노공업의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타결금과 상여금 확대, 회사 분할과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조합원 대상 타결금과 경영권 관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총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Labor negotiations at Busan-based semiconductor parts maker Lino Industrial are continuing without a breakthrough as both sides remain divided over key issues. The union is demanding expanded settlement bonuses as well as prior consultations on matters such as company restructuring and factory relocation. The company says it cannot accept demands related to settlement bonuses for union members or issues concerning management rights. As an indefinite strike that began on July 23rd continues,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labor dispute could become prolonged.
2: 부산시가 부산 청년 기쁨 2배 통장 참여자 6천 명을 모집합니다. 매달 10만 원을 2년이나 3년 동안 저축하면 부산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만기 때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 거주 청년 가운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입니다.
3: Busan City is recruiting 6,000 participants for the Busan Youth Double Happiness Savings Account. Participants who save 100,000 won each month for 2 or 3 years will receive a matching contribution from the city, allowing them to receive up to 7.2 million won plus interest at maturity. Eligible applicants include young adults aged 18 to 39 who live in Busan and are employed or self-employed.

0: employed while meeting the income requirements.
1: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 안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주 가운데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심사를 거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0: Busan City is providing up to 400,000 won in support for brokerage fees and moving expenses to help ease the housing cost burden on young people. Eligible applicants are employed young household heads aged 18 to 39 who have moved to Busan and meet the income and housing requirements. Recipients will be selected through a screening process and lottery.
1: 부산과 울산, 경남이 경상국립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과 경상국립대는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협약을 맺고 우주 항공과 방산, 피지컬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 인재를 키우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0: Busan, Ulsan, and Gyeongnam are support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 bid for the government's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project. The three local governments and the university have signed an agreement to foster regional talent and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y will work together to nurture experts in strategic industries, including aerospace, defense, and physical AI technologies.
1: 부산 지역 이번 주에도 낮 기온 33도에서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0: Hot weather will continue throughout this week with daytime temperatures rising above 33 to 35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30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1: 고정했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4: 잉글리쉬.
3: 아이 노우 where's Boogie? Well, today it's me. 월요일 스타로 돌아온 에이샤. Oh my god, I was 월요일 스타 before. I just 돌아온. Yes.
4: Original 월요일 스타. 네, 에이샤입니다.
3: Yes, happy Monday. Mm-hmm. So, how are you starting your week? Quick question. Would you rather meet for dinner or morning coffee? 여러분은 약속 잡을 때 보통 언제 만나세요? 저녁 아니면 아침?
4: You know, for many of us, dinner plans still feel a bit more natural. But these days, there's a new trend among Gen Z in the U.S.
3: They're choosing something called a morning meetup. Morning 만남. Sometimes a simple conversation over coffee means more than a big meeting. Less pressure, more connection. That's the new way to meet.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헬로.
4: Hi, everyone. Happy Monday.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여러분, 부기 왜 안 왔냐?

0: glistening on my skin.
1: 그래서 여러분, to maybe help cool you down, at least, you know, mentally, BFM has a very special event going on. 아마 이 이벤트 같이 참여하게 되면 it'll cool you up or cool you down. Cool you right down, okay? 여러분, All-Star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를 네, 오늘부터 진행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라디오 혹시 차에서 들으신 분들 여러분 you remember right? 90.5 네 그대로 혹은 뭐 애플리케이션 or 팟빵으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든지 듣고 계시는 분들요 딱 그거를 캡처를 해주세요. 사진으로 찍거나 or maybe like if you, you know, get a screenshot of whatever, you know, phone or tablet PC or computer that you're watching or listening to us on, capture that and send it to us. 네, 라이브로 들어야 됩니다.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화면 캡처해서 샵 9050 문자 또는 카톡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쏩니다!
0: 네.
1: 무슨 선물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오늘 이 광고 네, 만드신 분 I will not name names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추첨으로 통해 총 20명을 픽할 겁니다. 네, so 20 people that's starting today until Friday send us a screen capture or a picture of you listening to us live, 네, whether it be on the radio, on NutTube, on 팟빵, or our BFM application, and a lucky 20 people will receive a prize. 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이벤트 진행됩니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And I'll be letting our listeners know throughout the whole week, actually. 네. 아, 너튜브로는 보낼 수 없대요. 죄송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또 뭐 어디였죠?
0: 몰라요.
1: 아, 카톡에 문자. These are the only two places. 보내면 됩니다. 카톡 or 문자. 샵 9050, #9050. 이 두 건데 문자. 라이브로 저 올스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딱 캡처하고 보내주시면요. A lucky 20 people will receive prizes.
0: Yes. 네. 그러면 월요일에는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1: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on with Asia every usually Tuesdays, but today Asia's with us on Monday. 여러분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 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프라이스 겟할 수 있어요.
1: 네, 여러분. 01744-6691 0517446601 That is the phone number you have to call around 6:45. 6시 45분쯤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All right, let's ge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쇼중에 시간이 왔는데 의자가 좀 높네요. 아니 너무 낮네요. 아, 오케이. 맞췄어요.
1: 아, 부장이 일부러 이분 이런 게 개그하라고 했습니까?
0: 아니 너무 높아가지.
1: 아니.
0: 아 이거 그 살짝
1: 요즘 날씨로 안 되니까 이런 몸 개그도 해야 돼요, 이분.
0: 아, 제가 아직도 낮네요. 어, 네네네,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은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둠피님 듣고 계시나요? 오늘은 정말 제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산 기준 최고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올라갔고요. 게다가 폭염특보도 그동안은 경고 단계가 최고였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위험 단계였어요.
1: 네.
0: 위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일 날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morrow will be low of 27 degrees and high of 36. 오늘보다 최고 기온이 2도가 낮아지겠는데 그래도 절대 시원한 날씨는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내일도 crystal clear skies all day.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 It will feel close to 40 degrees. 체감이 40도가 되겠습니다.
1: Disgusting.
0: 조심하셔야 돼요.
2: What's wrong with you?
0: 미안해요.
2: 왜?
3: Asia,
2: 네.
3: Why are you assuming this perso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0: 아, 정답이에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1: 네. 여러분 뭐 날씨에 영향 주는

0: 절대로 아닌 분입니다.
1: 전달만 하는
0: 네. 날씨 정보 요정입니다. 날씨 정보 요정.
2: 저를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take it one day at a time인데 이게 너무 앞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 나가자 또는 뭐 하루씩 버텨 나가자 이런 뜻인데 the heat isn't going away anytime soon, so let's take it one day at a time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니까 하루하루 버텨 봅시다. 버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 네.
3: 지금 국민분들한테 이제 버텨봅시다라고 지금 네.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2: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3: 네. 네. 네.
2: 걱정 마세요.
3: 힘내세요. 네. 네. 네. But from 날씨 요정.
2: From 날씨 요정. 네. 왜 부산 영화 방송이 아니죠?
3: from 날씨 요정.
2: 알겠습니다.
3: This is a sole opinion of 날씨 요정, Weather Fairy입니다.
2: 네. 오케이. 이제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터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3: 네. 그래도 날씨 요정 위에 문자가 몇 개 들어오네요. 우리 케빈 팩님. This is a cool dude. I've seen him on other shows.
2: Oh, no. 저는 다른 데 나간 적 없습니다, 저는. 네.
3: 그리고 can he do the rain dance later?
2: What's that?
3: Rain dance is a dance that calls on the weather gods to give us rain.
2: Oh, really?
3: And then Kevin Packney, don't ask 네. this from him. He has no influence on the weather whatsoever.
2: 두고 보죠. 네.
3: 자, right. 날씨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2: Bye-bye.
4: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3: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never home.
2: 생각이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3: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2: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3: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3: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A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1: Yeah.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3: Oh,
1: sorry.
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터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3: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But before that, we do want to remind our listeners that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going on starting today until Friday.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올스타 여름 생존 싱글 이벤트! 따당. 진행 중입니다. Like we mentioned, if you send us a picture or a screen capture, screenshot. Screenshot. Why do I keep saying screen capture?
1: That's the Konglish, I think.
3: 네. Sorry. 죄송해요. 부장님, 엄청 크게 웃네요. If you get a screenshot of you watching us or listening to us live this week and send us that photo to #9050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or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네, 진행하니까 until Friday and

0: And a lucky 20 people, 20명 됩니다. A lucky 20 people will receive a very special prize from BEFM.
1: Yes, and 네. a tip is if you write something nice about 네. either me or Minsu or Boogie or anyone, like 조한 쌤, it was like that, would probably raise your chances.
0: 맞아요, 여러분. But 뭐 Boogie, 한이 형 대해서 뭐지 예쁜 걸 올려주시면 뭐 그 확률이 좀 당첨된 확률이 좀 올라가는데, 특히 민수나 안 가면 에이자 오늘 에이자 왔으니까.

0: 조금 더 advantage가 있습니다. Alright? 왜냐면 저희가 다 읽거든요. 네. 어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0: 예를 들어 우리 베베님, 베베님 너튜브로 보고 계시네요. 베베님 안녕하십니까?
1: Hi.
0: 네. 그리고 우리 창렬님 오늘 너튜브 와 차에 차로 듣고 계신다. 네. 오, that's a fancy monitor.
1: Cool.
0: 왜 내 차에 이런 옵션 없지? Like the like 90.5인데 it's like in light bulbs or something, right? It's very
1: cool.
0: Science-y.
1: Yeah.
0: 네,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Like we said, until Friday 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1: Yes.
0: So back to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0: 오늘 주제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은 여름철 민망 밸런스 게임인데요. 어? Yes.
0: 여름이면 항상 민망하죠.
1: It's 네. been like scorching hot lately. Here in Busan, the sun has been shining non-stop, and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4 to 35 degrees Celsius during the day this week.
0: 네, 진짜 더워요. Mm-hmm. So it's so hot that just stepping outside makes you sweat.
1: Yep, I just melt.
0: 저는 신발 신을 때부터 땀 흘려요. I start sweating when I start putting on my shoes.
1: I hear you.
0: Right? And you know what? The weather, if it gets this hot, right? We sometimes end up in situations where it's kind of embarrassing, right? 날씨가 여러분 이렇게 더워지면 여름철 민망한 순간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죠. 그렇죠, Asia?
1: Yes, but honestly, like I don't even think about it anymore. Remember the one time I remember Minsu brought over like a fan, and I was just like this the whole time. 네. I was like I'm not even embarrassed anymore.
0: It's not even a fan. It was an air gun. Right? Meant to like dust off like things from my car.
1: 네. Yes, but
0: 그 정도 강력인 바람 필요했습니다, 에이자가. 너무너무 더워서.
1: Yep.
0: 그렇죠.
1: Your clothes stick to your skin. Your hair gets messy and you're just trying to make it through the day. Your makeup melts and bangs turn greasy. And suddenly you realize you're sweating like crazy.
0: 맞아요. You know, you leave your house feeling confident and feeling fresh, but after 5 minutes just standing outside, summer says, not today.
1: Yep.
0: Nope, right? Your shirt gets soaked, your shoes feel weird, and you end up embarrassing yourself when you wish nobody had noticed.
1: So.
0: Oh, 제발.
1: Yes. Minsu.
0: Yes.
1: How do you beat the heat when it gets real hot? 어떻게 더위를 피하시나요?
0: Oh, it's very simple.
1: What?
0: Don't leave the house. 네, don't leave the house.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잖아요.
1: Yes.
0: You have to go to classes, right?
1: Yes.
0: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이 순간들, 이 민망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For a lot of our listeners. 그래서 여름철 민망 밸런스 게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Round one. Which would you rather walk around all day with huge pit stains on your white shirt?
0: Ew.
1: Versus, and this is just me every day, so versus walk around all day with a giant sweat stain on the back of your pants.
0: 네, 여러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흰 티 입었는데 겨드랑이 땀 자국 or 엉덩이에 땀 자국 생긴 채 하루 종일 다니기. 자, 여러분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Like we said,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2부의 문자 요정이 몇 명 골라 and we'll give you special prizes. 아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This is so easy.
0: 네.
1: It's either you look like you sweat like but or you look like you wet your pants.
0: 그쵸, 그쵸.
1: So I think I'm definitely gonna go with the pit stains because like I'm kind of used to it. Just avoid wearing a white shirt, honestly. But yeah.
0: 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너무 일단 선택이 좀 어렵긴 하다, right? A 흰 티 입었는데 겨드랑이 땀 자국 이거 뭐라 그러지? 이 겨땀국. 겨땀국.
1: There's 네. a word for that.
0: Versus 엉덩이에 땀 자국 생긴 채 하루 종일 다니기 이게 엉땀국 하겠습니다. 네, 겨땀국, 엉땀국 여러분 어떤 것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You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1: What about you?
0: Oh, I don't want to walk around looking like you know I made a mistake in my pants.
1: Yeah, right.
0: 네, 그래서 차라리 because I think the 그 이 겹담국
1: yeah.
0: right 겹담국
1: you can just be like this
0: 그렇죠 don't raise your hands and even if you do people will understand
1: yeah
0: It's summer, right?
1: Yeah.
0: But if you have like a big stain on your pants,
1: mm-hmm.

0: 그래서 yes. 여러분 뭐 그걸로 if you do have a toothy smell problem, mm-hmm. scalp smell problem.
1: Yes, right? or like it's kind of tough because I was gonna say like avoid wearing hats, but then I'm like,
0: 그쵸.
1: but then you it's also need to protect your face.
0: 맞아요. 네, Kevin Pak saying I gotta eat breakfast soon, guys. Enjoy. Enjoy. All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2부에 문자 요정이 꼭 챙겨줄 테니까. If we didn't get to your message, do not feel bad. All right? All right, let's get 다음으로 오늘의 APQ 갑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ETA? That's right. Time for today's easy peasy quiz. Take it away, Asia.
1: 네, 도전하려면 아실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직접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맞습니다. 여러분, 3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all right, all the great prizes you can receive.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갔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께 연결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전화번호 051-744-6691. 다 눌렀나요?
1: 보내, 01! 01!
0: 6601, what did I say?
1: 고일.
0: 아, 고일. 6601. 여러분 준비? Are you ready? 지금 전화 주세요.
1: I'm so hungry. I wish my mom called.
0: 네, Ariana Grande가 부릅니다. Problem. That's your problem, Asia.

0: 립싱크 하는 순간 부장님이 자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도준자랑 네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준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관 모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서연재라고 합니다.
0: 네, 4학년 서연재 학생이었어요?
1: 네.
0: 서연재님 반갑습니다. 우리 연재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하게 됐어요?
1: 방송이요?
0: 네.
1: 그 저번에 5월 5일에 했었는데 또
0: 아이고 다시 네. 아 도전하게 됐구나. 오 일단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네. 자 today you have to answer 3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all correct.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연주님?
1: 네.
0: 네, Are you ready?
1: I'm ready.
0: All okay. right.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Question number one. Choose the correct sentence. A. I have dog too. B. I too have a dog. C. I have two dogs.
0: 자, 여기에서 저는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 이건 올바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연재 학생, 네.
1: I have two dogs.
0: I have two dogs. 확실합니까?
1: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몇 프로, 몇 퍼센트 확신합니까?
1: 100%.
0: 100%?
1: 네.
0: 예! 맞습니다. 네. Sorry, I had to
3: figure out. Yeah,
0: make time. 네, 이게 전화폰 안 열었네요. 자, 연재 학생 맞습니다. C, I have two dogs. 저는 개 두 마리 있습니다.
3: Yes.
0: 네, 어떤 선물 드리죠?
3: 커피 쿠폰.
0: 네, 근데 학생인데 커피 마시기엔 좀 그래서 우리 바나나 맛 우유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재 학생. 자, 두 번째 number two question 나갑니다. Asia,

0: Yes.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word to complete the sentence.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Okay, here we go. She is very interested, bidi,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A. She is very interested at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B.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C. She is very interested for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어떤 거 같아요? 느낌 와요?
1: 그 빈 거 같아요.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2: 잠깐만 연재 학생.
0: She's good at English.
2: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In native이죠?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이거 완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
0: Me too.
2: 연재 학생 한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1: 100%.
2: 와. 아 근데 어떻게?
0: What?
2: 어떻게?
0: 예!
2: 맞습니다. 네, 연재 학생.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이라고 하죠. Be interested in plus 뒤에 동명사. 뭐뭐에 관심 있다라는 뜻의 필수 관용 표현이죠. 축하드립니다. 뭐 드리죠, 이제?
0: Chicken.
2: 야!
0: 감사합니다. Yes, 좋아요. But you're doing great, girl. 네. 지금 댓글에서 너무 발음 보면 꽤 실력자 같은데 하고 발음 튀기네 말이 많이 있어요.
2: 우리 루카스 유님이 발음 튀기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연재 학생 첫 번째 문제 맞췄고 두 번째 문제 맞췄고 딱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 남았거든요. 이거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feeling 어때요? How do you feel right now?
1: 너무 떨리는데.
2: 네.
1: 기대돼요.
2: 너무 yes. 떨리는데 기대된다.
0: Love
2: 역시
0: that.
2: I love that confidence.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Question number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best answer. This new phone is amazing.
3: Really? How much was it? Was it expensive?
0: Yeah, it... Which idiom fits in the blank? Okay, 이제 보기 나갈게요. A. Yeah, it broke my heart. B. Yeah, it hit the books. C. Yeah, it cost an arm and a leg. 어렵다.
2: 뭐가 좀 많이 비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네. 이 세 표현 중에 뭐가 많이 비쌌다라고 뜻을 가진 idiom 어떤 것입니까? 연재 학생 혹시 알고 있습니까?
1: 네.
2: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맞힌 우리 분량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연재 학생 이따 바로 갈까요?
1: 네.
2: 자, 정답은요?
1: It cost an arm and a leg. C가 맞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여자 이거 우리 부장님 이거 자료폰 바꿉시다. 이거 지금 나 이 노트를 찾아야 되니까 너무 띵동댕 이 효과가 없거든요. 일단 연재 학생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바나나 맛 우유 플러스 치킨 쿠폰의 마지막으로 에이자
0: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2: 예!
1: 감사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목소리가 확 올라갔네. 연재 학생 congratulations. 근데 연재 학생 이렇게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1: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로 돼 있는 거 영화하고 많이 봤어요.
0: Yes, love that.
2: 진짜 어렸을 때부터 being surrounded by a lot of things that you watch and listen to in English. 와, 큰 도움 됐네, 연재 학생. 우리 하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연재 학생.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나 안 가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이거 말고 방송 돼 있는 거 다른 거 듣지 말고 이거 들어.
2: 와 역시 완전 쿨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것만 들어. 반말까지. 그렇죠. 반말까지. 이것만 들어. Alright. Mic drop입니다.
0: Yes.
2: 이 정도는. 연재 학생,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to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2: 네. Bye. 와. 야, 멋지다.
0: That was such a cool girl.
2: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들어. 이거 바로 우리 밑에 이거 코트 노래야 돼.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들어. All right. Congratulations to 연재 학생. Today's winner for EP

0: QE, no job. So,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Asia,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요.
1: Bye.
0: 우리 다음 주 볼 거죠?
1: 아닌가? 보나? 보내요, 보내요. Never mind, sorry.
0: 지금 약속해,
1: 지금
0: 약속해.
1: Brain fog.
0: 네, 이건 약속합니다. 우리 여러분, Asia 다음 주 올 거예요.
1: I'll see you next week.
0: No worries, okay? Hey, 여러분, stick around. More show for you in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Ariana Grande, problem.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락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1: 영어 하이소. 엘리베이터가 왜 이리 안 오노? 아까 계단으로 걸어갈 거 진짜 지각하겠네. 아 이제 왔네. 얼른 타야겠다.
2: Oh, hello. Long time no see.
1: 어머야 이사님이네. 아, hi. Long time no see too.
2: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1: 아 어색하게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노? 아 저도 올라가요. Up, up, me too.
2: Up, up, me too. What's wrong? Like I asked,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1: 네, 올라간다고요. Up, up, 15층, 15th floor. How about you?
2: Oh, do you mean you've been working on the 15th floor?
1: Yes, yes. 아, 진짜 자꾸 말 시켜서 그냥 다음 층에 내려야 되겠다. Thank you. See you later.
2: Oh, you're getting off here too? I thought you said you worked on the 15th floor. I'm getting off here as well.
1: 아, 같이 내린다고? 안 되겠다. 다시 타야 되겠다. 아, mistake. Me. Up, up. Bye. 오, 얼른 닫힘 버튼 눌러야겠다. 닫힘, 닫힘, 닫힘.
2: okay. See you again. Have a nice day.
1: 네네. Have a good day.
3: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영어로 뭐라고요?
2: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3: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0: 상대방의 근황을 물어볼 때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최근에 무엇을 하고 지냈어요?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료, 지인의 근황이 궁금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다음 표현도 사용 가능합니다.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어요? What's new? 새로운 일 있어요?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1: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2: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4: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4: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 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역불가.
1: That's right. Time for 임서연의 직역불가.
0: 뿌잉.
1: we have 서연 씨 in the house. 안녕하세요.
0: Hello, hello everyone. I'm 서연, not Joy. 아니요, 네. 저희도 맞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Not Joy. 네. Okay, 여러분. 네. Joy.
0: 아, Joy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약간 아시아가 네. 다녀가가지고 뭔가 네. 그래도 약간 영어 느낌을 묻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0: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불편하신가요?

0: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Never uncomfortable.
1: Oh, yeah. 네.
0: But Joy or 소연 씨, before we get to your segment, 여러분.
1: 네.
0: 할 말이 있는데요.
1: 왜요, 왜요, 왜요? 그거 너무 재밌겠던데요. 생존 뭐랬죠?
0: 아, 딱 그 아, 그 효과를 바로 갖고 왔네요. 뭐냐면 여러분.
1: 네, 근데 풀네임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가지고.
0: 할 말이 있어서요.
1: 그러니까 민수 할 말 있다면서요?
0: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올스타 여름 생존 시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아 근데 죄송한데 이게 빠빠라바이 부장님이 넣어주는데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부장님.
1: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자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요.
1: 네.
0: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1: 있습니다. 빠바바밤 빠밤. 아니 근데 진짜 we are really curious잖아요. 네. 다들 뭘로 보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0: 맞아요.
1: 듣고 있는지.
0: 지금 문자 엄청 많이 왔거든요.
1: 그러니까 네. 볼 수 있어요?
0: 네. 짧게? 생각보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도 많고 너튜브로 듣고 계신도 많고. 네. 근데 여러분 to let you know 우리 그 BFM 앱도 있거든요. 네. BFM 앱도 있고 우리 팟빵에도 올스타가 있습니다.
1: 실시간으로 듣는
0: 네,
1: 거예요?
0: 네. 실시간 생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
1: 네.
0: 뭐 너튜비든 라디오든 팟빵이든 or BFM 앱이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from Monday to Friday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1: 네.
0: 뭐를 해야 되냐면요.
1: 뭐를 해야 될까?
0: 우리 방송 생방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있다. 이거를 사진으로 찍든 or
1: 아까 일본에서처럼 영어로 해요. 저 왔다고 한글로 하지 말고.
0: 네네네. 여러분 take a picture of you listening to us or watching our show live. 금요일까지 사진 보내면요.
1: 네.
0: Lucky 20 people. 20명 아주 lucky 비키한 20명이
1: 네.
0: 금요일 이후로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네. 이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가 네, 진행되니까 이런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릴게요.
1: 실시간 청취 인증 이벤트
0: 네.
1: 뭘로부터 듣고 계신지 하여튼 보내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0: 네. 네. So, 네. 그래서 like 소연 씨 like you asked 생각보다 뭐지 그 일단 이렇게
1: 일단은 네.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0: 네, 우리 5742님이 Asia in the red heart is more beautiful 라고 하는데 나도 하트 안에 한번 나오고 싶다.
1: 그러니까요. 미트
0: 네. 봐요. 들어주네요. 네.
1: 이걸 찍어 보내주세요, 여러분.
0: 네, 방금 우리 부장님.
1: 저는 이번 주에 지금밖에 안 와요. 네. 아시겠죠?
0: Our producer has drawn a line. 네.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어디 갔어? 우리 9709님.
1: 네.
0: 이게 우리 앱이죠,
1: 앱으로 듣고
0: 부장님.
1: 계시는구나.
0: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왜 이렇게 놀랍게 말하지?
1: 네,
0: 앱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1: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네. 이렇게 출근하거나 가끔 이렇게 들을 때 터널에서 라디오 잘 안 나올 때는
0: 맞아요.
1: 앱으로 열었다가 닫았다 하긴
0: 네.
1: 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앱으로 들으시면 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게 제일 좋죠.
0: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장님 말입니다. 앱으로 많이 들으세요.
1: 그러주세요.
0: 네. 네. 앱으로 많이. 뭐. 죄송해요. 앱으로 많이 들으세요.
1: 예.
0: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이 말입니까, 부장님?
1: 아 들으신다.
0: 네.
1: 많이 듣고 계신다. 그러하다.
0: 이게 살짝 읽으니까 거죠. 명령처럼 읽거든요.
1: 어, like 명령이 아니고 네. 하셔라가 아니고
0: 여러분,
1: ing.
0: 앱으로
1: 계신.
0: 많이 들으세요.
1: 예,
0: 이게
1: 예.
0: 아니라 민수 앱으로 많이 들으세요. 사람들이.
1: 몰랐니? You know, 네. don't you know? 얘기인가 봐요.
0: 여러분 금요일까지 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물 많이 많이 받으갔어요.
1: 그래도 주세요.
0: Alright, let's get it. 자 오늘의 직역 볼까?
1: 직역 볼까?
0: 오늘 뭡니까?
1: 오늘은요. 네. 그 저기 제목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왠지 계속 막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0: 이 혈압이 좀 오르는 그런 노래입니까?
1: 내용을 알아서 그러신가?
0: 아니요.
1: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저는
0: 네.
1: 이 노래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뭔가
0: 네.
1: 어디론가 계속 뛰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0: 오, 오케이. 네.
1: 근데 가사가 의외로 좀 붙잡고 매달리는 좀 절절한 그런
0: 가지 마라고 하는데 뛰고 싶다
1: 그런 내용이고 이 노래 발매되자마자 SNS로 확산된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빌보드 정상까지 찍었던 글로벌 히트곡이고요. 부른 사람은 두 명이고 한 명은 호주 시드니 출신의 래퍼 키드 라로이랑
0: 오케이
1: 키드 라로이가
0: 키드 라로이라고 하니까 네. 바로
1: 키드 라로이 어떻게 해요?
0: 네. 키드 라로이
1: 레로이
0: 네.
1: 이 노래 나올 때 17살이었대요 17살이었대요. 그가 17살. 우리는 17살에 무엇을 했나 생각을
0: 진짜
1: 해보면.
0: 나는 뭐 하고 있었지? 17살?
1: 뭐 했어요?
0: 아 진짜 17살 민수 지금 타임 트래블링 해서 17살 민수

0: 뭐라고 할래요?
1: 보면 네. 한번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0: 왜?
1: 진짜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제가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를.
0: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마음껏 노르렴 17살 민수. 자, 17살 키드 러이랑 그다음에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으로 함께 노래했고요. 아~ 이거 노래 직역을 하면 머물러줘? 고 있어라. 네. 뭐, 요런 느낌인데 네. 아, 오늘 라이브 챗이 안 보이네요. 약간 오류가 있나요? 제 거만 지금 그런지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어떤 노래인지 추측이 가능하신 분들 한번 보내봐주세요.
1: 일단 뭐 Kid Laroi, Justin Bieber 하는 건 바로 그러니까. 정답은 나오죠. 어.
0: 네. 자, 내용은 내가 약속도 못 지키고 시간도 좀 낭비하고 그런 거 다 아는데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어허. 이러면서 Need you to stay를 네. 한 10번 정도 외치는.
1: 나는 약속도 못 지키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0: 좀 못했는데
1: 그래도 좀, 넌 있어야 된다.
0: 좀 옆에 있어줘.
1: 이거 너무 이기적인 노래인데.
0: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되게 정석으로 배웠던 그런 문법보다 네. 되게 자연스러운 영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번 들으면 아 진짜 원어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첫 번째 직역부터 직역불가부터 살펴보면 시작부터 되게 저는 아 이거 만약에 내 남동생이 쓴 노래였어
1: 샤라우 소유님의 네. 남동생.
0: 어 네. 만약에 내 동생이 쓴 노래였다. 진짜 네. 뒤통수를 한대.
1: 아 근데 동생 아, 있으세요?
0: 있긴 있어. 네. 있긴 있지만 저희 동생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네. 어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던 걸 I do the same 했대요.
1: 아.
0: 혼나야지.
1: 혼나야지.
0: 연인 사이에 제일 최악인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알겠다 미안해 안 할게. 그런데 또 하는 거.
1: 아.
0: 아. 아. 진짜.
1: 그래도 아. 또 이렇게,
0: 아. 이렇게 또 그러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네. 첫 번째 직역불가는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뜻을 담아내는 구간이라서 한번 골라봤거든요. 아, 늘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께는 또 우리 문자요정 선생님께서 선물을 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건 선생님 아니에요.
0: 예, 아, 네. 그러면 문자요정 씨께서 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역불가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a. Ha.
1: 사실 그렇게 들렸어요?
0: 들었어요 여러분?
1: 네. 근데 좀 이것도 좀 빨리 넘어갔다.
0: 그러니까요. 빨리 네. 이 노래 되게 다 빨라요. 되게 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부르기가 네. 되게 쉽지 않았는데 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저 채팅 본다고 못 들어가지고
1: 네.
0: 음악 주세요.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듣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을 들으셨을지가 저는 궁금해요.
1: 이 노래 살짝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There's a difficulty to this song because 이 Kid Laroi 이 싱어가 저는 이제 좀 노릇했거든요. 이제 좀 노릇했는데 notice
0: 아 노릇했다고
1: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이 notice 하다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인식됐다?
0: 알아들었다 네. 이런 거죠.
1: 이 Kid Laroi 부를 때 에어 이렇게 아~ 라고 이런 좀 이 그러니까 말하는 노래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살짝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좀 살짝 어려울 네, 수도 있습니다.
0: 약간 네. 호흡을 약간 밀어내는구나.
1: 네.
0: 자, 첫 번째 직역불가구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민수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0: 네.
1: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0: 아~
1: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0: 아 그렇게 했어요.
1: 좀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 R 발음하고 L 네. 발음이 정확히 안 나와서 뭐라고 하지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0: 이거 interested다 완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노래할 때 그 네. 우리가 배운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발음을 배운 대로 그렇게 다 또박또박 안 하잖아요.
1: 어렵죠.
0: 그러니까 한국 노래 들으면 못 알아듣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1: Of course.
0: 자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 Wasted.
1: Wasted.
0: 모두 들으셨죠? 자, waste는 낭비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1: 네.
0: 여기에 ed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면서 헛 헛된 뭐 낭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소절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이렇게 하면 나는 술 취하고 일어나고 나는 낭비하고 있어 still 여전히.
1: 네.
0: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런 걸로 많이 싸웠나 보지 맨날.
1: 그렇죠. 근데 여기 wasted은요 그 예를 들어

0: 진짜 시간 낭비되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다른 웨이스트 의미도 있긴 있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소절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소절에서는 I realized the time.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깨달았어. 어떤 시간? That I wasted here.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또 낭비한 시간? 둘 다 낭비를 된 건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 네. 민수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0: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이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그래서 I get drunk, 술 취했다, wake up, 일어났다.
1: 일어났다.
0: I'm wasted still, 이 끝에 still, 아직이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직 무슨 상태다? Wasted가 술 취한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짚어볼 직역불가는 wasted가 낭비된 것도 쓰고 네. 술 취했다, I'm 맞아요. wasted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한번 짚어볼 거고요. 네. 우리 그 I wasted, I'm wasted 이렇게 비교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0: I'm wasted.
1: 그러니까 I'm hungry, I'm angry, I'm tired 처럼 내 상태가 어떻다? Are you wasted?
0: I'm wasted.
1: 오늘 월요일인데 7시인데 wasted? 네.
0: 아니 여러분 저 음방송 아니에요.
1: 음주방송.
0: 네, 음주방송 아니에요.
1: 음방송? 네. 자, 그래서 내 상태는 낭비되었다 이렇게 보면 어색하니까 I'm wasted 이렇게 하면 술 취했다 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진짜 내가 뭔가 좀 낭비한 것 같다라고 하려면 I waste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here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서 뭔가 좀 낭비된 시간이었다. 우리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었다. 너무 슬퍼.
0: 우리 서로의 시간 아무 의미가 없었다?
1: 그런 거.
0: 시간 낭비다? A waste of time이 시간 낭비가 waste of time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둘이서 뭐 하우롱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여기가 슬펐어 갑자기. 근데 이걸로 맨날 싸웠나 봐요.
0: 네.
1: 자,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wasted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지 짚어봤고요. 이제 좀 더 잘 들리시겠죠?
0: 네.
1: 요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민수 여기 부를 수 있죠?
0: 네. 자, 큐!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1: 아, 진짜 뒤에 이렇게 쫙쫙 꺾어버리는구나.
0: 맞습니다.
1: 왜 쑥스러워요, 갑자기?
0: 아니에요, 갑자기. 나도
1: 얼굴 빨개졌는데?
0: 제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무슨, what am I doing right now? 뭐 하고 있지, 지금? 네,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 일단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좀 이렇게 인정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제 뒤에 가서 난 널 놓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팝송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떠나간 연인을 잡는 노래가 많지만 아, 미국
0: 많죠.
1: 사람들도 똑같구나. 지나고
0: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1: 대신 이들은 이렇게 경쾌하게 노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 조금 많이 꼬여있어요. 꼬여있고 이거 잘 들어보셔야지 뭔 말인가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들어보고 들리는 만큼 한번 타이핑 해볼게요. (웃음) 다 이렇게 할 거야 진짜. 테레레.
0: 저도 안 들려요 사실.
1: 아 진짜?
0: 네.
1: 다시 들어볼까요? 나는 민수가 안 들린다면 다행이야.
0: 아,
1: 끝에
0: 오케이.
1: 들었어. 끝에 empty.
0: 사실 저도 뒤에 단어들 끝 단어만 들려요.
1: 그러니까 앞에가 엄청 빨리 지나가고 네. 이렇게 가는데.
0: 이 뭐라고 하지?
1: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0: 네. Ain't no way that I can leave you stranded cause you ain't ever left me empty-handed.
1: 네, 요 두 소절에서는 ain't 요 놈들이 먼저 나오는데 요거 먼저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면 ain't 요거는 이제 am not 그 다음에 is not, are not, has not, have 그쵸. not 그러니까 모든 부정어를 하나로 이렇게 퉁쳐버리는 네. 일상적으로 되게 쓰는 줄임말인
0: 맞아요.
1: 거죠.
0: 네.
1: 그래서 노래 제목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미드 같은 데도 되게 빨리 말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he is not my friend 이렇게 진짜 정직하게 말하는 거고 he ain't my friend
0: 맞아요.
1: 이렇게 하면
0: he ain't my friend
1: 그만 내 친구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여기 ain't no way 아니다 No
0: 진짜
1: way.
0: 아니다.
1: 절대 아닌 게 아니다.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0: 맞아,
1: 괜찮다는 맞아요. 뜻이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

0: 정도로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진짜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Ain't no way that 나는 너를 절대 떠날 게 아니야 하면서 뒤에 stranded가 들어갔어요. 네, stranded가 어떤 뜻인지 네. 찾아보면 네. 이거 어원을 막 찾아서 고대 영어까지 올라가 보니까 해변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고 배가 해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못 움직이는 데서 나오는 말이래요.
1: 맞아요.
0: 그래서 stranded 하면 left in difficult position 그러니까 좌초되었다, 고립되었다.
1: 그쵸. 제가 이렇게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면 I'm stranded.
0: I'm stranded. 그리고 혹은 또 이거를 또 다른 그 저기 뭐지 명사로 이렇게 찾아보면 네. 그 털실의 한 가닥. 요런 뜻들도 있어서 이거 영어 사전 찾아서 차례로 이렇게 해석해보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요거 한번 찾아볼 건데 stranded 나를 방치하다 그 다음에 버려두다 고립시켜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구 leave me stranded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쉽게 사용을 하면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타러 갔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돼가지고 공항에 맞아요. 공항에 갇혔을 때 stranded at the airport
1: 이렇게 하죠.
0: 이렇게 하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널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널 포기하지 않겠어. I'll never give up 이렇게 하면 될 거.
1: 오빠.
0: 이렇게 하면 될 거. 이렇게 어렵게 꼬아놨어.
1: 네. Ain't no way that I could leave you stranded. 그럼 이 직역 불가 구간 한 번 더 들어보. 그거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요 이렇게 간다니까.
1: 네. 자, 마지막 직역 불가 어떻게 됩니까?
0: 네, 이 노래는 가사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요.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 네. 앞서 짚어본 부정이 뒤에 하나 더 이중 부정이 뒤에 하나 더 있어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I need you to stay. 죄송해요.
0: 그리고 stay.
1: 맞아, stay는 들렸어요. 제목이니까 들렸습니다. 네. 네, 한 번만 들을까요?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0: I need you to stay. I need you to stay. 자, 요거 뭐라고 하는지 읽어주세요.
1: 네.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0: 이렇게 가죠. 네. 자, 직역하면 나는 알지.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난 찾을 수 없어. 아무도 찾을 수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문장에 부정, 부정 두 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I didn't do nothing. 이상하게 되는 거죠.
1: Yeah.
0: I didn't do anything처럼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I can find 들어가면은 I can find nobody보다 anybody가 자연스러운 건데 절대 절대 nobody 못 찾는다고 강조하려고
1: 그 정도,
0: 부정 부정을
1: 맞아요.
0: 찾는 거예요.
1: Can't find nobody.
0: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는 네 같은 사람을 절대 못 찾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1: As good as
0: 네,
1: you.
0: As good as you. 이렇게 넣은 거죠.
1: 뭔데 왜? 아니 이렇게 말하면
0: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1: 아니,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넘어가겠지라고 지금 Kid LAROI랑 Justin Bieber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0: 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세요.
1: 맞아.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직역 불가 구간 한번 찾아봤는데요.
1: 네.
0: 우리 복습하고 마무리하는데 그거 말고 저희 끝에 우리 세 번째 직역 불가 구간에서 네. 여기 진짜 빨리 하더라고요.
1: 네.
0: 여기 구간 알아요?
1: 맞아요.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As good as you.
0: 아니 else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1: As good as you. Nobody else is good as you. 왜냐면 else 앞에 as가 있으니까 살짝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랬지? 그냥 블렌딩 된 것 같아요. 네, else is good as you.
0: 요 구간도 이따가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0: 예, 좋아요.
1: Oh, well, Joy님. 계속 Joy라고 부르겠네.
0: Joy. It's 네. okay. I'm Joy.
1: 서현 씨,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들으니까 네. 너무 이기적인 노래네, 이거 사실.
0: 네. 혼내야 돼요, 아주.
1: 그래도 좋아요. 네, 서현 씨,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see you next week.
1: In the meantime, Kid LAROI and Justin Bieber. stay.

0: Welcome. 문제와 중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Welcome.
0: 민수 씨 뭐 할 말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1: 아니요. 저는 문자 요정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고요. 왜냐면 off air, we were talking about the very special event, a very special program taking place from today, going on through Friday. 이름 뭐였죠?
0: 여름 생존 특집.
1: 특집 아니에요.
0: 생존 신고.
1: 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둘 다 지금 준비 안 돼 있어. 자.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아니 빰빠라밤 넣어주는 거 아니었어요 부장님?
0: 우리 모두가 준비가 안 돼.
1: 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0: 네. 와 크네요.
1: 우리 부장님 사실 약속했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빠바바빰빠빰 넣어준다고 약속했는데.
0: 네네.
1: 그러니까 오늘부터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starting tomorrow. 네. 뒤에 바쁘대요 부장님이. 그럼 저희는요 부장님. 저희는 지금 앞에서 그러면 노는 겁니까? 아니에요.
0: 네네네.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0: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카카오나 아니면 문자.
1: 맞습니다.
0: 네. 샵9050이죠.
1: 네.
0: 샵90550으로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면 지금 듣고 있다라는 이런 뭐 스크린샷이라던가
1: 네.
0: 뭐 사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데닐리님이 너무 안 맞아서 청취자가 웁스라고 하네요.
0: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챙겨주는.
1: 데닐님이 It's okay라고 하네요.
0: 네.
1: 부장님 우리 데닐님이 괜찮습니다. It's okay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0: 네. 네.
1: 데닐님 If it's okay, I'm okay. If you're okay, I'm okay.
0: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데닐리님 참여하셨나요?
1: 오.
0: 네. 바로 오시면은 저희가 상품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저희가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1: 아니 바로가 아니고
0: 네네.
1: Until Friday.
0: Until Friday.
1: Friday 이후로 선물 네. 드립니다.
0: 근데
1: to 내일... not everybody to a lucky 20.
0: 아하.
1: 20명.
0: 네.
1: 네. Look at me. 네. Being all like no, trying to be fair. 여러분, if you send your messages today, 네네. thank you. But you have to wait until Friday. After Friday, 우리 금요일 방송까지 끝까지 이거 진행할 거죠, 부장님? 네. 그래서 끝까지 할 겁니다.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시간 많습니다.
0: 네. 근데 네. 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 네.
0: 자, 우선은 오늘은 순위 발표를 안 하면요, 굉장히 서운해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 근데 저 할 거 더 많아요.
0: 아, 더 있어요?
1: 네.
0: 오늘 1등 발표 못 하겠네요.
1: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참여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생방송 듣고.

0: 있습니다라고 사진이나 스크린 캡처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9050 #9050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Or 깨톡에서 부산 영어 방송 친구 추가하고 저희한테 깨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1: 네.
0: 끝 다 했어요.

0: 이러면 돼요. 닥터수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냈네요. 네. 네.
1: 그 닥터수님은요 전화까지 하셔야 됩니다.
0: 우리 네. 닥터수님 우리 government name 알게 됐다. 네. 닥터수님 일단 네. 계속 아이디 보니까 이 본인의 이거 그지 뭐지?
2: 본명.
0: 네, 본명. government 네네. name이네요.
2: 네네네.
0: 잘 숙지해놓겠습니다.
1: 듣고 계십니까?
2: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매니님이 2등, 낙지연이님이 3등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선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리스트만 조금 언급해드릴게요.
0: 네.
1: 우리 이지현님 처음 들어봐요. 뒤에 하트. 시더님, 루카스님, 라트라님, 화이트크림슨님 그리고 김인정님 혹시 지인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수 멋있어요.
0: 인정. 아까 인정이라고 했죠. 김인정. 네네네. 인정합니다. 네. 우리 부스타분 인정 부스타분도 인정하고 그 말도 인정하고. 네.
1: 뒤에 지금 되게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역대급 표정이거든요. 역대급 표정.
0: 아니 문자가 네.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1: 아 그렇죠. 반응해야죠.
0: 네. What am I supposed to do?
1: 그렇죠. 할 건 해야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저번 주 일주일 연속 1등 하신 분 낙지연이님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누구누? 자 파인트 아이스크림 축하드립니다.
0: 와! 우리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1: 저희가 작은 것만 드리는 줄 알았죠?
0: 파인트 사이즈?
1: 이래서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0: 진짜 이게 파인트 아이스크림. 여러분.
1: 근데 진짜 저 가격 듣고 깜짝 놀랐어요. 꽤 비싼 거였거든요.
0: 네.
1: 네, 파인트 아이스크림.
0: 올스타 이 정도입니다.
1: 네, 낙지연이님 네. 가셨나요? 안 보이시는데요? 네, 낙지연이님 축하드리고요.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휴중에 아지서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Does farting in a hot bath actually contaminate the water? 그 대중 목욕탕에서요.
0: 네.
1: 방구를 끼게 되면은 물이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at do you think?
0: 가스만 나오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1: 가스만 나오길 바래야죠.
0: 네. 네.
1: 가스만
0: 가스만만 보는 거면
1: 네네.
0: No, I don't think so.
1: You don't think so?
0: It's just gas.
1: Oh.
0: There's no particles in gas. That's why it's called gas.
1: Like you said, 네. 우선은요. 말 그대로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가볍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buoyancy라고 하죠.
0: 모연지
1: 부력 이것 때문에 이제 뜹니다. 그래서 네. 목욕탕에서 겪어보신 분들 아니면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끼면요 터집니다.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에요. 네.
0: 아, 그때부터 웃으면 못 찾겠어.
1: 네. Forces it into rising bubbles that shoot straight to the surface.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지옥 시작인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 가스 자체에서는 contaminate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물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 Oh, really?
1: 왜냐하면 when gas exits, microscopic fecal particles or gut bacteria 집중해 주세요.
0: 뒤에서 주제 너무 씌어서 막 이것저것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집중해 주세요.
0: 부장님 근데 네. 오케이 한 이거 토픽이잖아요. This is something brought to you by 조부장 right in the back.
1: 근데 이제 이어나가자면 Particles or gut bacteria can be swept along with the gas flow in trace amounts.
0: That's what I'm saying.
1: 네, 이래서 방귀를 끼는 과정에서요. 그 미세한 박테리아가
0: 네.
1: 같이 나오게 되면요.
0: 네.
1: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웬만하면 안에서 끼시면 안 되는 걸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0: 네.
1: 만약에 끼셔야 된다. 네.
0: 화장실 가서 해야 되죠.
1: 화장실에 있는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0: 네.
1: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디서 끼든 난리예요.
0: 네. Especially on a very hot summer day like 그렇죠, we're having 그렇죠. for these past couple days.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0: 그 정도 특히 미국 사회에서 문제네요.
1: 네.
0: 네. Letting gas go in water.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네. 저 문자 요정 보내세요. 네,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네.
0: 자, 오늘의 Did you know does passing gas in water contaminate it? Brought to you by 문자 요정 and 조 부장.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

0: 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1: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이 곡이 무슨 곡이죠?
1: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Time for Ilta News. We have Haley here in the studio. And if you're watching on YouTube, she was doing laps around the studio before sitting down. 방송 시간 때 뭐 그 다 방송 시간 이후로 뛰어간다 그 말이 혹시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뛰는 건 아니었죠?
0: 전후 도중. 네. 그러니까 운동은 쉬지 않아야 돼요.
1: 맞습니다. 네. 네. Hale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How are you?
0: I'm good. 제 바이라인 아는데 월요일에 일타 그만 할게요. 월요일에 일타 뉴스 올스타의 폭염송 수박 화채 같은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옹? My producer's like, 여기까지 들려요. 옹?
1: 화채 너무 맛있겠다.
0: 스윗하고 상큼하고 뭐 그냥 그렇다. 네. 나는 내 생각은 그럴 수 있다.
1: What do you put in your 화채?
0: 그 레몬 라임 소다.
1: 오! 네,
0: 저 탄산 좋아하거든요.
1: Good choice. 저는 그
0: What do you do?
1: 밀크 맛 소다 있잖아요.
0: 아, the 네. milk and the kiss. And
1: 맞아,
0: the
1: 맞아요.
0: Yeah, yeah.
1: 우유 뽀뽀 음료 있잖아요. 네. 진짜 화채 좋아. 이 날씨 딱이겠다.
0: 우리 화채 만들어 먹어요, 끝나고. 네. 맛있겠다.
1: 수박 살 사람, 난 수박 안 사요.
0: I can carry
1: 너무
0: it.
1: 비싸, 너무 비싸. All right, 여러분. Well, thank you so much. Haley for joining us tonight.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She brings us every Monday evening.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I mean, whether it be 화채 or ice cream, hopefully you guys are cooling down because the country saw its hottest day ever in Yangsan at 42.5 degrees Celsius yesterday afternoon. This marks the first time ever the country saw temperatures over 42.
1: This is not the feels-like temperature, right?
0: No,
1: this is the actual temperature.
0: It is the real official temperature. Busan also saw its temperatures go above 40 degrees Celsius, unofficially in some parts, even leading to baseball games getting canceled.
1: 그 정도.
0: 네, 주말 동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양산은 어제 오후 무려 42.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대한민국의 최고 기온이 관측되었습니다. 폭염은 이제 오늘부터 방향을 틀어서 수도권과 전남으로 향했는데요. 경북의 고령은 41.2도, 광양과 대구는 41.1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와.
0: The capital area also saw its first severe heat warning 네. get issued today.
1: Goodness, right?
0: Yeah, goodness gracious.
1: I mean, here in the southern region, hitting 40 plus degrees. I saw in my car today. This is a number I saw for the first time. 48 degrees.
0: Oh, no.
1: I think it's the temperature inside the car, obviously, because it was outside, too.
0: Because you are getting direct sunlight, probably.
1: 맞아요. 와, 진짜 너무, this is shocking.
0: 근데
1: 그 정도.
0: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우리가 밖이 너무 더우니까 어디 밖에 나갔다가 아, 난 좀 차에서 쉴게 하고 네. 차로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1: Yeah.
0: Please don't do that.
1: 맞아요.
0: Because the inside of a car, again, 48 degrees.
1: 그리고 이 차 그냥 시동 켜고 에어컨 틀면 되지라고 하는데 the speed
0: the
1: that the car cools down, mm-hmm. it's way longer than just, you know, it's not good for you in general to wait for the car to cool down.
0: Right, and then of course that can be bad for the environment
1: oh, yeah.
0: if you're in a garage, so all sorts of things.
1: 맞습니다. So, very shocking to see, you know, 40, 42 and up degrees because we're here in Busan. Usually we're known for like, the southern region is known for like, have cooler summer days
0: exactly.
1: compared to other parts, right?
0: Exactly, because we usually associate this blazing heat wave with like, 대구. 대프리카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Or 경북, where the previous high temperatures were.
1: Mm-hmm.
0: However, the conditions were, have been perfect in Yangsan for this heat wave. So first, I'm going to throw some scientific terms out there.
1: Okay.
0: Get ready.
1: Okay.
0: First, we have the double high pressure front. 이 고기압이 이중으로 누르고 있는 형태였다고 해요. So
1: 네.

0: 대체 32도가 뭐고?
1: 맞아요.
0: 뭐길래 말도 안 되네. That's based on the temperature. So he set zero using a freezing salt and ice mixture
2: 네.
0: around that's like 96 to 100 based on the human body temperature. 사람의 온도에 기반한 또 뭔가 이유는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2: Of course, you know, humans have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now,
0: I know,
2: right?
0: This is so human-centric. 네. Some hot-related terms, though, we can say somebody is in hot water. 자 그렇다면 they're in serious trouble. 그 몸 점점 더 물이 끓어오르고 있으니까요. 큰 공경에 빠졌다. And then maybe you do that. 자, 이게 더워서 이제 열이 받게 되면 in the heat of the moment. 그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서 저희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1: 맞아요.
0: 태도가 되는 포인트를 so I set it in the heat of the moment. 민수 삐 I'm sorry. I set that in 네. the heat of the moment.
2: 맞아요. 우리 부스타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도 요즘 너무 더워서 짜증이 살짝 올라와서 I say those things to you. I'm just in the heat of the moment. 여러분 그냥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But 아시잖아요. You know I love you guys,
0: 가을 두고
2: right?
0: 볼게요 제가.
2: 얼마나 착해지는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0: 왜 협박을 하세요?
2: 아니요. 절대 협박 아니에요. I'm smiling. See? It's never a threat when I'm smiling.
0: 네. 공포 특집이에요 오늘.
2: 자 여러분 첫 번째 스토리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스토리 넘어가겠습니다.
0: 아이 I mean, speaking of scary things, a drifting SpaceX rocket is set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moon.
2: It's like a movie.
0: It is.
2: But
0: is
2: for the moon.
0: What, I know. Like, well, I mean, no one's living there, thankfully. 네. The rocket will slam into the moon on Wednesday.
2: 네.
0: That'll carve out a crater, 분화구죠. But this won't be a too big of an issue right now because, again, no one's living on the moon.
2: Yeah.
0: But scientists are concerned about the growing threat of this space junk. 네, 우주에서 방치돼서 표류 중인 SpaceX 로켓의 잔해가 이번 주 수요일 달 표면과 충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This is like a it's like a reverse disaster movie. Because, you know, the disaster movies we know, like an asteroid from space, like is going to hit the planet. We have to send our scientists out there to destroy the asteroid or something,
0: Bruce
2: right?
0: Bruce Willis is going to have to go up there and destroy
2: 맞아요.
0: It.
2: 네, but this is reverse where we send a spaceship hurling towards the moon.
0: Oh, no. Are we the villain?
2: Oh, 그래요?
0: Ooh.
2: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Ooh, okay. Think about that.
0: Sorry, universe.
2: but yes, details of this, please.
0: All right, so this SpaceX rocket, the Falcon 9, was launched back last January. It was carrying two moon landers. The lower part returned to Earth, but this is the upper part that's just been hanging out, orbiting, I guess that's what it's called, the space after its job was done. So experts predict that this will send up a plume, 뭔가 이 굴뚝 같은 plume of dust and rubble that scientists are actually, because it is science, looking to observe. 네, 이 또 굉장히 특이한 모먼트입니다. 나사의 네. 달 궤도 탐사선, 또 한국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이 충돌 전후의 현장 사진을 수집할 예정이라고 해요. So our satellite 다누리 네. will be able to get some pictures.
2: 네.
0: So you will see this like line, almost kind of like a shooting star. 뭔가 이 파편들이 띠처럼 줄을 이어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2: I like how they're, you know, thinking positively about the situation where, you know, this rocket's going to destroy part of the surface of the moon. But hey, we get to take some pictures of it and see what happens.
0: We get to look at it.
2: For science.
0: Science.
2: 과학을 위해, right?
0: Right, right.
2: 네. But is this safe? I think that's Do we have to worry about that?
0: 이게 언제 그러니까 지구를 언젠가는 또 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또 이제 달을 칠 수 있다면 지구를 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 mean the thing is, it was never their intention.
2: 네.
0: But that's what they always say after an accident. I didn't mean to hit you. And then you're like, well, call insurance, man. So, but space experts said that the crash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 upper stage had been nudged into orbit around the sun. 자, 이제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주로 로켓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궤도가 아닌 이 태양 쪽의 궤도로 이렇게 nudge 툭툭 쳐서 보냈다면 이런 문제가 they're just gonna burn up by the sun. 네. So why didn't we do that?
1: 네.
0: Anyways, this will be the second dead rocket known to crash into the moon accidentally.
1: Oh, there was a first?
0: There was a first back in 2022. That was a Chinese rocket segment 네. that dug out a pair of craters. So it's really interesting.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토끼가 달에 산다 뭐 그런 모양을 보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And now we're gonna get craters. 분화구가 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Okay. Now, I'm a believer of, you know, what we put out into the universe. It somehow eventually will come back to us.
0: So karma?
1: I feel like, you know, the space gods are going to look at this situation and be like, you know, we're going to get them back.
0: 사실 우리가 karma라고 했을 때는 뭔가 네. 내 언행이나 말투가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1: 네.
0: we're literally putting stuff
1: 그쵸.
0: out into the universe.
1: 맞아요. Something to think 네. about. Something to think about.
0: 특이합니다.
1: 네. Any term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네, 사실 이게 우주 사고지만 어쨌든 it's a vehicle to an unmoved. Well, the moon is moving, but a stationary object. 자, 이게 정말 사고라면 100대 0의 과실이에요. 그렇잖아요. I mean, the moon was just there hanging 네. out. 그래서 충돌 관련한 다양한 차 사고 표현들 억지로 끌어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I wanted 네. to teach you these, and it just kind of helped out.
1: 네.
0: So, 이렇게 빵 앞과 앞이 충돌하는 것은 head-on collision 네. 말이 되죠. 머리와 머리가 충돌합니다. 정면 충돌이고요. And then 뒤에서 내 차를 박는 thanks for the visuals
1: 네.
0: 상황이 있잖아요. That's a rear end. 이 차에서 rear, rear 많이 씁니다. The rear view camera, 백미러고요. Rear end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Mm-hmm.
0: 민수 rear ended me. Oh, how dare you, 민수.
1: It wasn't me.
0: 민수 rear ended me, I swear. 자, 그다음에 이제 옆을 쫙 긁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can I mean confession. 제가 몇 년 전에 the statute of limitations gone. 몇 년 전에 이제 BFM에서 차 빼다가 이 뭐지? 기둥에 싹 한번 제 차를
1: That was you?
0: That was me.
1: No, I'm just kidding.
0: I know. Oh my god, I know. 기둥에 네. 기둥에 살짝 쭉 제 차가 많이 다쳤어요. 그렇죠. Side swipe 말 그대로 옆을 swipe 긁었다. 이제 시원하게 한번 긁어 먹었다. Alright, so we're gonna go to T-bone.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스테이크는 맛이라도 있죠. 자, 내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앞으로 들이박았다. 이가 T-boned. And then 차라리 이거면 다행인가요? Fender bender.
1: 살짝
0: 그 펜더 내 범퍼 펜더가 살짝 이게 깨지진 않았고요. Bender 살짝 박은 oh it's just a fender bender.
1: 에이, 아무것도 okay? 아니네.
0: 그거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 아, it's just a fender bender.
0: 이렇게 싸우는 거죠.
1: 네.
0: Okay. Oh my god, call the cops. 네. And finally, the worst of all, hit and run. 뺑소니라고 합니다.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1: It's because, you know, visuals help. You know, visuals help.
0: They really do. 네, 저희가 이제 AI가 필요 없어요.
1: 맞아요.
0: 민수 PT가 있기 때문에.
1: 아니, 요즘 우리 지인 부장님이 이거 사실 AI한테 맡기면 안 되나? 라고 하는데
0: Is that why? 이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1: 살짝 내가, 조금 내가 걱정돼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호스트를 협박합니다. 그 부분 AI가 할 수 있을 건데. 알겠어, 민수, 알겠어, 알겠어. 라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아니라고
0: 뒤에 아니
1: 네 여러분 그런 날이 안 올 겁니다 아시겠죠? Don't worry. 네. All right. Well,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ley always brings for us Monday evening. Thank you so much. 네, for the breakdown.
0: Yep.
1: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덕통사고 1타 강사 헤일리였습니다.
1: 네. 여러분, time to slowly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Remember the 여러분 오늘까지만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돼서 네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빠빠라바 네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니까 tune in live, show us that you're listening to us live, send in a picture, and after Friday we get to choose 20 lucky winners to give prizes.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Time to say goodbye to you. Tune in tomorrow. 오늘 에이자 왔으니까 내일은 부기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Have a good one.

0: your F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Busan recently recorded its highest temperature in 122 years of weather observation, with tropical nights continuing not just through the day, but through the night as well, leading to sleepless nights. In the past, when the monsoon season began, it felt like the rain fell continuously for days. But nowadays, we are accustomed to short bursts of torrential downpours, immediately followed by intense heat waves. Is this change simply an unusual phenomenon for this summer alone, or is the climate we live in fundamentally just shifting? Today, we are joined by Ms. Yi Chun-Yi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to discuss why it has gotten so hot and why Busan must prepare for as we live in an era of climate crisi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준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산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후과학연구소는 기후변동성, 예측성, 미래의 변화를 포괄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부산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기초과학원 기후물리연구단에도 겸임으로 소속되어 있는데요. 기후물리연구단은 과거, 현재, 미래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기후, 관측, 이론, 모델링 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후 시스템 예측성 및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she introduces herself as a professor affiliated with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She explains that the institute conducts comprehensive research covering climate variability, predictability, and future climate change. She also holds an adjunct appointment at the IPS Center for Climate Physics, which aims to advance understanding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limate change by integrating observational, theoretical, and modeling research. At the center, she primarily focuses on climate system predictability and future climate change research. Well, as we know, it is exceptionally hot. As of July 29th, Busan recorded 39 degrees, the highest temperature in 122 years of weather observation. So why are we experiencing such extreme heat waves this year?
2: 교수님, 요즘 정말 덥습니다. 올 여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면서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극심한 폭염이 나타난 걸까요?
1: 이 폭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다양하겠지만 올해는 이 장마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서쪽에 이 티베트 고원에 있는 데에 아주 강한 고기압이 또 우리나라 이 남동쪽으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요. 이 서쪽 대륙으로부터 매우 더운 공기가 들어오고 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따뜻하지만 또 습한 공기를 동시에 이렇게 몰고 오면서 굉장히 지금 극심한 그런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압 세력이 오래 머물면서 정체하면서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사실 올해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을 돌려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폭염 발생이 심각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좀 고통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금 북반구 전역에서 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고기압성 순환화가 되었다. 혹은 뭐 열돔, 블락킹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0: 네.
1: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에어로졸 배출은 감소하고 있는 등 이런 인간 활동이 지금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 것이 이런 폭염 발생의 증가와 열대화의 증가의 주요 원인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는 엘니뇨라고 하는 이 자연 변동성이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두 원인이 합쳐지면서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매년 조금씩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히 더워지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So she shared that while summer heat waves in Korea stem from various causes, they worsen significantly when the Tibetan high develops strong to the west and the North Pacific high develops strongly to the east, drawing in scorching continental air from Pacific High and Asia and hot humid air from North Pacific. And she notes that this year, following the monsoon season, both high pressure systems remain very strong and stagnant as well. She adds that while these two high pressure systems typically form every year, pointing to the extreme heat waves experienced over the past 3 years in 2023, 2024, and 2025, she emphasized that despite year-to-year vari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se two high pressure systems served as primary driver. But also she notes that over the recent decades, high pressure systems across mid latitudes of the northern hemisphere, including these two highs, have gradually strengthened, right? A phenomenon often referred to as a heat dome or atmospheric blocking. And she explains that recent studies point to human induced factors, right? And such as intensifying global warming, and she mentioned primary drivers behind this trend toward strong summer high pressure systems. And of course, as we mentioned, she mentioned the El Nino, which also influences the severe heat waves in the years before as well. Now, citizens are struggling as tropical nights persist, but not just during the day, but through the night as well. So why are temperatures failing to drop even after the sun goes down? 네, 요즘은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첫째로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 평균적인 기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에 떨어진 속도가 줄게 되겠죠.
2: 네.
1: 이 최근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온난화는 이미 1.4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온도 상승은 또 지구 평균 상승보다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지표 온도 상승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점차 이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2030년 이전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 네.
1: 계속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매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폭염의 그 강도와 빈도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대 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기 중에 수증기의 함량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온도가 더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수증기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 기체입니다. 그런데 네. 자연적인 물질이죠. 사실 인위적으로 배출한다기보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지구 온도가 1도 증가할 때 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은 7%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한 단면인데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그만큼 이 밤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1: 그리고 셋째는 보통 우리가 장마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마 후가 가장 덥고 또 습할 때죠. 왜냐하면 이 서태평양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되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수증기 증가하는 것이 이 열대야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해양의 온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연안 지역에서 이 폭염의 강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열대야도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부산 앞바다의 온도 상승이 지금 굉장히 기록적이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해양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의 한 측면이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서로 이제 합쳐 지면서 지금 올해 극심한 그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지구 온난화가 그 핵심 가운데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아, 그렇군요. So there are many reasons. She explains that nighttime temperatures stay high when the Earth's surface cannot cool down sufficiently. She notes that a global warming increases average temperatures, with global warming already reaching 1.4 degree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South Korea warming at about twice the global average. The frequency of tropical nights inevitably rises. She warns that reaching 1.5 degrees of warming before 2030 will further increase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And she details major factors preventing the nighttime cooling. So first one she mentioned, or second one, is the atmospheric moisture. A 1 degree rise in average surface temperature increases atmospheric water vapor by 7%. So amplifying the greenhouse effect and keeping the surface warm. Another one is North Pacific high expansion. So post monsoon expansion of the North Pacific High brings high temperatures and moisture, with global warming set to strengthen this high pressure system further. And last one she mentioned was marine heat waves. So surging coastal ocean temperatures, evidenced by local seas recording high records, right? And marine heat waves lasting over just almost like 80 days of last summer, continuing this severely this year, directly fuel extreme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in coastal citi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Lee Chun-yi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Well, in the past, when the monsoon season began, rain would continue for days or even weeks. So recently, however, monsoon periods seem shorter, often followed immediately by severe heat waves after intense localized downpours. So why has this shift occurred?
3: 예전엔 장마가 시작되면 며칠씩 아니면 길게는 몇 주 동안 비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뒤에 바로 폭염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 이 장마 기간이 짧아진다고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3: 네.
1: 예를 들어서 2020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 뭐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54일 정도

0: 속이 되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원래 강수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또 크기도 한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점차 그러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보면 비가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 예, 그러한 차이도 커지고 있고 또 비가 장기적으로 올 때와 또 짧게 올 때와의 그 차이도 커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한 지역에서 장마가 비가 많이 내리면 다른 지역에서 폭염이 극심하거나 혹은 올해 같은 경우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고 폭염이 발생하는 연쇄적인 그러한 극한 현상의 발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러한 부분도 지구 온난화의 한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 네.
0: 이 최근에 보고서가 2023년에 공개된 이제 6차 평가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연쇄적인 혹은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극한 현상이 온난화의 심화에 따라서 더욱더 커지고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순환의 강화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 온난화가 증가할수록 이 대기 중에 수증기 함량이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증발량도 증가하고 강수량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대기순환도 함께 강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반적 특성은 우리가 물순환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순환의 강화가 시간적인 변동성, 공간적인 변동성 그리고 연쇄적인 복합현상을 증가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예, 폭우가 지나가면 바로 폭염이 오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So now she shared that instead of shorter monsoons, we are seeing much wider mood swings in the weather, noting that the monsoon actually lasted a while in the central region back in 2020. Across many areas, the gap between dry spells and heavy rain is getting much wider. And on top of that, Asia as well as Korea is seeing more back-to-back extreme weather during summer, where heavy rain quickly follows a heat wave or vice versa. And it's a trend that IPCC warns will only get worse as global warming continues. She points to a speeding up water cycle as a main cause. As warmer air holds more moisture, both evaporation and rainfall spike, creating dramatic swings where intense storms switch right into extreme heat. Since the water cycle also drives air currents, a strong storm system in one area can push a strong high pressure system into another, triggering heat waves and making weather patterns far more unpredictable from day to day and place to place. Well, around the world, we are seeing extreme weather events like intense heat waves, massive wildfires, and huge floods. So do you feel that South Korea has now fully entered the era of climate crisis as well?
2: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대형 산불, 홍수 같은 극한 기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까요?
0: 이 기후위기가 우리의 문제가 된 지는 사실은 좀 되었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작년만 또 기억해도 사실 작년에도 폭염이 굉장히 강했어요. 매년 그런 폭염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6월에 30도를 넘어선 게 처음이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및 사망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을 포함해서 연안 지역에서는 이 해수면 증가에 따라서 이제 폭풍이나 태풍이 오면 연안의 침수가 더 잦아지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자연 생태계는 그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고 있어서
1: 네.
0: 지금 뭐 농작물, 수산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악영향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영향을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소개해드린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기후 변화가 이미 인간의 복지, 생계, 세계 경제 및 자연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위협이고

0: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 그렇군요. 기후위기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건강과 먹거리, 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stresses that the climate crisis has already been our reality for quite some time. Heat stroke cases and deaths from extreme heat have been rising for decades, while coastal areas face severe flooding when storms or typhoons hit due to rising sea levels. She highlights that nature is taking the hardest hit with mounting damage to crops and fisheries already driving up everyday prices. And pointing to the latest IPCC assessment report, she notes that it's finding that climate change possesse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 well-being, livelihoods, the global economy, and nature itself. And of course, South Korea is certainly no exception. Now, I came across an interview where you said Busan is a city blessed by nature, but at the same time, it is heavily exposed to the threats of climate change. So could you explain Busan's biggest climate risks and the changes that residents will notice first?
2: 네, 부산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이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크게 노출된 도시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부산의 가장 큰 기후위기 위험과 또 앞으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예, 우리 부산은 해양, 습지, 산림 등 천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어떤 지역보다 자연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왔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돌려보면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가 지금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도 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폭염 및 열대야 강도의 증가, 특히 열대야의 증가는 연안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피해를 받고 있죠. 올해도 지금 큰 문제이지만 2024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도 부산은 이미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를 경험을 했고요. 당시 폭염 일수가 34일, 열대야 일수가 32일에 달했습니다. 네. 아마 올해는 그거 비슷하거나 혹은 더 극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지역 침수 피해의 증가입니다. 이미 뭐 기장 해운대, 마린시티 보면은 이제 여름철에 또 비가 많이 올 때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침수 피해가 크잖아요. 네. 이런 피해들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해양의 변화에 따른 위협입니다. 해양은 지금 이 해수면 상승의 문제도 있지만 해양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해양의 산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산소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양 생태계가 큰 위협에 처해 있는데요. 이 해양 생태계의 위협은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1: So she notes that Busan enjoys rich benefits from its oceans, wetlands, and forests, but this unique location also exposes it to serious climate risks. She shares that residents are already feeling these impacts firsthand in many ways. First one she mentioned is more extreme heat.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are getting much stronger and happening more often. Busan suffered with its highest year on, hottest actually, year on record in 2024 with 34 heatwave days and 32 tropical nights. And this year is shaping up to be just as bad, if not worse. Second one she mentioned is coastal floods. Rising sea levels are causing worse flooding in coastal areas like Gijang, Haeundae, Marine City every year. And last one is damaged marine ecosystems. So surging local sea temperatures, growing ocean acidity, and falling oxygen levels are causing serious damage to marine life, which ultimately impacts daily life for all of us, our residen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Yi Chun-yi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Well, you once said the climate crisis can't be solved with last-minute cramming. While more people now agree on how serious this crisis is, actual action still falls short. So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our society needs to change right now?
2: 기후위기는 벼락치기로 해결할 수 없다.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졌지만 실제 행동은 아직 부족하다고 하신 내용도 봤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바꿔

0: 배워야 할건 무엇일까요?
1: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고 방안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날씨 연료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이 시스템으로 이 전격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정말 저탄소 사회로

0: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전국적인 이 중앙 정부에서 이 배출 저감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부산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2018년 대비해서 47% 감축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1: 네.
0: 이것은 우리 전체 국가의 감축 목표인 40%보다 더 크죠. 그런데 과연 2030년에 그 목표에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국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지만 부산시 목표 달성도 요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을 5에서 7%씩 줄여나가야 하고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줄여가는 속도는 2% 정도에 불과합니다. 2%, 네. 3%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엄청난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로 해야 되죠.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녹색 전환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 거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부산시와 우리 정부는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간과 또 기업, 산업계에서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사회문화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장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기후 리더십과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문제란 말씀이신데요.
2: So she urges that we must actually slash carbon emissions on a massive scale and a top speed. She stresses that tackling the climate crisis must become our top priority across all sectors, calling for strong, responsible leadership from Busan and the government. And she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ies, infrastructure, and support that help local industries and residents adapt, and emphasizing that steady long-term commitment is essentia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1: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0: 예, 이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의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회 위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배출의 책임이 적은 국가, 지역, 계층에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매우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늘리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삶을 좀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 생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의 질 및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더 나은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 라는 인식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of course, encouraging everyone to see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not just as a burden, but as a great opportunity to build a better life and society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Jun-hee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at the Climate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1: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이준희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Why by Taeyeon.

And that was Why by Taeyeon.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The time is now 11:43, almost 44 here in the studio.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Monday morning so far. We are in the middle of summer special episode here at Busan Worldwide. Let me remind you of today's listener question. What's your personal way of getting through summer? 네, 여러분만의 여름나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d just a reminder, as part of our summer special week, we do have prizes to give away. So send us your messages and you'll be entered into a draw for an ice cream mobile coupon. 네, 여름 특집 주간을 맞아서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질문에 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무더위를 달콤하게 날려줄 시원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Now, let's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5759번님, messaging in. 요즘 여름 날씨가 20년 전의 여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 시원한 제철 과일 먹으면서 여름을 보내요. 제철 과일, 예이! 그 중에서 수박과 복숭아 가장 좋아합니다. 열대야로 에어컨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인터뷰로 기후위기 심각성과 올 여름 폭염의 원인을 알게 되어서 유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5759 9번님,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So their way of really defeating, maybe going through and surviving the summer is enjoying the summer fruits like watermelon and peaches. I actually bought some soft 부드러운 peaches. I don't know if you like the hard ones or the soft ones, but I do like the soft peaches.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Hong N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리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All right, so we do have Ms. Hong Nina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im Yoon-dok actually visited Hanoi at the end of last month and delivered a personal letter from President Lee Jae-myung to General Secretary Tho Lam. The visit was centered on Vietnam's high-speed railway project. So what is this project?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지난달 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해서 또럼 서기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1: 네, 베트남이 올해 말 착공을 목표하고 있는 북남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이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1,541km로 잇고 이 34개 성시 가운데 20곳을 무려 시속 350km로 달립니다. 2035년 완공이 목표고요. 사업비는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또럼 서기장을 만나 우리 한국 기업이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럼 서기장도 실질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제1차 한배 철도 협력 회의도 열렸습니다.
0: I see. So Vietnam is set to break ground at the end of this year on a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connecting Hanoi and Ho Chi Minh City, a distance of 1,541 kilometers passing through 20 of the country's 34 provinces and cities at speed of 350 kilometers per hour. The target completion date is 2035, and this project is valued at approximately $67 billion, or around 96.8 trillion Korean won. Now, Minister Kim met General Secretary Tho Lam on the 30th to request that Korean companies be allowed to participate from the feasibility study stage, and Tho Lam expressed his desire to expand cooperation in practical areas. The following day, the first Korea-Vietnam Railway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Now, Vietnam already has the unification train connecting Hanoi and Ho Chi Minh City. So why build an entirely new line? 베트남은 이미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통일 열차가 있는데요. 왜 새로 고속철을 놓는 건가요?
1: 네,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요. 이 지금 통일 열차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 1726km를 가는데 32시간에서 37시간이 걸립니다. 이틀 가까이 달리는 셈인데 이유는

0: 바로 선루에 있습니다. 이 철도가 이 프랑스 식민 정부가 1899년부터 1936년까지 이 37년에 걸쳐 깔았는데 이 궤간이 1m의 전 구간 단선입니다. 이 90년 전 식민지 물자 수송용으로 설계된 구역 위를 2026년에도 그대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행 코스 중 하나로 꼽지만 이 매일 오가야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이 낭만보다는 불편에 더 가깝습니다.
1: I see. So that question gets to the heart of the project. The current unification train covers 1,726 kilometers between two cities in 32 to 37 hours. So that's nearly two full days of travel. And the reason lies in the tracks themselves. The railway was built by the French colonial government between 1899 and 1936, running the entire length on just 1 meter and a single track as well. Vietnam is still running on infrastructure designed 90 years ago to transport colonial goods, and travelers often cite it as one of the world's most scenic rail journeys. But for Vietnam's people who need to travel regularly between cities, it's simply a burden.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Vietnam. Quite short today, but that's all we have for today. 네,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listeners, we just had so much we prepared for you for this short hour, but we are going to be continuing on with our summer special throughout this week. So tune in. Winners of the Busan Worldwide Summer Special Ice Cream Mobile Voucher can be found on BEFM website. Now, our summer special continues through Wednesday, and yes, more ice cream vouchers are up for grabs, so keep those messages coming. 네, 부산 월드와이드 여름 특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 당첨자는 BFM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까지 여름 특집은 계속됩니다.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도 계속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d if you'd like to listen to this episode again, you can find our show at befm.or.kr or on BEFM app as well. And our final song is by 5 Seconds of Summer with She Looks So Perfect.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1: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0: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1: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0: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1: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0: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1: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1:00

0: 감사합니다.
1: 와, 제가 이렇게 호강을 일하러 와서 귀호강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That was fantastic. 약간 so I didn't know it was gonna be this. 이렇게 냅다 들어가고 또 그렇게 냅다 좋을지 몰랐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So this is actually my favorite version of this song. 아. 이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0: 네.
1: 지금 이 버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에요.
0: 네, 저도 사실 이 노래를 이렇게 우쿨렐레 치면서 어떤 가수가 하와이의 엄청 전설적인 가수가 부르는 걸 보고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1: Okay, 네. so I'm gonna try to get his name. 왜냐면 또 가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Okay, 네. so his name is Israel Kamakawiwole. 네. So he's one of
0: Israel Kamakawiwole.
1: There we go. Kamakawiwole, one of the most famous 네. Hawaiian singers.
0: Yeah, Hawaiian singer.
1: 맞죠, 예, 맞죠. 예. 굉장히 약간 he had the curly hair. 되게 강렬한 이미지셨잖아요.
0: 맞아요. 엄청 네. 그
1: 덩치가 있으시고
0: 그 사모아족이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런데 그 우쿨렐레가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맞아요.
0: 소리가 되게 또 엄청 두꺼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우쿨렐레 뭐지 했는데 그 우쿨렐레가 바리톤 우쿨렐레라고 종류별로 우쿨렐레 조금인데 우쿨렐레 중에 제일 큰 우쿨렐레였어요. 아. 그러니까 제 거보다도 좀 더 저도 큰 사이즈인데
1: 아 그런가요?
0: 이거보다 좀 더 큰 우쿨렐레였는데 그분이 들고 있으니까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1: 토이 마침 네. 장난감처럼
0: 맞아요. 네.
1: Absolutely. So let's talk about this song. 자, 이 노래 저는 이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오리지널은 따로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So this is
0: 네.
1: from a very very famous classic Hollywood 아. film. 자, 제목이 Over the Rainbow. Yeah. 하지만 이 노래는 어떤 영화에서 왔죠? 네.
0: 네, 그 오즈의 마법사죠.
1: 맞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네,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퀴즈를 내드려서. All right. So it is the 1939년 영화예요.
0: 와,
1: The Wizard 네네. of Oz,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 주인공 도로시가 부른 노래인데 39년에 Wizard of Oz가 처음 이 컬러를 쓴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Over the Rainbow라는 이 컬러가 들어간 노래가 참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네, 또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처음부터 환영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오즈의 마법사 주제가는 다 좋은가 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오즈의 마법사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1: 괜찮았던 나무 알지?
0: 그 노래도 정말 좋은데
1: 또 나이가 이렇게 나오죠.
0: 네.
1: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네. I actually don't remember the cartoon.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만화 주제가들이 만화 주제가나 영화 주제가들은 그 콘텐츠를 넘어서 살아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친구잖아요.
1: 맞죠, 맞죠.
0: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나오니까 몇 번 들으면 계속 따라 부르고
1: right.
0: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같이 부르고 그, 막 그랬던
1: 개사해서 것 부르셨어요 혹시?
0: 저 개사는 못 했는데 개사 어떻게 하셨어요?
1: 못 부르요. 저희 큰일 나요. 저 피디님 양복 입고 어디 가셔야 돼요.
0: 안 되는 거구나.
1: We can't. But then kids were a little naughty. We would change the lyrics.
0: 네.
1: Yeah, that's right. So, but then this song, going back to Over the Rainbow. 자, 이 느린 약간 좀 jazzy하고 좀 느리고 약간 멜랑콜리함이 있었잖아요. 그 원곡은. So they thought, you know, Judy Garland, the very young girl at the time. It wasn't appropriate. 좀 소녀가 부르기는 너무 느리지 않나. 네. 하지만 명곡이 돼서 이제 큰 스타들 Ariana Grande, Celine Dion 커버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Over the Rainbow 이 노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연장에서도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커버를 안 하더라도.
1: 사실 이게 약간 앵콜곡으로 부르더라도 약간 떼창을 언제 네. 어디서든 가사 사실 모르더라도 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라고라도 떼창을 할 수 있는
0: 네.
1: 곡이잖아요.
0: 실제로 그냥 많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불러야 되고 무대에서 불러야 되면 그래도 어떤 의미로 의미가 있느냐 제가 막 원어민처럼 유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보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사실 네.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게 좋은 팝송 또 막 어렵지 않은 팝송이 있으면 그게 수업 교재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 이제 가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0: 네.
1: 혹시 노래를 준비하시면서 이 가사 외울 때 사실 영어 가사 외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0: 네. 가수분들 가끔씩 손에다가 써놓고 컨닝페이퍼처럼 보신다고 하는데 네네. 혹시 가끔 그러시나요?
1: 아 그렇게 해도 네. 그 저가 갖고 입이 안 익어 있으면 저는 못 불러요. 아. 막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으면 이렇게 뜻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죠. 그렇게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막 무대에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거의 입으로 달달 외워서 이렇게 해서 좀 지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럴 때도 참 많아요.
0: Right. So 네. of course, if any of our listeners, you know, we have some K-pop fans too. If you are trying to learn a song in a different language, it's really hard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So you have to just kind of mumble it over and over and over.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외우실 때 특히 이 구간은 진짜 내가 천만 번 연습했는데도 아직도 조금 긴장된다. 혹은 아직도 약간 이렇게 약간 stumble 한다 그러죠. 좀 네. 이렇게 엉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1: 그 중간에 아까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이 부분이 그 되게 이제 원어민 우리 이스라엘 까마까미 올레가 하실 때는 네네.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저는 거의 그냥 음을 듣고 그냥 흉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막 외우고 좀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을 좀 구간을 좀 나눠서 한다든지 조금 강조할 수 뭐 하나만 들리면 그냥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0: 네 사실 이게 되게 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자 언젠가는 어느 날은 I'll wish upon a star. 되게 이게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D사의 피노키오라는 네. 애니메이션에도 When you wish upon a star이라는 또 명곡이 있잖아요. 자 wish upon a star. 그리고 별이 막 별똥별에 떨어지거나 별을 보고 그 별 에다가 소원을 빈다. So wish upon a star. 근데 영어가 어려운 게 이제 연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someday I'll wish upon을 띄우지 말고 wish upon. Wish upon. Wish upon a star. Wish upon a star. 그죠? 어 star도 끊으면 되게 약간 꼬이거든요. 네. Wish upon a star.
1: Wish upon
0: 자 그렇게
1: star.
0: 내가 소원을 빌면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wake up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그게 시적이에요. 자, 구름이 far behind me. 더 멀리 내 뒤에 있다. 즉 내 몸은 이 높은 하늘을 둥둥 뜨고 있다. So wake up. 약간 wake up이란 단어가 저는 항상 이 가사를 들을 때 약간 소리적으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약간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wake up. 뭔가 센 소리가 팍 들어가면서 엄마가 아침에 찬물 끼얹는 느낌. Like Hayley. Wake up! I'm like, oh. 알았어, 알았어. So like,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you. 이렇게 세 번을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그럼 또 이제 저희 선생님의 또 직업병으로 따라해보시고 everybody 따라해보세요. 아, 네. 여러분, 영어 네. 따라해야죠. Wake up.
1: Wake up.
0: Where the clouds,
1: where the clouds
0: are far behind me.
1: Are far behind me.
0: 아, 너무 좋습니다.

0: travel.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왜냐면 wake wish on a star 왜 아닌지. 별 보고 별 보고 하면 wish on 하면 왜 굳이 upon? 그러니까 upon이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위에 약간 뭔가 그 별 위에 있는 신이라든지 뭔가 더 파워풀한 힘에 비는 것 같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1: 아,
0: Anyway, so yeah.
1: 네, 오늘 가사 진짜 아름다워요. 그죠?
0: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댓글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청량한 목소리로 더위가 안녕하세요. 1도 정도 내려간 느낌입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맞죠. 네. I mean that voice, this like crystal clear, beautiful voice, definitely is cooling us off. 지금 피서 온 것 같아요.
1: 아,
0: 진짜
1: 네,
0: 하와이 온 것 같아요.
1: 오, 네.
0: 홀라, 또 코코넛, 누가 코코넛 워터 한 잔만 갖다 주실 분.
1: 부곡 하와이인가요?
0: 부산 하와이. 부산 하와이 되겠습니다.
1: 거기 없어져서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0: True. 네. That's true. So yeah, we were talking about some parts that kind of stumbled him over when TJ was trying to learn this song.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But yeah, so that part certainly made us feel like we are in Hawaii. And then, you know, speaking of wishes, because that's the topic of this song. 저희 도로 씨가 뭔가 이 wish upon a star에 기도를 하고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over the rainbow, 이 무지개 넘어서 구름을 멀리 보면서 깨어나고 싶다 같은 꿈이죠. 희망 꿈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목표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 표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TJ님, what's your dream?
1: 저는 그 전 세계 투어를 도는 가수가 되어보고 싶어요. 세계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0: So he wants to travel and tour. It's key. Tour around the world.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요.
1: 아, 감사합니다.
0: 통학사가 필요하시면.
1: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가수. 글로벌 가수 TJ님을 위해서 또 영어 표현 조금 배워봐야죠. Let's talk about dreams, right? I've always dreamed of. 따라해볼까요? I've always dreamed of.
1: I've always dreamed of.
0: 자, 뭘 꿈꿔왔다. 그럼 약간 좀 거창한 꿈이에요. So I've always dreamed of touring around the world.
1: Touring around the world.
0: Touring around the world. World tour를 항상 꿈꿔왔다. 자, 그렇다면 또 my dream is to, my dream is to be a world famous singer.
1: Oh,
0: well, your dream.
1: My dream is to be
0: a world famous,
1: famous singer.
0: Yeah. BFM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아, 네. 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Well,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이렇게 제가 이제 my hope is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언젠가 막 어디서 공연하실래요? Like I don't know, Madison Square Garden 한번 채워보실래요? 뉴욕에 거기서 채웠다. TJ가 채웠다를 뉴스에서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다, 내가 거기 가서 있어야지. I hope to have front row, 그러니까 front row tickets.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작겠구만. Front row tickets to Madison Square Garden. 네, 그렇습니다. Well, I wish I could continue on. 그렇죠. 이 세그먼트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of course, we have to kind of start wrapping things up. 슬슬 마무리. 하지만 보내드리기 전에
1: 네,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이 진행자의 권리로 한 곡을 더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와, so what is the song called?
0: 아, 이 노래는 서핑 자이브라고 하는 노래예요.
1: So that's why you're saying jive. Jive. Got it. Yeah. I have a question. Was this song kind of inspired by Over the Rainbow? 약간의 네. 오마주가 가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네. 더하는 느낌인가요?
0: 아, 제가 무지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오늘 Over the Rainbow를 하니까 제 노래 중에도 무지개가 나와 있는 여러 노래가 무지개가 나와 있는 노래가 세 곡이나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노래를 하나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1: 아, 가사를 들어보니까 for 네. those of our English-speaking listeners, we've got some like overlapping motifs. 약간 가사의 분위기가 네, 너무 네.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Cause 네. you mentioned clouds and of course over the clouds. And you know he says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가라. And this is all about you know following your dreams. So and taking a small step. Riding the Waves. 어, 네, 이렇게 또 네. 여름에 청량한 멋진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네. right. Thank you so much. Again, this was our singer, T.

Welcome back, everybody. It is time to get to our Busan playlist. So I asked you this question. How are you beating this heat? 물론 저는 이제 귀호강으로 한 온도가 3도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푸시고 계시는지 이 더위를

피하고 계시는지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a text from our listener 9025님. My favorite way to survive summer. I like that. Survive summer. 그쵸? 여름은 뭔가 이겨내는 거죠. Is to find a nice cafe with great air conditioning. Oh, you are a man or a lady of my heart. I love that too. I order one iced coffee, open a book, and suddenly 3 or 4 hours have gone by. It's my little summer vacation without leaving town. 그쵸? 뭔가 도서관, 카페, 캉스, 휴양지 가서 책 읽으면 because there's like a genre of summer books. 또 이렇게 여름에 읽으면 술술 읽히는 뭐 추리소설, 로맨스소설 그렇게 뭔가 플롯이 재밌는 책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어떤 여름책 읽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9025님 is asking for California Girls by Katy Perry. Short and sweet, 0027님. My summer survival plan, stay in a nice air-conditioned cafe and don't leave until sunset. 자, 이제 카페에 저희가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많이 긁고 다녀야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 약간 당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아보다는 조금 단 음료를 먹게 돼요. I mean, that's not great, but I'm just telling you, it is what it is. Hi, Benny. Benny, of course, always coming in with some great K-pop requests. His song request, 여섯 번째 여름 by Plave or 여름 쏙 by Popping or 1ONFN. Either of the songs are the best way to beat the heat. 맞아요. 사실 이 여름 장르가 또 이제 여름 책이 있듯이 여름 팝송, 여름 K-pop 장르가 또 따로 있잖아요. 저희 아마 계속 들으셨을 계속 이제 라디오에 꾸준히 나오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또 이제 선곡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노래를 선택하는 게 클리셰인가? 아니면 클리셰가 뭐 별 다른 이유 있이 클리셰인가? 좋으니까 들어야 한다. 우리 PD님, 여름 곡 선곡한다? 아니면 난 조금 더 안 여름여름하게 간다? What side are you? This looks like our producer's 여름곡. That's right. Dive into it. It is mainstream. So we have some great song requests from Benny. Another great song request from 삽살개님. 저는 여름에 힘들 때 레드벨벳 파워업을 듣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전 여름에 저는 약간 청량한 노래 근데 또 막 너무 방방 뜨지는 않는데 좀 청량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또 여름은 댄스곡의 계절이니까. So some people like the really fast synthesizer, power, obviously power up kind of songs. Others are more chill, like there's a little ukulele going. There's a little like a folk vibe going. So yeah. 고수님, I like where you're going with this. 자,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어디에? 바다에 가서 수영해야 됩니다. 자, 고수님 팔에는 붉게 달아올랐다. 그 선크림을 안 바르신 거예요. 근데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Because it hurts. 여러분 제 팔을 보시면 we call this, to call this, 이렇게 근육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we call this a tan, like a tan line, farmer's tan이라고 하죠. 막 농부들이 이제 여름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딱 이 티셔츠 끝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밑에는 it's dark and then the top part is light. 지금 제 팔이 딱 그렇습니다. 저는 또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바르거든요. But it is what it is. People keep asking me, oh, Hayley, did you go on vacation? 아, 휴가 되게 세게 갔다 오셨. 저는 출퇴근만 했어요. They're like, why are you so tan? Guys, it's sunny out. Like, what do you want me to say about it? 그렇습니다. Some people just keep tan. Some people can stay fairly, you know, their usual color. All right, let's go to Amy. All right, I beat the heat by mastering the art of doing absolutely nothing. Less movement, less sweating. 맞아요. 옛말에 틀린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가만히 있어라. That's what my mom used to tell me. 근데 엄마, 퇴근을 하고 오면 어떡하나? 제가 또 출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떡하죠? But then if you are with kids, 애들이 또 방학이었으니까 놀자. 그러면 환자 놀이. 그러니까 이모가 누워 있을 테니까 진단을 좀 해. 그러니까 수술도 좀 하고 이제 주사도 놔주고 or 나무늘보 놀이. 그거 안 했어. 저는 약간 나무 같은 공원에 가서 아니 어딘가 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매달렸죠. 자, 여기 붙어 벽에 붙어 있을까? 나무 늘보 놀이인 거야. We have to move really slowly. So you play sloth. Yeah, less movement, less sweating. 에이미님은 another classic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하셨습니다. And let's move on to one more text topic. 마차차티님.

말차, 또 아이스 말차 라떼도 마시잖아요. 여름에 안 나가는 게 답이에요. 자, 문 닫고 에어컨 틀고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삶 최고입니다.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Oh, is this a cover of the Indigo's

0: 팝스가 약간 과일파 약간 또 물 베이스 제 꼬르륵거리는 소리 들으셨어요? 가만있어 and then just like that fruit bars or popsicles or 쭈쭈바도 사실 맛있거든요 왜냐면 또 녹으니까 쭈쭈바 들고 좀 이렇게 공원 돌아다니고 마실 쓱 하고 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yeah so we have a couple of songs coming up for you because it's a playlist we're gonna play two first we're gonna go with Oasis Oasis by Brown Eyed Girls following that up with 마차차님 this one's for you 여름아 부탁해 by 볼빨간 사춘기 enjoy
1: Wow, 여름이다! 막 이래.

0: Welcome back. I hope you enjoyed those two back-to-back summer tracks. And speaking of summer, we've got a summer special coming up. D minus, I can't do math. It's coming up Friday. You do the math.
1: 네, 지금 너튜브 들어보시면 저희 청취자 참여 이벤트 여름 특집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7일 여름 특집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선물이 쏟아지는 여름 특집.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로 만드는 여름 노래 챌린지. It's not hard. Use AI to make a song about summer. Whatever you want it to be. Ballad, dance, trot, rock, hip-hop, EDM. 자, 이 BFM 클럽으로 바꿔주실 여름 노래 기다리고 있고요. Also, your love story. 선생님, 청취자님,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Your summer love stories. 자, AI 아니고 아날로그 감성도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의 여름 사랑 이야기, 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마음 찢어지는 이야기, 오히려 좋아요. 행복한 이야기, 지금 옆에 같이 있다 등등등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ere? Number 4, 숫자 4, mybusan@gmail.com. 이번 주 수요일 자정 8월 5일 밤 12시까지예요. So it's Monday, Tuesday, you have until Wednesday. 하지만 또 이렇게 11시 59분에 보내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That's my 직업병, sorry. Send it early because we've got a lot of gifts for you. 자,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드릴 빙수, 아이스크림, 커피 쿠폰까지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Alright, let's come back to your, speaking of summer, still summer messages. 착한맛 던지네스 통계님, 그렇죠. 무더운 날은 에어컨 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015B가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Alright, well, me too. Now we have the AC back now. 0720님, 족욕을 하시는군요. This person fills a small bucket with cool water and soak their feet for about 10 minutes. So it's really amazing how cool that makes them feel. A cold glass of water, favorite summer playlist, and they are ready to brave that heat again. One Republic, Good Life. This is actually one of my favorite summer songs. 약간 이렇게 조금 너무 막 붕 뜨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신나는 노래 좋아합니다. 황 작가님도 마찬가지네요. 베스킷에 얼음 넣어서 발 담근 다음에 For My Busan을 듣는다. Also, 황 작가님 반대로 가시는군요. So she listens to a winter song. 또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런 느낌으로 하얀 겨울 신청해 주셨습니다. Also, 너무 더우면 밤에 나가서 뜁니다. Is that 홍 작가님이세요? 우리 지금 밖에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And she's a runner too. We do see a lot of people. 자, 땀이 줄줄 흐를 때 집에 들어와서 씻으면 선풍기만 틀어도 엄청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맞긴 맞는데 저도 러너로서 너무 덥지 않아요? How are you? Let's talk. Let's form a chat or something. 네, 조르디님은 일단 너무 더우면 소파에 앉아야죠. 자, 소파에 앉아서 선풍기를 틀고 얼음을 무한 리필로 계속 먹습니다. And we have messages coming in. 주부로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I'm seeing some familiar names. 아, 제가 이 시간에 오니까 다들 나와주시는군요. Also, 상윤캐님, of course, I see you. Sunbrella, 양산. 양산이 막 시원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덜 힘들다. 확실히, it definitely helps. But let's go to a song break. This is Good Life by One Republic.

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Okay, well, how did you first discover yodeling? No, very simply. 처음 요들을 네. 만나게 되신 게
1: 예전에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린이 합창단을 뽑았는데 제가 1기예요. 그때 처음 배웠죠.
0: So she first learned yodel back in elementary school 네. when there was TBC, this broadcasting station, and they had a children's choir then. And she was the first ever class to be part of that children's choir. 네, 그때 처음 배우셨고. 네, 네. 근데 음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특별히 요들에 매료된 이유가 뭔가요? Why were you mesmerized by this yodel song in particular?
1: 저는 원래 지휘를 공부를 하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요들은 이 발성 자체가 아주 특이하고요. 부르면은 괜히 행복해져요.
0: 맞아요. So Yodel 언니 said she actually learned conducting and education, but when she first met yodeling, she thought it's really unique. It sounds unique when you sing it. It sounds it's really unique as well. And you become happy when you listen to it.
1: 실제로 요들을 배우고 나서 암이 완치되기도 하고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요.
0: Wow.
1: 아프신 분들 다 오세요.
0: So there are a lot of health effects too. Some people were able to cure their cancer through yodeling and also overcome depression. So if you're suffering from any illness or disease, do come see 요들 언니 to cure them all. All right. Well, is there, I guess, something that, I mean, someone you want to recommend this yodeling to? 특별히 혹시 이제 가르치시다 보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펭수, 러닝맨 너무 많은 분들이 네네.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은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그 특징이 있을까요?
1: 제가 제일 사랑하는 또 남들이 세밀렐라 아주 좋아하고 예뻐하는 제자가 박성호 씨. 개그맨.
0: Okay. 박성호, the comedian, is one of our favorite students.
1: 박성호 씨는 요들을 배우고 음반도 냈죠.
0: 아, 네. He also learned yodel and he also released his own album.
1: 개콘이 없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들을 함으로 방송도 하게 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만들어졌었죠.
0: So for him, it was a really hard time when gag concert had disappeared for a while. But by learning yodel and releasing his own album, he was able to revive from that period.
1: Okay.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0: He's really grateful to have 네. met 요들 언니. All right, well, you also wrote a book titled Live Like Yodeling.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though? 요들처럼 살아라라는 네. 책도 쓰셨잖아요.
1: 네, 요들인으로서는 처음 네. 쓴 것이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요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많은 예화들 또 아주 아름다운 일들 또 요들 발성 모든 걸 다 엮었어요.
0: So the book has all the stories that she experienced teaching yodeling and also how it can change your life attitude, whatnot. And it also has the technique of yodeling vocalization within the book as well.
1: 책에 보면 QR이 있어서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다 배울 수도 있는.
0: 아. 네. And you also have a QR code in the book, so you can immediately look at videos related to the explanation in the book.
1: 너무 잘 정리가 된. 책 한번 보고 나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0: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book, anyone can basically learn yodeling. But I wonder,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근데 책 제목처럼 네. 이 요들처럼 산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1: 궁금하시죠?
0: 네.
1: 네, 다들 궁금해하세요. 제 강의 제목이 요들처럼 살아라요. 요들 발성을 보면 한 통속으로 발성을 해야 되는 원리가 나와요. 요들 발성의 원리를 보면 이 연결이 돼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발성의 원리 자체가 인문학이에요.
0: 네.
1: 그래서 세계 최초 요들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있죠.
0: Wow, so it's like the first ever humanities based on yodeling. And if you take a listen to her lecture, it talks about the vocalization technique of yodeling, and it includes connection, communicating, and that's all part of the vocalization. And it could be connected to how we see life and live life as well.
1: 그렇죠. 모든 발성이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게 요들이에요. 항상 함께 해야
0: 함께.
1: 돼요. 그게 요들 발성의 원리예요.
0: So the basic principle of yodeling is that everything is connected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in a harmonized, unified way would be.
1: 안 되잖아요.
0: 그렇게요. 이어가는 뜻이.
1: 그렇죠.
0: So as you saw in the example earlier, you can't cut each of the sound, separate them. You have to connect.

0: them all as if they're all just one sort of flow. Okay. All right. Well, I'm curious, how do you think yodeling has changed your own life then? Since you even wrote a book on it, right?
1: 책을 읽어보면 요들이 네.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랑도 연결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요들이 선생님 인생 어떻게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나요?
2: 물론 저는 아기 때부터 항상 웃는 게 제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행복하지만 요들을 배우는 분이 행복해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그 에너지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아, 에너지는 소통이거든요.
0: 그렇죠. 네. Of course, 요들 언니, she learned yodeling ever since she was really young. And the smiling face was a default for her ever since she was young. But as she taught yodeling and sang yodeling, it made her happy to see people around her become happy learning this too. And that's where she gains the energy from.
1: 아, 좋습니다.
2: 지금 행복하세요.
1: 아, 행복합니다.
2: 예, 노래나 말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할 때나 노래할 때나
0: 그러게요.
2: 발성만 잘하면 되거든요.
0: So when you speak and sing, it's pretty similar, the vocalization. So you can feel happy just like that.
2: 그럼요.
0: Okay. 네. Well, I'm really excited to move on. Now, the more we talk, the more excited I become about today's class. What kind of musical journey will you take our crunchers on for the next few weeks?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오늘 수업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2: 아, 그래요. 네, 저도 기대돼요.
0: 그렇죠. She's also excited,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it. So what will you be teaching us next? 그럼 우리 크런처들이랑 어떤 네. 소리 여행 앞으로 하게 될 거죠?
2: 일단은 내가 가진 소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 가슴 있으세요?
0: 네.
2: 이거 생방송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누구나 가슴은
0: 네,
2: 있죠.
0: 그렇죠.
2: 체스트가 있는 거예요.
0: 그쵸?
2: 머리 있죠?
0: 머리 있죠.
2: 네, 우리가 가슴하고 머리 두 개만 쓰면 요들은 끝.
0: Okay, so all you need for yodeling is your chest and your head. Okay? So all you if you have that, you can anyone can enjoy yodeling and we're going to find your own voices. Discover 네. your voices through the lesson today and moving forward as well. Well, I heard your classes always begin with everyone shouting happiness or 행복. 선생님 수업은 항상 행복이라는 그렇죠. 말로 시작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2: 전체 차렷 행복. 열정 우셔 행복.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행복 이렇게 합니다.
0: So everyone bow 행복 happiness. Let's start 행복. 네. Our happiness is basically what she says before a class starts. Why do you say that instead of 시작? 시작 대신에 행복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유는 뭐죠?
2: 이 사람의 뇌가 바보래요.
0: The brain is pretty stupid.
2: 이 행복은요, 셀프래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거든요.
0: And so if you keep saying I'm happy, then you become happy. You can fool the brain to feel as though it's happy.
2: All 요들 right. 아카데미 오기 전에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몸이 좀 아파, 열이 나. 그런데도요. 네. 신기하게 와서 2시간 강의를 받고 나면 열이 뚝 떨어져요.
0: Wow. So even if you're sick, even if you have fever, you go to the Yodel Academy, you learn for 2 hours, and your fever would just disappear after that 2-long-hour class.
2: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0: And this 분명히. is possible 네. medically and scientifically.
2: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몰핀 주사를 맞잖아요.
0: 네.
2: 몸 안에도 이런 행복을 만들어주는 핀자 돌림이 있대요.
0: Okay. 네. So you don't have to get any sort of injections, medications when you're sick. Even just through yodeling, you can get that hormone out to make 네. you feel healthier and happier.
2: 뭐 엔돌핀, 다이돌핀
0: 그쵸.
2: 이런 것을 몸속에서 막 만들어내다 보면 면역력이 생긴대요.
0: And you can strengthen your immune system by creating endorphins, whatnot, by yodeling. 네.
2: 그래서 저희 제자가 암 말기까지 됐다가 요들하고 완치됐어요.
0: Wow. And one of our students, 네. they were actually at the very end phase of cancer, but they were cured completely after learning yodeling. That's
2: 아프신
0: amazing.
2: 분들 오세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실라? 그런데 의사분들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세요.
0: 그럴 것 같아요. Even 네. doctors are amazed by the effects of yodeling. So if you're sick, once again, come see yodel 언니.
2: 어떤데 저한테 막 보내세요.
0: Oh, okay. And some doctors even send their patients to 네. her. Well, you know what? Let's begin our class then by saying happiness. 그럼 선생님, 오늘도 네. 행복 외치고 그렇죠. 우리 수업 시작해볼까요?
2: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전체 차렷!
0: 차렷!
2: 행복!
0: 행복!
2: 네, happiness. 이렇게 하는 겁니다. happiness!
0: All right, sounds good. Well, today's first topic is beginner level discovering the voice within you, like you said. But I heard that you often say anyone can yodel, although it seems like a really difficult sort of singing technique. 우리 첫 번째 시간 주제가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의 목소리를 찾는 네. 시간이잖아요.
2: 그렇죠.
0: 사실 많은 분들이 요들 하면 상당히 어려운 노래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2: 기교인 줄 알죠.
0: 네, 기교인 줄 알죠. 에이. 그러니까요. 네. 어렵게 들려요. 근데 선생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정말인가요?
2: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슴에서 나오는 흉성, 또 내가 가진 머리에서 나오는 두성.
0: 네.
2: 흉성과 두성 두 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0: 아, okay. So all you need 네. is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That's all you need for yodeling. 오케이.
2: Okay. 가슴 소리 누구나 다 내죠.
0: 네.
2: 해볼래요?
0: 네, 해보겠습니다.
2: 요요
0: 네. 요. Do you want to try this together? Chest voice. 요요 요.
2: 네. 아까 제가 여섯 가지 가르쳐 드렸던 거. 그게 웃는 얼굴이잖아요.
0: Okay, we're gonna learn six techniques with 요들 언니 now. First of all, smiling.
2: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어떤 각도로 변할까요? 1번 묻지 마라. 2번 얼짱각도다.
0: Number one, don't ask me. Number two, it's the pretty sort of angle if you smile. Of course, it's number two. 2번이겠죠?
2: 네, 당연하죠. 얼짱각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짱각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웃으면 입속의 공간이 넓어져요.
0: So why you need that angle is 네. because when you smile, the space within your mouth becomes bigger.
2: 제가 만든 30 발성법이 있어요.
0: Okay. So there are three whole sort of technique 예. that 요들 언니 created.
2: 첫 번째는요. 네. 아 하고 여섯 가지를 지키면 네. 입속에 공간이 생겨요.
0: Okay. First of all, if you keep that six techniques we're going to learn very soon, you can create a space in your mouth when you say 아.
2: Okay. 공간이 생기면 울리죠.
0: 네.
2: 울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공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0: okay.
2: 공간이 생기면 공명이 되죠.
0: And if that space is created, then it can actually make vibration sounds, right?
2: 공명이 생긴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를 하면 듣는 분이 공감을 가진대요.
0: And also, if you sing with that sort of voice, the other person listening can 네. empathize with that voice. So in Korean, that is called the 공간, 공명, and 공감, which is why 와, it's the
2: 잘하시네요.
0: technique.
2: 네.
0: All right.
2: 제가 만든 게 많아요, 발성법을.
0: She created a lot of these techniques on her 네. own. All right. Well, shall we learn the six then? 그 여섯 가지 한번 네. 이어서 해볼까요?
2: 네, 여섯 가지를 지키고,
0: 네.
2: 자, 그 상태에서 공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공간을 만들고. 자, 요, 요, 요.
0: 요, 요, 요. 그 여섯 가지가
2: 웃어야지.
0: 뭐였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2: 웃어. 눈 작게, 네. 뺨 올리고, 코평수 넓히고, 인중 짧게, 입 보이고, 턱 당기고.
0: All right.
2: 이게 얼짱각도.
0: So the six are, you have to make your eyes small and have your cheekbones high as you smile and enlarge your nostrils. 네. And the philtrum has to become shorter, show your teeth and chin out, okay? And to create a pretty sort of angle.
2: 저절로 예뻐지죠. 이 상태를 해야 입속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0: Okay. So you have to keep these six techniques. Really think about it as before you sing to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2: 이게 요들 언니의 육법 전서거든요.
0: Okay. So this is 요들 언니's six techniques for singing yodels.
2: 법은 지켜야 하니까.
0: And you have to keep the rules, of course.
2: 그대로 유지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0: 아, 네, 좋습니다. 자. Maintain that face and make the voice.
2: 오케이, 만들고. 네. 예, 예, 예.
0: 예, 예, 예.
2: 이게 흉성이에요.
0: 아.
2: 가슴이 울리죠?
0: 네, chest 네. voice. You can feel your chest 네. vibrate, right?
2: 요, 요, 요.
0: 요, 요, 요.
2: 아, 무서우면 안 돼요.
0: Don't be scared. Oh, right. Don't make a scared face. Smile as you say it.
2: 눈이 커지면 무서워요.
0: Don't enlarge your eyes because you can look a little scary, okay? 네,
2: 가슴이 울리는 흉성을 내고요.
0: 네.
2: 머리소리.
0: 네.
2: 자, 두성. 호, 호, 호.
0: Head voice. 호, 호, 호.
2: 정말 잘했어요. 와우, 정말 개 같아요.
0: She said I sounded like a dog.
2: 아니 생방송에서 웬 개? 아, 이 두성이요. 개 소리랑 똑같아요.
0: 아,
2: 그런데 예전에 조수미 씨 있죠. 네. 뭐 우리나라 유명한 네. 조수미 씨가 예전부터 개 호흡을 가르쳤거든요.
0: 아, so it sounds like a dog when 네. you make head voice. And 조수미, a famous soprano in Korea, always talked 네. about this vocalization technique from the past.
2: 저는

0: 감사합니다.
1: 유후! 너무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That was amazing. Yes, and we're going to try and sing it together.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with 요들 언니 today. Wasn't that amazing? And I felt so happy listening to her and seeing her sing.
2: 노래 부르시는 네. 모습 네.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3: 그렇죠?
2: 네. 뭐 웃기는
3: 웃으면
2: 따라서.
3: 돼요. 네. 육법전사만 잘 지키면 돼요.
1: Just listen to, just remember the 6 different techniques that she taught you earlier, right? With the smiling. And we're going to start learning now. Our next lesson is taking yodeling one step further, becoming friends with my own voice.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요들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바로 요들 한 걸음 더 내 목소리와 친해지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딱 보니까 요들 이렇게 써 있어.
1: 아, 정말요? So she said I have 요들 on my face written, which means I'll be good at it, she thinks.
3: 제가 스튜디오 들어올 때 막 노래하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1: So when she stepped into our studio this morning, before the show began, 네. she was singing the yodel song, smiling, giving so much good positive 그럼요. energy to all of us.
3: 일단 뭐 너무 쉬운 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네. 어, 1단계는 아까 스타카토 했잖아요. 네. 끊어서. 네.
2: 그쵸. 에에이이 스타카토.
3: 똑또 끊었어요. 네. 요거를 좀 길게 해보는 거예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Make longer sounds this time. 에에이이
3: 어,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음악에서 하는 용어가 있어요.
2: 뭐죠?
3: 알아맞혀보세요. 오케이. 1번 마가린, 2번 마르카토.
1: 1. 마가린, number 2. 마르카토. 어. What technique is it? Number 2.
3: 와, 역시 대단해요.
1: Amazing.
3: 어, 2단계로는 길게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네. 아, 내 가슴 소리가 이건가? 내 머리 소리가 이건가?
1: Okay. Okay, so make the sound a little longer this time. Test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as well. Head sound and chest sound.
3: 이제 드디어 얘네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1: Ah, okay. We're connecting them now.
3: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네. That's the important part. 체스트와 헤드를 연결한다. 네네. Connecting the head, chest voice and 그렇죠. the head voice. 에이.
3: 요들 많이 연습했어요?
2: 좀 했습니다, 선생님.
3: 그랬었구나. 역시 잘했어요. 그런데
1: I did practice a little bit.
3: 원리가 있어요. 네. 제 입모양을 보세요. 네.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네.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1: 네, so choose between number 1 and 2.
3: 자, 잘 보세요. 1번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2번. number 1.
3: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number 2.
3: 네. 뭐냐 하면 아. 에이 에이 따로 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1: Oh, so if you say a e with a different shape of mouth, the sound will not come through.
3: 흉성 에하고 네. 두성 이를 한 통에 쏙 집어넣어요.
1: Oh, so you have to put in the chest sound and the head sound in one sort of one whole sort
3: 그렇죠.
1: of group.
3: 그래서 이걸 한 통속이라고 하거든요. 참 반영 번역을 잘해야 되겠네, 그죠?
1: 네, 네.
3: 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네. 그래서 A와 E가 한 통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1: 아, 오케이.
3: 움직이면 안 돼요.
1: 움직이면 안 되고 Don't move your mouth. It has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kay?
3: 네, 그래서 A 하는 흉성에 네. E 하는 두성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1: Okay, so add the A sound and the E sound inside the same sort of shape of mouth.
3: 너무 잘하시네요.

0: 좋습니다. 연결하는 거는 네. 에이 따로가 아니고 에이 턱이 그대로 있죠.
1: 그렇네요.
0: 한번 해보세요.
2: So put your chin in that posture. Just keep it, maintain it, and then make that.

0: bent my sound. Yeah.
1: 단번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막 다 같이 박수 치고 계세요.
0: Everyone's clapping for me.
1: 이렇게 요들은 내가 가진 소리를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거기 중요한 거는 한 통에 쏙 집어넣어라. 이번에 오후 발성 한번 해볼까요?
2: 좋습니다. So what's important is just use your own voice. 네. Connect the different voices 그렇죠. together and they have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f mouth. Okay? Next.
1: 이번에는 오오오
0: 오오오
1: 무섭게 하면 안 돼요.
2: 네. With a smiling face.
1: 자 오오오 오오오 자 요거 스타카토죠. 이번 두 번째 마르카토로 오오.
2: Okay, so the first one was staccato, but I will do it in a Madagato style.
1: Oh. 드디어 연결합니다.
2: Okay, connected.
1: 네, legato예요.
2: Legato.
1: Legato. 이게 토 삼형제예요.
2: 네, so the three toes.
1: Staccato.
2: Staccato.
1: Marcato.
2: Marcato.
1: Legato.
2: And legato.
1: 3단계 연습이에요.
2: 네.
1: 자, 연결할게요.
2: Okay.
1: Oh. Oh. 자, 이것도 역시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1번. 오우 오우 오우 오우. 2번. 오우 오우 오우.
2: What's better between number 1 and 2? 2,
1: 그렇죠.
2: right?
1: 한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연습하고 계시네요.
2: Our staff members are practicing right now as well.
1: 네. 그래서 오라는 흉성에 우라는 두성이 한 통에 쏙 들어가야 돼요. 네.
2: 오 and 우 in the same
1: 그렇죠.
2: voice.
1: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말고 오 꺾였어요.
2: Oh, I bet myself.
1: 이번에는 두성부터.
2: 네. The other way around from the head sound now.
1: 네. 어떡하면 좋아. 우리 11월 달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제가 뽑았어요.
2: She has to go to the States in November. She wants to take me. Yes.
1: 좋아요. 자, 요들은요. 에 오 이게 한 80% 이상이에요.
2: Oh, so with yodel A and yo oo is like 80%. It takes up 80% of the whole yodel songs.
1: 아까 제가 불렀던 요들이요.
2: 네.
1: 다 A하고 O만 한 거예요.
2: Oh, and the live performance that she showed us earlier, it was all filled with A, E, and O, O.
1: 네, 굉장히 어려워 보였죠?
2: 네, it looks 전혀. so hard. I guess not.
1: A, A, A, A, A, A, A, A, O, O. 이거예요.
2: Oh.
1: 해보세요. A, A,
2: A, A, A, A, O, O.
1: 너무 잘한다. 한 통 속에만 넣으면 돼요.
2: 네.
1: 그래서 요들의 원리는요. 저 따라해 보세요.
2: 네.
1: 에 안에 이 있다.
2: 아, so in 에 is 이. So you connect it all together.
1: 오 안에 우 있다.
2: And in 오 is 우.
1: 제일 중요한 거 너 안에 나 있다.
2: In you is me.
1: 이게 요들의 원리예요.
2: Okay, so that's the basics. 아,
1: 그래서
2: okay.
1: 인문학입니다.
2: 그렇네요.
1: 그래서 요들처럼 살아야 돼요.
2: This is quite philosophical too, which is why she is teaching it as a humanities lecture as well. How interesting.
1: 우리 둘이 마음이 똑같죠?
2: 그러게요.
1: 그래야 방송을 잘하죠.
2: 네. Our minds connect and we have the same mindset right now for better broadcasting.
1: 생방송
2: really.
1: 이렇게 딱딱 맞네요.
2: Even a live broadcasting, we're able to connect well, is what she said.
1: 아, 재밌어요.
2: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1: 다 되죠. 이제 다 배운 거예요. 80% 다 배웠어요. 이제 okay. 집에 가요.
2: Okay. So that's basically everything that you have to learn in order to yodel yourself. It's not hard. Follow along, okay, guys? All right. 그러면 네. 이제 이 80%를 차지하는
1: 네.
2: 에이, 이에 오우. 그리고 오우를 배웠으니까 노래를 한번 배워 불러보고 싶거든요.
1: 너무 좋죠.
2: 네. I want to sing a one whole song.
1: 자, 이 에이, 오우의 앞에 접두사처럼 들어가는 게 바로 네. 요로예요.
2: 요르.
1: 요로.
2: 요로.
1: 그렇지. 이게 흉성이거든요.
2: 네.
1: 요로레.
2: 아, okay. So you have to put in 요로 in front of 에이. 요로에
1: 그러면 레나 에나 에 발음이잖아요.
2: 네.
1: 어? 똑같죠?
2: 네. 네.
1: 요로레
2: 요로에
1: 이거죠. 아. 뭐 A에 요로 하나 붙여 놓은 거죠.
2: 그렇네요.
1: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게 다 요로레이트예요. 자, 요로레
2: 요로레 so 자. you're adding 요로 in front
1: 그렇죠.
2: of A.
1: 그렇죠. A가 나왔죠? 꼬랑지를 띠 붙일게요. 요로레

0: 너무 잘하신다. 음도 그렇게 잘 만지세요.
1: 아, 그래요? She's so really good.
0: 보신 적 있으시죠?
1: 아, 아코디언.
0: 아코디언. 그죠? 예쁘죠?
1: 너무 예쁩니다. 네, so pretty, the accordion.
0: 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Uh-huh. 자. You're a lady.
1: You're a lady.
0: A는 한 통속이에요.
1: 네.
0: A 안 움직이고 아, 네. A 아니에요.
1: 네. Just one whole same shape. Keep the same shape 네. as you sing all these sounds.
0: You're a lady.
1: You're a lady.
0: 너무 좋아요. You're a lady.
1: You're a lady.
0: You're a
1: lady. You're a lady. You're a
0: lady. 와, 완벽해요.
1: It's perfect.
0: 와, 대단해요.
1: 정말요, 선생님?
0: 네. 그럼 지금 다섯 글자. You're a lady. 그죠?
1: You're a lady. Five syllables.
0: 어, 오로지 다섯 음절로 다 만들어져.
1: All you need is five syllables like this 네. for you to sing a whole yodel.
0: 제가 부르고 있는 거는 얘를 조금 빨리 하는 것뿐이에요.
1: Oh, and all she's doing is 네. singing it a little more quickly, faster.
0: 요들은 천천히 부르는 요들도 있고 빨리 부르는 요들도 있거든요.
1: There's a fast-paced yodel and a slow-paced yodel.
0: 이거를 빨리 하면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1: And that's the fast-paced version.
0: 해보세요. 시작.
1: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0: 다 배웠네요.
1: That's it. No more learning needed.
0: 그래서 이 You're a lady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들어가요.
1: Oh, there's a bridge. Okay, in between.
0: Yori.
1: Oh, Yori is the bridge.
0: 아까 우리 오 발성 배웠죠?
1: 네. We learned the O. 어.
0: Yo. 그렇죠. 그쵸?
1: 네.
0: 해보세요. Yo.
1: Yo.
0: 여러분들 다 같이 하고 계시겠죠 지금? 네. Yori.
1: Yori.
0: 그러면은 Yororeiti, Yororeiti, Yori 세 덩어리만 연결하면 노래가 돼요.
1: Okay, so you connect Yororeiti, Yororeiti, and Yori.
0: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1: Yes.
0: 백두산에 오르면 You're a lady, you're a lady 사랑하는 여러분 있네 You're a lady, you're a lady
1: Oh, wow.
0: 지금 이게 You're a lady, you're a lady 이게 지금 배운 거예요. You're a lady, you're a lady 가운데 요리
1: Wow, she just added Yori in between Yori Lady. Did you hear that?
0: 너무 간단하죠?
1: 간단하네요. 근데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어렵게 들려요,
0: 그렇죠.
1: 선생님.
0: 이거를 전문용어로 사기라고 하나요?
1: It's supposed to be easy, but because she's singing it so quickly, it sounds pretty hard. And yeah.
0: 네, 그런데 사실 요들은 정직한 발성이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주 사운드예요.
1: Oh, it's a very natural and truthful sound. 네. Yodel songs
0: 그럼요.
1: and the vocalization that you use for it.
0: 내 소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부러 내가 미 이런 조수미 선생님 같은 발성을 연습하지 않아도 돼.
1: 아, okay. So you don't have to have that soprano style vocalization. You only have to use your own voice and the chest sound and head sound to sing yodels.
0: 그렇죠. 누구나 내 가슴 내 머리.
1: Anybody, you can just use your own chest and your own head.
0: 그러니까 요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아셨죠?
1: Okay, 네, 알았습니다. So anybody can basically sing the yodel.
0: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1: Okay, let's follow along.
0: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1: 산이요? 제일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데
0: 앞산?
1: 뒷산? 동산?
0: 뭐 백두산, 한라산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1: 그러게요? 네.
0: 이 노래가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1: So this is like the arirang Korean folk song of Switzerland.
0: 스위스에 가면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1: Every Swiss Switzerland people will know this song if you go there.
0: 그런데 한 명도 부를 줄 몰라요.
1: But no one knows how to sing it properly. Really.
0: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It sounds difficult for them.
0: 아마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요들 선생님이 없었나 봐요.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I guess there wasn't any teacher like 요들 언니 who was able to teach the song as easily as
0: 그래서
1: this.
0: 그래서 제가 이 쉬운 메커니즘을 스위스에 가르쳐 주려고 해요.
1: And she's going to teach this very easy basic technique and mechanism to the people. In Switzerland.
0: 이런 걸 역수출이라고 하죠.
1: This is the reverse export, you would say.
0: 그래서 제 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르치지만 스위스 사람들도 요들을 부르는 거예요.

0: 그렇게 해야겠다.
1: And that's one of our dreams, not only to teach Koreans how to yodel, but also the people in Switzerland to sing the yodel.
0: 이게 바로 그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네. 위기스 산의 네. 노래예요.
1: 아, okay. 원래 Let's 가사는요. Take a listen to it.
0: 네, 위기스 산에 오르면 요로레이디 오리 요로레이디 사랑하는 님 있네 요로레이디 오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So that is the basic verse or tune of that folk song.
0: Oh. 그래서 산 이름을 우리 산으로 바꿨어요.
1: Uh-huh.
0: 내가 and, 제일 좋아하는 산.
1: Okay, you can just change the name of the mountain that she's singing to your favorite mountain. Do you have a favorite mountain, Crunchers? If you do, change the lyrics to that.
0: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아무 산으로.
1: 네. 네. 아무 산이라고 할까요? 아, 네. 청계산.
0: 청계산. 아, 그쪽에 네. 사시는군요. 네, 이 동네 청계산. 네, 좋아요. 청계산에 오르면
1: 오르면
0: 청계산에 오르면 시작. 아, 네.
1: 청계산에 오르면
0: 아까 배웠던 거.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0: 요리
1: 요리
0: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0: 자, 요거 연결할게요.
1: 네.
0: 요로레이띠 요리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요로리 요로레이띠
0: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가운데 요리 너무 쉽죠?
1: 쉽네요. 쉬운데
0: 그렇죠?
1: 또 이걸 이어서 하려니까 바로 안 되네요.
0: 레가또만 하면 돼요.
1: 레가또 네. 네.

0: 완벽해요.
1: Perfect.
0: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에요.
1: 아, 오케이.
0: 뒤에는요. 사랑하는 님 있네.
1: 사랑하는 님 있네.
0: 아까 했던 거. Your lady, 우리 요 끝.
1: 오.
0: 시작. Your lady, 우리 요. 아까 Your lady 했었잖아요. 네. 이제 요까지만 하면 끝.
1: 아.
0: 반만 하면 돼요.
1: Just half of that.
0: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나오는
1: easy.
0: 게 리리리리리 두려워 Your lady, 우리 Your lady. 리리리리리 두려워 Your lady, 우리 요. 또 어려워 보이죠.
1: 네. This sounds hard. Again, what is it? Something new. 또 새로운 건데요.
0: 그런데 또 아마 금방 할 걸요. 어. 이번에 두 손만 할 거예요.
1: 아, 오케이. Okay. Just using your head sound this 네. time, head voice.
0: 시작. 자, 중에 가슴 소리가 몇 번 나왔을까요?
1: 안 나왔나요?
0: 안 나왔나요?
1: 아, 나왔네.
0: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1: 아,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0: 그래요?
1: Just chest sound.
0: 다시 한 번.
1: How many times?
0: 띠리리리리 두리오.
1: Oh, one
0: Just
1: time.
0: Just one. Yeah.
1: Okay.
0: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머리고요. 그냥 가슴 소리 요 하나만 하면 돼요.
1: Okay.
0: 아까 요 배웠잖아요. Okay. 걔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1: Okay.
0: 어, 시작. 띠리리리리 두리오. 아까 했던 거. 요로레이티 오 우리 요로레이티. 시작. 요로레이티 우리 요로레이티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두 성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끝!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1: 같이 해주시니까 with 요들 언니's guidance it's a little easier than how I would do it alone. 네.
0: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원리를 아마 모르나 봐요.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 Yeah, as long as you know the basic principles of the yodel, you'll be able to sing very well. And I guess Swiss people don't know it quite yet.
0: 그렇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1: And everyone, 해보세요. Crunchers, 그럼요. You can all do it. Just follow what 요들 언니 said. Follow her guidance.
0: 가슴
1: right?
0: 있고 머리 있는데요, 뭐.
1: Yeah, we all have chests and heads, right? All you need is those, 네. are those to sing the yodel. Oh my gosh, I'm sure our crunchers, anyone who's listening, listening or watching right now would want to try and learn this yodeling themselves. Is there any sort of advice that you would give them? 이 방송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네. 아 나도 요들 배워보고 싶다 하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0: 많으시죠.
1: 같거든요.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0: 네, 딱 하나.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 소리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좋습니다. 네. So don't think that it's somet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Yeongeo Bangseong.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엘리베이터가 왜 이리 안 오노? 아까 계단으로 걸어갈 걸 진짜 지각하겠네. 아, 이제 왔네.

0: 얼른 타야겠다.
1: Oh, hello. Long time no see.
0: 어머야, 이사님이네. 아, hi. Long time no see too.
1: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0: 아, 어색하게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노?
2: 아, 저도 올라가요. Up, up, me too.
1: Up, up, me too? What's wrong? Like I asked,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0: 네, 올라간다고요. Up, up, 15층, 15th floor. How about you?
1: Oh, do you mean you've been working on the 15th floor?
0: Yes, yes. 진짜 자꾸 말 시켜서 그냥 다음 층에 내려야 되겠다.
2: Thank you. See you later.
1: Oh, you're getting off here too? I thought you said you worked on the 15th floor. I'm getting off here as well.
0: 아, 같이 내린다고? 안 되겠다. 다시 타야 되겠다. 아, mistake. Me. Up, up. Bye. 오, 얼른 닫힘 버튼 눌러야겠다. 닫힘.
1: Okay, see you again. Have a nice day.
0: 네네, have a good day.
3: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3: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4: 상대방의 근황을 물어볼 때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최근에 무엇을 하고 지냈어요?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료, 지인의 근황이 궁금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다음 표현도 사용 가능합니다.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어요? What's new? 새로운 일 있어요?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2: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1: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쇼중에 시간이 왔는데 의자가 좀 높네요. 아니 너무 낮네요. 아, 오케이. 맞췄어요.
1: 아, 부장이 일부러 이분 이런 게 개그하라고 했습니까?
0: 아니 너무 높아가지.
1: 아니.
0: 아이고 그 살짝
1: 요즘 날씨로 안 되니까 이런 몸 개그도 해야 돼요, 이분.
0: 아, 제가 아직도 낮네요. 어, 네네네,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은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둠피님 듣고 계시나요? 오늘은 정말 제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산 기준 최고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올라갔고요. 게다가 폭염특보도 그동안은 경고 단계가 최고였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위험 단계였어요.
1: 네.
0: 위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일 날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morrow will be low of 27 degrees and high of 36. 오늘보다 최고 기온이 2도가 낮아지겠는데 그래도 절대 시원한 날씨는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내일도 crystal clear skies all day.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 It will feel close to 40 degrees. 체감이 40도가 되겠습니다.
2: Disgusting.
0: 조심하셔야 돼요.
2: What's wrong with you?
0: 미안해요.

0: But Asia, 네. Why are you assuming this perso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1: 아, 정답이에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2: 네. 네. 이분 여러분 뭐 날씨에 영향 주는 절대로 아닌 분입니다.
3: 전달만 하는
2: 날씨 정보 요정입니다. 날씨 정보 요정.
1: 저렇게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take it one day at a time인데 이게 너무 앞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 나가자 또는 뭐 하루씩 버텨 나가자 이런 뜻인데 the heat isn't going away anytime soon, so let's take it one day at a time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니까 하루하루 버텨봅시다. 버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 네.
0: 지금 국민분들한테 이제 버텨봅시다라고 지금 네.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1: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네.
1: 걱정 마세요.
0: 힘내세요. 네. 네. 네. But from 날씨 요정.
1: From 날씨 요정.
0: 네.
1: 왜 부산 영화 방송이 아니죠?
0: from 날씨 요정.
1: 아,
0: This is a sole opinion of 날씨 요정, weather fairy입니다.
1: 네. 오케이. 이제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네. 그래도 날씨 요정 위에 문자가 몇 개 들어오네요. 우리 케빈 팩님. This is a cool dude. I've seen him on other shows.
1: Oh, no. 저는 다른 데 나간 적 없습니다, 저는. 네.
0: 그리고 can he do the rain dance later?
1: What's that?
0: Rain dance is a dance that calls on the weather gods to give us rain.
1: Oh, really?
0: And then Kevin Packney, don't ask 네. this from him. He has no influence on the weather whatsoever.
1: 네, 네. 네.
0: 자, right. 날씨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Bye-bye.
4: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립싱크 하는 순간 부장님이 자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도전자랑 네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관 모정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서연재라고 합니다.
0: 네. 4학년 서연재 학생이었어요?
1: 네.
0: 서연재님 반갑습니다. 우리 연재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하게 됐어요?
1: 방송이야?
0: 네.
1: 저번에 5월 5일에 했었는데 또
0: 아이고 다시 네. 아 도전하게 됐구나. 오 일단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네. 자 Today, you have to answer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all correct,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연재님?
1: 네.
0: 네, are you ready?
1: I'm ready.
0: Alright. Okay.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Question number one. Choose the correct sentence. A. I have dog too. B. I too have a dog. C. I have two dogs.
0: 자, 여기에서 저는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연재 학생, 네.
1: I have two dogs.
0: I have two dogs. 확실합니까?
1: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몇 프로, 몇 퍼센트 확신합니까?
1: 100%.
0: 100%?
1: 네.
0: 맞습니다. 네. Sorry, I had to
3: figure out. Yeah,
0: yeah. Make time. 네, 이게 잘라폰 아니었는데요. 자, 연재 학생 맞습니다. C. I have two dogs. 저는 개 두 마리 있습니다.
3: Yes.
0: 네, 어떤 선물 드리죠?
3: 커피 쿠폰.
0: 네.

0: 네, 학생인데 커피 마시기엔 좀 그래서 우리 바나나맛 우유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재 학생. 자, 두 번째 number two question 나갑니다. Asia.
1: Yes.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word to complete the sentence.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Okay, here we go. She is very interested, bidi,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A. She is very interested at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B.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C. She is very interested for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어떤 거 같아요? 느낌 와요?
2: 그 빈 거 같아요.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0: 잠깐만 연재 학생.
1: She's good at English.
0: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In native이죠?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foreign languages. 이거 완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
1: Me too.
0: 연재 학생 한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2: 100%.
0: 100%. 와. 아 근데 어떻게?
1: What?
0: 어떻게? 맞습니다. 네, 연재 학생. She is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이라고 하죠. Be interested in plus 뒤에 동명사. 뭐뭐에 관심 있다라는 뜻의 필수 관용 표현이죠. 축하드립니다. 뭐 드리죠, 이제?
1: Chicken.
0: 야!
1: 감사합니다. Yes,
0: 좋아요.
1: But you're doing great, girl. 네. 네, 지금 댓글에서 너무 발음 보면 꽤 실력자 같은데 하고 발음 튀기네
0: 맞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 루키스 유님이 발음 튀기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연재 학생 첫 번째 문제 맞췄고 두 번째 문제 맞췄고 딱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 남았거든요. 이거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feeling 어때요? How do you feel right now?
2: 너무 떨리는데.
0: 네.
2: 기대돼요.
0: 너무 떨리는데 기대된다. 역시 I love that confidence.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best answer. This new phone is amazing.
3: Really? How much was it? Was it expensive?
1: Yeah, it... Which idiom fits in the blank? Okay, 이제 보기 나갈게요. A. Yeah, it broke my heart. B. Yeah, it hit the books. C. Yeah, it cost an arm and a leg.
0: 어렵다. 뭐가 좀 많이 비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네. 이 세 표현 중에 뭐가 많이 비쌌다라고 뜻을 가진 idiom 어떤 것입니까? 연재 학생 혹시 알고 있습니까?
2: 네.
0: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맞히면 우리 분량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연재 학생 이따 바로 갈까요?
2: 네.
0: 자, 정답은요?
2: It cost an arm and a leg. 씨가 맞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자 이거 우리 부장님 이거 자료폰 바꿉시다. 이거 지금 나 이 노트를 찾아야 되니까 너무 띵동댕 이 효과가 없거든요. 일단 여자 학생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바나나 맛 우유 플러스 치킨 쿠폰 and 마지막으로 에이샤
1: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0: yeah!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목소리 확 올라갔네. 연재 학생 congratulations. 근데 연재 학생 이렇게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2: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로 돼 있는 거 영화하고 많이 봤어요.
1: Yes.
0: 진짜 어렸을 때부터 being surrounded by a lot of things that you watch and listen to in English. 와, 큰 도움 됐네, 연재 학생. 우리 하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연재 학생.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나 안 가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이거 말고 방송돼 있는 거 다른 거 듣지 말고 이거 들어.
0: 역시 완전 쿨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것만 들어. 반말까지. 그렇죠. 반말까지. 이것만 들어. Alright. Mic drop입니다.
1: Yes.
0: 이 정도는. 연재 학생,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to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네. Bye. 와. 야, 멋지다.
1: That was such a cool girl.
0: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들어.

0: 이거 바로 우리 밑에 이거 코트 노려야 돼. 다른 거 필요 없고
1: 이것만
0: 들어. All right, congratulations to 연재 학생. Today's winner for EPQE No Job. So,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Asia,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요.
1: Bye.
0: 우리 다음 주 볼 거죠?
1: 아닌가? 전화? 보내요. Never mind. Sorry.
0: 지금 약속해.
1: 지금
0: 약속해.
1: Brain fog.
0: 네. 이건 약속합니다. 우리 여러분 Asia 다음 주 올 거예요.
1: I'll see you next week.
0: No worries. Okay? Hey, 여러분 stick around. More show for you in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Ariana Grande, Problem.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아, 엘리베이터가 왜 이리 안 오노? 아까 계단으로 걸어갈 거 진짜 지각하겠네. 아, 이제 왔네. 얼른 타야겠다.
4: Oh, hello. Long time no see.
3: 어머야, 이사님이네. 아, hi. Long time no see too.
4: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3: 아, 어색하게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노?
5: 아, 저도 올라가요. Up, up, me too.
4: Up, up, me too? What's wrong? Like I asked,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5: 네, 올라간다고요. Up, up, 15층, 15th floor. How about you?
4: Oh, do you mean you've been working on the 15th floor?
5: Yes, yes.
3: 진짜 자꾸 말 시켜서 그냥 다음 층에 내려야 되겠다.
5: Thank you. See you later.
4: Oh, you're getting off here too? I thought you said you worked on the 15th floor. I'm getting off here as well.
3: 아, 같이 내린다고? 안 되겠다. 다시 타야 되겠다. 아, mistake. Me. Up, up. Bye. 오, 얼른 닫힘 버튼 눌러야겠다. 닫힘, 닫힘, 닫힘.
4: Okay, see you again. Have a nice day.
5: 네네, have a good day.
6: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영어로 뭐라고요?
4: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6: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2: 상대방의 근황을 물어볼 때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최근에 무엇을 하고 지냈어요?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료, 지인의 근황이 궁금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다음 표현도 사용 가능합니다.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어요? What's new? 새로운 일 있어요?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뭐하고 지내요?
3: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4: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6: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7: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8: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9: 맞다, 맞다. All-Star.
7: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9: 어, 이노자.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7: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웃으세요.
9: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0: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임서연의 직역 불가.
1: 임서연의 직역 불가. we have Soyeon Ji in the house. 안녕하세요.
0: Hello, hello everyone. I'm Soyeon, not Joy. 네. 아니요, 저희도 맞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Not Joy. 네. Okay, 여러분. 네. Joy. 아,
0: 저희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아까 에이시아가 네. 다녀가가지고 뭔가 네. 그래도 약간 영어 느낌을 묻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불편하신가요?
1: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Never uncomfortable. But Joy or Soyeon Ji, before we get to your segment. 여러분, 네. 할 말이 있는데요.
0: 왜요, 왜요, 왜요? 그거 너무 재밌겠던데요. 생존 뭐랬죠?
1: 아, 효과를 바로 갖고 왔네요. 뭐냐면 여러분.
0: 네, 근데 풀네임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가지고.
1: 할 말이 있어서요.
0: 그러니까 민수 할 말 있다면서요?
1: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 근데 죄송한데 이게 빠빠라바이 부장님이 넣어주는데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부장님.
0: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여러분 할 말이 있는데요.
0: 네.
1: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빠바바밤 아니 근데 진짜 we are really curious잖아요. 네. 다들 뭘로 보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1: 맞아요.
0: 듣고 있는지.
1: 지금 문자 엄청 많이 왔거든요.
0: 그러니까 네. 볼 수 있어요?
1: 네. 생각보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도 많고 너튜브로 듣고 계시는 많고 네. 근데 여러분 to let you know 우리 그 BFM 앱도 있거든요. 네. BFM 앱도 있고 우리 팟빵에도 올스타가 있습니다.
0: 실시간으로 듣는
1: 네,
0: 거예요?
1: 네. 실시간 생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 네. 뭐 너튜브든 라디오든 팟빵이든 or BFM 앱이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from Monday to Friday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0: 네.
1: 뭐를 해야 되냐면요.
0: 뭐를 해야 될까?
1: 우리 방송 생방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있다. 이거를 사진으로 찍든 or
0: 아까 일본에서처럼 영어로 해요. 저 어떤 한글로 하지 말고.
1: 네네네. 여러분 take a picture of you listening to us or watching our show live. 금요일

0: 11월까지 사진 보내면요. 네. Lucky 20 people. 20명. 아주 lucky 비키한 20명이 네. 금요일 이후로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네. 네. 이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가 네, 진행되니까 이런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릴게요.
1: 실시간 정치 인증 이벤트. 네. 뭘로부터 듣고 계신지 하여튼 보내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0: 네. 네. So 네. 그래서 like 서현 씨 like you asked. Uh-huh. 생각보다 뭐지? 그 일단 이렇게
1: 일단은 네. 아,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0: 네, 우리
1: 많으시고.
0: 5742님이 uh-huh. Asia in the red heart is more beautiful라고 하는데 uh-huh. 나도 하트 안에 한번 나오고 싶다.
1: 그러니까요. 미트.
0: 네. 해 봐요. 바로 소원 들어주네요. 네.
1: 이걸 찍어 보내주세요, 여러분.
0: 네, 방금 우리 부장님.
1: 저는 이번 주에 지금밖에 안 와요, 네. 아시겠죠?
0: Our producer has drawn a line. 네. 오,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어디 갔어? 우리 9709님.
1: 네.
0: 이게 우리 앱이죠, 앱으로 듣고 부장님.
1: 계시는구나.
0: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왜 이렇게 놀랍게 말하지? 네, 앱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1: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네. 이렇게 출근하거나 가끔 이렇게 들을 때 터널에서 라디오 잘 안 나올 때는
0: 맞아요.
1: 앱으로 열었다가 닫았다 하긴 네. 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앱으로 들으시면 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게 제일 좋죠.
0: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장님 말입니다. 앱으로 많이 들으세요.
1: 그러주세요.
0: 네. 네. 앱으로 많이. 아 뭐. 죄송해. 앱으로 많이 들으세요. 예.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이 말입니까, 부장님?
1: 아 들으신다.
0: 네.
1: 아 많이 듣고 계신다. 그러하다.
0: 이게 살짝 읽으니까 명령처럼 읽거든요.
1: 명령이 아니고 네. 하셔라가 아니고
0: 여러분,
1: ing.
0: 앱으로
1: 계신.
0: 많이 들으세요.
1: 예.
0: 이게 아니라 아 민수 앱으로 많이 들으세요. 사람들이.
1: 몰랐니? You know, 네. don't you know? 예인가 봐요.
0: 여러분 금요일까지 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물 많이 많이 받으세요.
1: 그래 주세요.
0: Alright, let's get it. 자, 오늘의 직역 볼까?
1: 직역 볼까?
0: 오늘 뭡니까?
1: 오늘은요. 네. 그 저기 제목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왠지 계속 막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0: 이 혈압이 좀 오르는 그런 노래입니까?
1: 내용을 알아서 그러신가?
0: 아니요.
1: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저는 네. 이 노래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뭔가 네. 어디론가 계속 뛰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0: 오, 오케이. 네.
1: 근데 가사가 의외로 좀 붙잡고 매달리는 좀 절절한 그런
0: 가지 마라고 하는데 뛰고 싶다.
1: 그런 내용이고 이 노래 발매되자마자 SNS로 확산된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오?
1: 그러면서 빌보드 정상까지 찍었던 글로벌 히트곡이고요. 부른 사람은 두 명이고 한 명은 호주 시드니 출신의 래퍼 키드 라로이랑
0: 아 오케이
1: 키드 라로이가
0: 키드 라로이라고 하니까 네. 바로
1: 키드 라로이 어떻게 해요? 네.
0: 키드 라로이
1: 라로이
0: 네.
1: 이 노래 나올 때 17살이었대요. 17살이었대요. 그가 17살. 우리는 17살에 무엇을 했나 생각하는
0: 진짜 난 뭐 하고 있었지? 17살?
1: 뭐 했어요?
0: 아 진짜 17살 민수 지금 타임 트래블링 해서 17살 민수
1: 뭐라고 할래요?
0: 보면 한번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1: 왜?
0: 진짜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제가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를.
1: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마음껏 노르렴 17살 민수. 자 17살 키드 라로이랑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으로 함께 노래했고요. 이거 노래 직역을 하면 머물러줘? 고 있어라.
0: 네.
1: 뭐, 요런 느낌인데
0: 네.
1: 아, 오늘 라이브 챗이 안 보이네요. 약간 오류가 있나요? 제 거만 지금 그런지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어떤 노래인지 추측이 가능하신 분들 한번 보내봐주세요.
0: 일단 뭐 Kid Laroi, Justin Bieber 하는 건 바로
1: 그러니까.
0: 정답은 나오죠.
1: 네. 자 내용은 내가 약속도 못 지키고 시간도 좀 낭비하고 그런 거 다 아는데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0: 어허.
1: 그러면서 Need you to stay를 네. 한 10번 정도 외치는
0: 나는 약속도 못 지키고 뭐 내 마음대로
1: 내
0: 하는데
1: 좀 못했는데
0: 그래도
1: 좀,
0: 넌 있어야 된다.
1: 좀 옆에 있어줘.
0: 이거 너무 이기적인 노랜데.
1: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되게 정석으로 배웠던 그런 문법보다
0: 네.
1: 되게 자연스러운 영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번 들으면 아 진짜 원어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0: 네.
1: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첫 번째 직역부터 직역불가부터 살펴보면 시작부터 되게 저는 아 이거 만약에 내 남동생이 쓴 노래였으면
0: 샤라 소유님의 네. 남동생.
1: 네. 만약에 내 동생이 쓴 노래였다. 진짜 뒤통수를 한 대.
0: 근데 동생 있으세요?
1: 있어. 네. 있긴 있지만 저희 동생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0: 네.
1: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던 걸 I do the same 했대요.
0: 아.
1: 혼나야지.
0: 혼나야지.
1: 연인 사이에 제일 최악.

0: 인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알겠다. 미안해 안 할게. 그래 내 또 하는 거.
1: 아.
0: 아. 아. 진짜.
1: 그래도 아. 또 이렇게
0: 아. 이렇게 또 그러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네. 첫 번째 직역불가는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뜻을 담아내는 구간이라서 한번 골라봤거든요. 아, 늘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께는 또 우리 문자요정 선생님께서 선물을 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건 선생님 아니에요.
0: 예, 아, 네. 그러면 문자요정 씨께서 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역불가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a. Ha.
1: 사실 그렇게 들렸어요?
0: 들었어요 여러분?
1: 네. 은혜 좀 이것도 좀 빨리 넘어갔다.
0: 그러니까요. 빨리 네. 이 노래 되게 다 빨라요. 되게 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부르기가 네. 되게 쉽지 않았는데 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저 채팅 본다고 못 들어가지고
1: 네.
0: 음악 주세요.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듣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을 들으셨을지가 저는 궁금해요.
1: 이 노래 살짝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There's a difficulty to this song because 이 Kid Laroi 이 싱어가 저는 이제 좀 노래했거든요. 이제 좀
0: 노래했다고요?
1: Notice.
0: 아, 노래했다고.
1: 이런 것도 있네라고. 이 notice하다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인식됐다?
0: 알아들었다 네. 이런 거죠.
1: 이 Kid Laroi 부를 때 에어 에어 이렇게 아~ 라고 이런 좀 이 말하는 노래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살짝 뭐라고 하는 거지?라고 좀 살짝 어려울 네, 수도 있습니다.
0: 약간 네. 호흡을 약간 밀어내는구나.
1: 네.
0: 자, 첫 번째 직역불가구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민수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0: 네.
1: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0: 아~
1: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0: 아 그렇게 했어요.
1: 좀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 R 발음하고 L 네. 발음이 정확히 안 나와서 뭐라고 하지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0: 이거 interested다 완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노래할 때 그
1: 네.
0: 우리가 배운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발음을 배운 대로 그렇게. 다 또박또박 안 하잖아요.
1: 어렵죠.
0: 그러니까 한국 노래 들으면 못 알아듣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1: Of course.
0: 자,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 wasted 모두 들으셨죠? 자, waste는 낭비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1: 네.
0: 여기에 ed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면서 헛된, 뭐 낭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소절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이렇게 하면 나는 술 취하고 일어나고 나는 낭비하고 있어 still 여전히
1: 네.
0: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런 걸로 많이 싸웠나 보지 맨날.
1: 그렇죠. 근데 여기 wasted은요 그 예를 들어 진짜 시간 낭비되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다른 wasted 의미도 있긴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소절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두 번째 소절에서는 I realize the time.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깨달았어. 어떤 시간? That I wasted here.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또 낭비한 시간? 둘 다 낭비를 된 건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
1: 네.
0: 민수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왜냐면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이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그래서 I get drunk, 술 취했다, wake up, 일어났다.
0: 일어났다.
1: I'm wasted still, 이 끝에 still, 아직이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아직 무슨 상태다? Wasted가 술 취한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짚어볼 직역불가는 wasted가 낭비된 것도 쓰고
1: 네.
0: 술 취했다. I'm
1: 맞아요.
0: wasted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한번 짚어볼 거고요.
1: 네.
0: 우리 그 I wasted, I'm wasted 이렇게 비교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1: I'm wasted.
0: 그러니까 I'm hungry. I'm angry, I'm tired. 처럼 내 상태가 어떻다? Are you wasted?
1: I'm wasted.
0: 오늘 월요일인데 7시인데 wasted?
1: 네. 아니 여러분 저 음방송 아니에요.
0: 음주방송.
1: 네, 음주방송 아니에요.
0: 음방송?
1: 네.
0: 자, 그래서 내 상태는 낭비되었다 이렇게 보면 어색하니까 I'm wasted 이렇게 하면 술 취했다
1: 네.
0: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내가 뭔가 좀 낭비한 것 같다라고 하려면 I waste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here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서 뭔가 좀 낭비된 시간이었다. 우리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었다.

0: 우리 서로의 시간 아무 의미가 없었다?
1: 그런 거.
0: 시간 낭비다? Waste of time. 시간 낭비가 waste of time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둘이서 뭐 하우롱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여기가 슬펐어 갑자기. 근데 이걸로 맨날 싸웠나 봐요.
0: 네.
1: 자,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wasted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지 짚어봤고요. 이제 좀 더 잘 들리시겠죠?
0: 네.
1: 요 첫 번째 직역불가공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민수 여기 부를 수 있죠?
0: 네. 자, 큐!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1: 아, 진짜 뒤에 이렇게 짝짝 꺾어버리는구나.
0: 맞습니다.
1: 왜 쑥스러워요, 갑자기?
0: 아니에요, 갑자기. 나도
1: 얼굴 빨개졌는데?
0: 제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무슨, what am I doing right now? 뭐 하고 있지 지금? 네,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 일단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좀 이렇게 인정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제 뒤에 가서 난 널 놓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팝송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떠나간 연인을 잡는 노래가 많지만 미국
0: 많죠.
1: 사람들도 똑같구나. 지나고 후회하고
0: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1: 대신 이들은 이렇게 경쾌하게 노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 조금 많이 꼬여있어요. 꼬여있고 이거 잘 들어보셔야지 뭔 말인가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들어보고 들리는 만큼 한번 타이핑 해볼게요. 다 이렇게 할 거야 진짜. 테레레.
0: 저도 안 들려요 사실.
1: 아 진짜?
0: 네.
1: 다시 들어볼까요? 나는 민수가 안 들린다면 다행이야.
0: 아
1: 끝에
0: 오케이.
1: 들었어. 끝에 M
0: 사실 저도 네. 뒤에 단어들 끝 단어만 들려요.
1: 그러니까 앞에가 엄청 빨리 지나가고 네. 이렇게 가는데.
0: 이거 뭐라고 하지?
1: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0: 네. Ain't no way that I can leave you stranded cause you ain't ever left me empty-handed.
1: 네, 요 두 소절에서는 ain't 요 놈들이 먼저 나오는데 요거 먼저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면 ain't 요거는 이제 am not, 그 다음에 is not, are not, has not, have
0: 그쵸.
1: not. 그러니까 모든 부정어를 하나로 이렇게 퉁쳐버리는
0: 네.
1: 일상적으로 되게 쓰는 줄임말인
0: 맞아요.
1: 거죠.
0: 네.
1: 그래서 노래 제목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미드 같은 데도 되게 빨리 말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he is not my friend 이렇게 진짜 정직하게 말하는 거고
0: uh-huh.
1: he ain't my friend
0: 맞아요.
1: 이렇게
0: 하면 he ain't my friend
1: 그만해 친구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여기 ain't no way 아니다 No
0: 진짜
1: way.
0: 아니다.
1: 절대 아닌 게 아니다.
0: 네.
1: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0: 맞아,
1: 괜찮다는
0: 맞아요.
1: 뜻이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로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 안 되고
0: 네.
1: 진짜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ain't no way that 나는 너를 절대 떠날 게 아니야 하면서 뒤에 stranded가 들어갔어요. 네, stranded가 어떤 뜻인지
0: 네.
1: 찾아보면
0: 네.
1: 이거 어원을 막 찾아서 고대 영어까지 올라가 보니까 해변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고 배가 해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못 움직이는 데서 나오는 말이래요.
0: 맞아요.
1: 그래서 stranded 하면 left in difficult position 그러니까 좌초되었다 고립되었다
0: 그쵸. 제가 이렇게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면 I'm stranded
1: I'm stranded 그리고 혹은 또 이거를 또 다른 그 저기 뭐지 명사로 이렇게 찾아보면
0: 네.
1: 그 털실의 한가닥 요런 뜻들도 있어서 이거 영어 사전 찾아서 차례로 이렇게 해석해보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 요거 한번 찾아볼 건데 stranded 나를 방치하다 그 다음에 버려두다 고립시켜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구 leave me stranded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0: 맞아요.
1: 쉽게 사용을 하면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타러 갔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돼가지고 공항에
0: 맞아요.
1: 공항에 갇혔을 때 stranded at the airport
0: 이렇게 하죠.
1: 이렇게 하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서 널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0: 네.
1: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널 포기하지 않겠어. I'll never give up 이렇게 하면 될
0: 것. 오빠.
1: 이렇게 하면 될 것. 이렇게 어렵게 꼬아놨어.
0: 네. Ain't no way that I could leave you stranded. 그럼 이 직역 불가 구간 한 번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그래서

0: 않을까?
1: 네. 자, 마지막 식욕불가 어떻게 됩니까?
0: 네, 이 노래는 가사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요.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 네. 앞서 짚어본 그 부정이 뒤에 하나 더 이중 부정이 뒤에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No, no, no, no. 죄송해요.
0: 그리고 stay,
1: 가사를 몰라.
0: Stay,
1: 맞아, stay를 들렸어요. 몰라. 제목이니까 들렸습니다. 네. 네, 한 번만 들을까요?
0: 자, 요거 뭐라고 하는지 읽어주세요.
1: 네.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0: 이렇게 가죠. 네. 자, 직역하면 나는 알지.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난 찾을 수 없어. 아무도 찾을 수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문장에 부정, 부정 두 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I didn't do nothing. 이상하게 되는 거죠.
1: Yeah.
0: I didn't do anything처럼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I can find 들어가면은 I can find nobody보다 anybody가 자연스러운 건데 절대 절대 nobody 못 찾는다고 강조하려고
1: 그 정도,
0: 부정 부정을
1: 맞아요.
0: 찾는 거예요.
1: Can't find nobody.
0: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는 네 같은 사람을 절대 못 찾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1: As good as
0: 네,
1: you.
0: As good as you. 이렇게 넣은 거죠.
1: 뭔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2: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1: 아니,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넘어가겠지라고 지금 킷 로이랑 저스틴 비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0: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세요.
1: 맞아요.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직역 불가 구간 한번 찾아봤는데요.
1: 네.
0: 우리 복습하고 마무리하는데 그거 말고 저희 끝에 우리 세 번째 직역 불가 구간에서 네. 여기 진짜 빨리 하더라고요.
1: 네.
0: 여기 구간 알아요?
1: 맞아요.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As good as you.
0: 아니 else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1: As good as you. Nobody else is good as you. 왜냐면 else 앞에 as가 있으니까 살짝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그냥 블렌딩 된 것 같아요. 네, else is good as you.
0: 요 구간도 이따가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0: 예, 좋아요.
1: Joy 님. 계속 Joy라고 부르겠네.
0: Joy. It's 네. okay. I'm Joy.
1: 서윤 씨,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들으니까 네. 너무 이기적인 노래네. 이거 사실.
0: 네. 혼내야 돼요, 아주.
1: 그래도 좋아요. 네, 서윤 씨,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see you next week.
1: In the meantime, Kid Laroi and Justin Bieber. Stay.

0: 문제 와중에 시간이
1: 왔습니다.
2: 반갑습니다. Welcome.
0: 민수 씨 뭐 할 말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2: 아니요. 저는 문자 요즘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고요. 왜냐면 off air, we were talking about the very special event, very special program taking place from today, going on through Friday. 이름 뭐였죠?
0: 여름 생존 특집.
2: 특집 아니에요.
0: 생존 신고.
2: 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둘 다 지금 준비 안 돼 있어. 자.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아니 빰빠라밤 넣어주는 거 아니었어요 부장님?
0: 우리 모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2: 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네네. 진행되는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0: 네. 와 크네요.
2: 우리 부장님 사실 약속했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빠바바빰빠빰 넣어준다고 약속했는데
0: 네네.
2: 그러니까 오늘부터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starting tomorrow 네. 뒤에 바쁘대요 부장님이. 그럼 저희는요 부장님. 저희는 지금 앞에서 그러면 노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데.
0: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 네.
0: 카카오나 아니면 문자.
2: 맞습니다.
0: 네. 샵9050이죠. 네. 샵90550으로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면 지금 듣고 있다라는 이런 뭐 스크린샷이라던가 네. 뭐 사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네. 데니스님이 너무 안 맞아서. 청취자가 웁스라고 하네요.
0: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챙겨주는
2: 데닐님이 It's okay라고 하네요.
0: 네.
2: 부장님 우리 데닐님이 괜찮습니다. It's okay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0: 아, 네.
2: 데닐님 If it's okay, I'm okay. If you're okay, I'm okay.
0: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데닐님 참여하셨나요?
2: 오.
0: 네. 바로 오시면은 저희가 상품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저희가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2: 아니 바로가 아니고 네네. Until Friday.
0: Until Friday.
2: Friday 이후로 선물 네. 드립니다.
0: 근데
2: to 내... not everybody to a lucky 20.
0: 아하.
2: 20명.
0: 네.
2: 네. Look at me. 네. Being all like no, trying to be fair. 여러분, if you send your messages today, 네네. thank you. But you have to wait until Friday. After Friday, 우리 금요일 방송까지 끝까지 이거 진행할 거죠, 부장님? 네. 그래서 끝까지 할 겁니다.
0: 네네네. 네.
2: 그래서 시간 많습니다.
0: 네. 근데 네. 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2: 네.
0: 자, 우선은 오늘은 순위 발표를 안 하면요, 굉장히 서운해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2: 근데 저 할 거 더 많아요.
0: 아, 더 있어요?
2: 네.
0: 오늘 1등 발표 못 하겠네요.
2: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사진이나 스크린 캡처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9050 #9050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or 깨톡에서 부산 영어 방송 친구 추가하고 저희한테 깨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0: 네.
2: 끝 다 했어요.
0: 이제.
2: 네, 다 했어요.
0: 그래서 오늘의 1등은 누구냐면요. 닥터 수님입니다. 원래 그동안 이제 순위 1등 참여를 안 하셨는데 오늘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셨고요.
2: 네. 그리고 우리 닥터 수님도 아까 카톡으로 보냈는데 네, 이렇게 참여하면 됩니까? 이러면 돼요. 닥터 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네요.
0: 네. 네. 그 닥터 수님은요. 전화까지 하셔야 됩니다.
2: 우리 네. 닥터 수님 우리 government name 알게 됐다. 네. 닥터 수님 일단 네. 계속 아이디 보니까 이 본인의 이거 그지 뭐지
0: 본명
2: 네 본명 government 네네. name이네요.
0: 네네네
2: 잘 숙지해 놓겠습니다.
0: 듣고 계십니까?
2: 네. 네
0: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님이 2등 낙지연이님이 3등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선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리스트만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2: 네.
0: 우리 이지현님 처음 들어봐요. 뒤에 하트 시더님, 루카스님, 라트라님, 화이트 크림슨님 그리고 김인정님 혹시 지인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수 멋있어요.
2: 인정. 아까 인정이라고 했죠. 김인정. 네네. 인정합니다. 네. 우리 부스타분 인정 부스타분도 인정하고 그 말도 인정하고 네.
0: 뒤에 지금 되게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역대급 표정이거든요. 역대급 표정.
2: 아니 문자가 네.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0: 아 그렇죠 반응해야죠.
2: 네. What am I supposed to do?
0: 그렇죠. 할 건 해야 되니까.
2: 네.
0: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저번 주 일주일 연속 1등 하신 분 낙지연이님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누구누? 자 파인트 아이스크림 축하드립니다.
2: 와.

0: 우리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1: 저희가 작은 것만 드리는 줄 알았죠?
0: 파인트 사이즈?
1: 이래서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0: 진짜 이게 파인트 아이스크림. 여러분.
1: 어, 근데 진짜 저 가격도 깜짝 놀랐어요. 꽤 비싼 거였거든요.
0: 네.
1: 네, 파인트 아이스크림.
0: 그럼 올스타 이 정도입니다.
1: 네, 낙지연이님 네. 가셨나요? 안 보이시는데요. 네, 낙지연이님 축하드리고요.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휴중에 아지서.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Does farting in a hot bath actually contaminate the water? 그 대중 목욕탕에서요. 네. 방구를 끼게 되면은 물이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at do you think?
0: 가스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거.
1: 가스만 나오길 바래야죠.
0: 네. 네.
1: 가스만.
0: 가스만만 보는 거면.
1: 네네.
0: No, I don't think so.
1: You don't think so?
0: It's just gas.
1: Oh.
0: There's no particles in gas. That's why it's called gas.
1: Like you said. 네. 우선은요. 말 그대로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가볍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buoyancy라고 하죠.
0: buoyancy.
1: 부력. 이것 때문에 이제 뜹니다. 그래서. 네. 목욕탕에서 겪어보신 분들 아니면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끼면요 터집니다.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에요. 네.
0: 아, 그때부터 웃음을 못 찾겠어.
1: 네. Forces it into rising bubbles that shoot straight to the surface. 네. 그러면서 이제 지옥 시작인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 가스 자체에서는 contaminate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물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 Oh, really?
1: 왜냐하면 when gas exits, microscopic fecal particles or gut bacteria 집중해 주세요.
0: 뒤에서 주제 너무 씌어서 막 이것저것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집중해 주세요.
0: 부장님 네. 근데 오케이한 이거 토픽이잖아요. This is something brought to you by 조부장 right in the back.
1: 근데 이제 이어나가자면 Particles or gut bacteria can be swept along with the gas flow in trace amount.
0: That's what I'm saying.
1: 네, 이래서 방귀를 끼는 과정에서요. 그 미세한 박테리아가
0: 네.
1: 같이 나오게 되면요.
0: 네.
1: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에서 끼시면 안 되는 걸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0: 네.
1: 만약에 끼셔야 된다. 네.
0: 화장실 가서 해야 되죠.
1: 화장실에 있는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0: 네.
1: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디서 끼든 난리예요.
0: Especially on a very hot summer day like 그쵸, we're having 그쵸. for these past couple days.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0: 그 정도 특히 미국 사회에서 문제네요.
1: 네.
0: 네. Letting gas go in water.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네. 저 문자 요정 보내세요. 네,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네.
0: 자, 오늘의 Did you know does passing gas in water contaminate it? Brought to you by 문자 요정 and 조 부장.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다 방송 시간 이후로 뛰어간다 그 말이 혹시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뛰는 거 아니었죠?
1: 전후 도중. 네. 그러니까 운동은 쉬지 않아야 돼요.
0: 맞습니다. 네. 네. Hale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How are you?
1: I'm good. 어제 바이라인 아는데 월요일에 일단 그만 할게요. 월요일에 일단 뉴스 올스타의 폭염송 수박.

0: that.
1: It got burnt out.
0: There we go. 네, 이런 표현이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또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Mm. This was on Saturday. That was the first ever cancellation of a professional baseball game due to the hotness, the heat. The KBO canceled the Samsung Lions versus Lotte Giants game and the Kia Tigers v. the NC Dinos matches on Saturday. Mm-hmm. Those are in Busan and Changwon areas respectively. But under KBO rules, when the temperature hits 35 or higher for two consecutive days or longer, they can decide to cancel games.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they can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게임을 취소할 수 있다였기 때문에 어제의 경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I mean, it got pushed back, I believe, 30 minutes.
1: Yeah.
0: But then some are saying, 근데 이 경기장 안에서 Because that is also a basin.
1: 맞아요. Like domes? My goodness.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나? 건강에 괜찮은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1: I think they made the right call. Pushing back or canceling these games. Yeah. I was talking to some people the other day. Like, remember the days where, like, it was, like, this shocking thing to say, like, oh, like, temperatures, like, you know, 25 and over will progress through the night.
0: 열대야.
1: Tropical night phenomenon. 그쵸, 그쵸. This was, like, such, like, a, ooh, like, Korea has gotten to that point, but now we're, like, 30 degrees and up.
0: 40 degrees.
1: At night. Ooh. 밤에도 진짜.
0: 맞아요.
1: This is, I feel like this is more than a warning now.
0: 정말 무서운 게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라는, that's what the scientists are saying, and I'm not lying. Like, is this going to be the coolest, the coolest summer of our lifetime?
1: 여러분, the past couple of weeks, 일단 여름 시작하기 전에, I let our listeners know that my 짜증 level is going to be through the roof during summer.
0: Just an unpleasant person.
1: Can you imagine hotter weather, Minsu?
0: 가을 되면 착해져요?
1: 가을 되면 엄청 착해요.
0: 아,
1: 완전 가을 남자 되거든요.
0: I've known you for 10 years. 10년을 알아.
1: 일단 단어, 아니 영어 좀 배워봅시다.
0: 그래볼까요? 네. 그럴까요? 짜증내기 전에.
1: 네.
0: So, 섭씨, Celsius, 화씨, Fahrenheit이잖아요. 이제 스펠링도 되기 어려운 섭씨와 화씨는 뭡니까 대체?
1: 그쵸.
0: I mean, I'm not talking about the
1: 뭡니까?
0: math. 뭡니까 진짜? 어디
1: 섭씨 뭡니까?
0: 어디 섭씨고 어디 화씨입니까?
1: 어디 화씨입니까?
0: But then, 근데 저희가 지금 다 드립을 치고 있잖아요.
1: 네.
0: 어디 섭씨고 어디 화씨 맞습니다.
1: 네.
0: So this is
1: 네, 진짜요?
0: I kid you not. These are people's names.
1: What?
0: 네, 진짜 이름이에요.
1: Really?
0: 네, Anders Celsius. He was a Swedish astronomer.
1: Oh.
0: So back then, he actually set 0 as the boiling point and 100 as the freezing point.
1: 아.
0: 끓는 물이 끓는 점을 당시에는 0, 어는 점을 100이라고 지정했고 물론 이게 이제 뒤집히게 됐죠.
1: 네.
0: Fahrenheit was developed by German physicist Daniel Gabriel Fahrenheit. 네,
1: really?
0: 그렇습니다. So this is based on the human body temperature. 사실 저희가 이 화씨는 대체 32도가 뭐고
1: 맞아요.
0: 뭐길래 말도 안 되네. That's based on the temperature.
1: 아.
0: So he set 0 using a freezing salt and ice mixture
1: 네.
0: around that's like 96 to 100 based on the human body temperature. 사람의 온도에 기반한 또 뭔가 이유는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1: Of course, you know, humans have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now,
0: I know,
1: right?
0: This is so human-centric. 네. Some hot-related terms, though.
1: Okay.
0: We can say somebody is in hot water. 자, 그렇다면 they're in serious trouble. 그러니까 점점 더 물이 끓어오르고 있으니까요. 큰 공경에 빠졌다. And then maybe you do that. 자, 이게 더워서 이제 열이 받게 되면 in the heat of the moment. 그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서 저희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1: 맞아요.
0: 태도가 되는 포인트를 So I said it in the heat of the moment. 민수 삐 I'm sorry. I said that in
1: 네.
0: the heat of the moment.
1: 맞아요. 우리 부스타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도 요즘 너무 더워서 짜증이 살짝 올라와서 I say those things to you. I'm just in the heat of the moment. 여러분, 그냥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But 아시잖아요. You know I love you guys,
0: 가을 두고
1: right?
0: 볼게요, 제가.
1: 얼마나 착해지는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0: 협박을 하세요.
1: 아니요, 절대 협박 아니에요. I'm smiling, see? It's never a threat when I'm smiling.
0: 네. 공포 특집이에요, 오늘?
1: 자, 여러분, 첫 번째 스토리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스토리 넘어가겠습니다.
0: 아니, speaking of scary things, a drifting SpaceX rocket is set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moon.
1: It's like a movie.
0: It is.
1: But
0: is
1: for the moon.
0: I know. Like, well, I mean, no one's living there, thankfully. 네. The rocket will slam into the moon on Wednesday. 네. That'll carve out a crater, 분화구죠. But this won't be a too big of an issue right now because, again, no one's living on the moon.
1: Yeah.
0: But scientists are concerned about the growing threat of this space junk. 네, 우주에서 방치돼서 표류 중인 SpaceX 로켓의 잔해가 이번 주 수요일 달 표면과 충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This is like a it's like a reverse disaster movie. Because, you know, the disaster movies we know, like an asteroid from space, like is going to hit the planet. We have to send our scientists out there to destroy the asteroid or something,
0: Bruce
1: right?
0: Bruce Willis is going to have to go up there and destroy
1: 맞아요.
0: It.
1: 네, but this is reverse where we send a spaceship hurling towards the moon.
0: Oh, no. Are we the villain?
1: Oh, 그래요?
0: Ooh.
1: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Ooh, okay. Think about that.
0: Sorry, universe.
1: but yes, details of this, please.
0: All right, so this SpaceX rocket, the Falcon 9, was launched back last January. It was carrying two moon landers. Mm. The lower part returned to Earth, but this is the upper part that's just been hanging out, orbiting, I guess is what it's called, the space after its job was done.
1: Mm.
0: So experts predict that this will send up a plume, 뭔가 이 굴뚝 같은 plume of dust and rubble that scientists are actually, because it is science, looking to observe. 네, 이 또 굉장히 특이한 모먼트입니다. 나사의 네. 달 궤도 탐사선, 또 한국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이 충돌 전후의 현장 사진을 수집할 예정이라고 해요. So our satellite 다누리 네. will be able to get some pictures.
1: 네.
0: So you will see this like line, almost kind of like a shooting star. 뭔가 yeah. 이 파편들이 띠처럼 줄을 이어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I like how they're, you know, thinking positively about the situation where, you know, this
0: yeah.
1: this rocket's going to destroy part of the surface of the moon. But hey, we get to take some pictures of it and
0: we
1: see what happens.
0: Look at it.
1: For science.
0: Science.
1: 과학을 위해, right?
0: Right, right. 네.
1: But is this safe? I think that's Do we have to worry about that?
0: 이게 언제 그러니까 지구를 언젠가는 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또 이제 달을 칠 수 있다면 지구를 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 mean the thing is, it was never their intention.
1: 네.
0: But that's what they always say after an accident. I didn't mean to hit you. And then you're like, well, call insurance, man. So, but space experts said that the crash could have been avoided. Ooh, right.
1: Oh.
0: If the upper stage had been nudged into orbit around the sun. 자, 이제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주로 로켓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궤도가 아닌 이 태양 쪽의 궤도로 이렇게 nudge 툭툭 쳐서 보냈다면 이런 문제가 they're just gonna burn up by the sun.
1: 네.
0: So why didn't we do that?
1: 네.
0: Anyways, this will be the second dead rocket known to crash into the moon accidentally.
1: Oh, there was a first?
0: There was a first back in 2022. Oh. That was a Chinese rocket segment
1: 네.
0: that dug out a pair of craters. So it's really interesting.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토끼가 달에 산다 뭐 그런 모양을 보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And now we're gonna get craters. 분화구가 또 인간에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Okay. Now, I'm a believer of, you know, what we put out into the universe, it somehow eventually will come back to us.
0: So karma?
1: I feel like, you know, the space gods are going to look at this situation and be like, you know, we're going to get them back.
0: 사실 우리가 karma라고 했을 때는 뭔가 네. 내 언행이나 말투가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1: 네.
0: we're literally putting stuff
1: 그쵸.
0: out into the universe.
1: 맞아요. Something to think 네. about. Something to think about.
0: 특이합니다.
1: 네. Any term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네, 사실 이게 우주 사고지만 어쨌든 it's a vehicle to an unmoved. Well, the moon is moving, but a stationary object. 자, 이게 정말 사고라면 100대 0의 과실이에요. 그렇잖아요. I mean, the moon was just there hanging 네. out. 그래서 충돌 관련한 다양한 차 사고 표현들 억지로 끌어와서 배워보도록
1: 좋아요,
0: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I wanted 네. to teach you these, and it just kind of helped out.
1: 네.
0: So, 이렇게 빵 앞과 앞이 충돌하는 것은 오. head on collision 말이 네. 되죠. 머리와 머리가 충돌합니다. 정면 충돌이고요. And then 뒤에서 내 차를 박는 thanks for the visuals
1: 네.
0: 상황이 있잖아요. That's a rear end. 이 차에서 rear, rear 많이 씁니다. The rear view camera, 백미러고요. Rear end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Minsu rear ended me. Oh, how dare you, Minsu?
1: It wasn't me.
0: Minsu rear ended me. I swear. 자, 그다음에 이제 옆을 쫙 긁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I mean confession. 제가 몇 년 전에 the statute of limitations gone. 몇 년 전에 이제 BFM에서 차 빼다가 이 뭐지? 기둥에 싹 한번 제차를.
1: That was you?
0: That was me. No, I know. Oh my god, I know. 기둥에, 기둥에, 네. 기둥에 살짝 쭉 제 차가 많이 다쳤어요. 그렇죠. Side swipe, 말 그대로 옆을 swipe 긁었다. 이제 시원하게 한번 긁어 먹었다. Alright, so we're gonna go to T-bone.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스테이크는 맛이라도 있죠. 자, 내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앞으로 들이박았다. 이가 T-boned. And then 차라리 이거면 다행인가요? Fender bender.
1: 살짝.
0: 그 펜더, 네, 범퍼. 펜더가 살짝 이게 깨지진 않았고요. Bender, 살짝 박은. Oh, it's just a fender bender.
1: 에이, 아무것도 okay? 아니네.
0: 그거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 아, it's just 이러, a fender bender.
0: 이렇게 싸우는 거죠.
1: 네.
0: Like, oh my god, call the cops. 네. And finally, the worst of all. Hit and run. 뺑소니라고 합니다.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1: It's because, you know, visuals help. You know, visuals help
0: They
1: learn.
0: They really do. 네, 저희가 AI가 필요 없어요.
1: 맞아요.
0: 미수 PT가 있기 때문에.
1: 아니, 요즘 우리 지인 부장님이 이거 사실 AI한테 맡기면 안 되나? 라고 하는데
0: Is that why? 그러니까 이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1: 살짝 내가, 조금 내가 걱정돼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호스트를 협박합니다. 어, 그 부분 AI가 할 수 있을 건데. 알겠어, 민주,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아니라고.
0: 마이크 드릴까요? 어, 뒤에 3자 아니. 3자
1: 네. 여러분, 그런 날이 안 올 겁니다. 아시겠죠? Don't worry. 네. All right. Well,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yley always brings for us Monday evening. Thank you so much. 네, for the breakdown.
0: Yep.
1: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덕통사고 일타강사 헤일이었습니다.
1: 네. 여러분, time to slowly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Remember the... 여러분, 오늘까지만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돼서 네,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빠빠라바. 네,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니까 tune in live. Show us that you're listening to us live. Send in a picture and after Friday we get to choose 20 lucky winners to give prizes.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Time to say goodbye to you. Tune in tomorrow. 오늘 아시아 왔으니까 내일은 부기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비치.
6: Oh yeah.
5: 캠핑.
6: Oh yeah.
5: Swimming.
6: Oh yeah.
5: Summer is awesome.
7: Mosquitoes.
6: Oh no.
7: Tropical nights.
6: Oh no.
7: Food poisoning.
6: Oh no.
7: Summer is awful.
5: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7: Oh really?
5: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Last but not least, always remember that eating safely is the best way to enjoy your mea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9: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10: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8: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10: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0: continue.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raffic is terrible today. I guess everyone's out and about.
2: 아 진짜 일요일이라고 다 나와서 노나? 차가 왜 이래 막히노?
3: Why are you always complaining? It's the weeke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traffic.
2: 아니 주말이라는 말은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말이잖아. 아우 진짜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은데.
3: Oh, I know what you mean. Same here, same here.
2: Here? Here이라 하면은 뭐? 여기서 내일이라고? 아니, 내가 불만을 좀 말할 수도 있지, 자기야.
3: No, I meant you hate Mondays because they come after the weekend. That's what I meant.
2: 그러니까, 자기야. 오늘 우리가 주말이라서 나왔는데 차가 막히는 것도 진짜 싫은데.

0: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이 상황이 더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
1: Same here.
0: 아니, 자기야. 알겠고, 알겠는데 여기서 내리라는 건 너무하잖아, 자기야.
1: Oh, baby,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ike you said earlier, I hate Mondays too. That's what I've been saying.
0: 아니, 자기야. Hate? 여기서 당장 내리라 이 말이지. 알겠다. 내 지금 내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Stop! 가, stop! I'm angry!
1: Oh, same here. I'm annoyed too. Man, this traffic we're stuck in.
0: 와, 진짜 자기야.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2: 오늘 배워볼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영어로 뭐라고요?
1: Same here.
2: Same here.
3: 상대방의 말에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공감할 때 same here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여기도 똑같아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럼 상대방의 말에 동의 혹은 공감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의견, 취향,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Me too. I feel the same way. So do 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Same here.
1: Same 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자기야, 화 풀렸어?
4: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부산 영어 방송.
5: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5: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9: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10: And me, Jessie.
9: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10: Okay.
9: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11: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9: Time is running out.
10: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9: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10: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9: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12: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